0: 전달보다 7.9포인트 내린 것은 물론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 역시 5.9포인트 내리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여성시대 가족들 계신 곳 날씨 어떻습니까? 저녁으로 가면서 중부지방에는 비가 온다 하고 내일부터는 기온도 많이 내려간다고 하죠. 달력을 보니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 9월을 보내는 감상은 어떠실까요?
1: 아, 이 좋은 날씨가 이제 곧 또 겨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0: 쌀랑해지면서
1: 네, 네.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여름엔 또 덥고 지쳤으니까 아유 빨리 맞아요. 지나가는 것도 맞지
0: 맞아요.
1: 쉽고 좀 있으면 한 살 더 먹겠네 이제
0: 쉽고 또 뭐
1: 2026년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0: 아유 그렇습니까? 10, 11, 12 그러네.
1: 네. 아 근데 인디언 달력에서는요 9월 달에 열매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열매를 거두는 달이니까요. 뭐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그처럼 표현하면 우리의 9월은 부채를 붙이면서 말을 달리는 달. 예,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어떻게? 부채를 붙이면 말을 달리는 달.
1: 예, 더위를 좀 식히면서도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한 달이었죠.
0: 그렇게 땀났고 바빴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달 10월에는 우리 모두 조금 느긋하고 널널한 그런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아시안게임 응원이 대단하겠죠. 양궁과 유도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1: 자 그리고 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와 정말 전사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1: 정말 멋있어. 잘 싸웠다고 칭찬 문자도 주시는데요. 아시안게임 내내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안세영 선수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고트라는 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게 그러니까 greatest of all time. 항상 오. 최고.
0: 그렇구나.
1: 네, 매 순간 최고. 가장 뛰어난 선수를 말한다는 고트.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선수. 내 인생 무대에서는 내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우리도 고트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겹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국밥에도
8: 당진 해나루쌀.
7: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0: 부탄가스의 힘.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뿐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2: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이엔엘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음주우엔 팀앱대리,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도드람 한돈,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하나증권, 빅토스,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3: 으라차차차!
4: 예.
3: 무슨 일이든지 좀 슬슬 풀려라. 아. 주문을 걸면서 양손 만세 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잠시 온몸 기지개 쭉쭉 켜주세요. 바빠도 해주세요. 건조한 계절이니까 가능한 분들은 지금 물도 한 잔 떠서 드시고요. 물 따르는 동안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깨 으쓱 으쓱. 고개는 도리도리 도리. 목 어깨 팔목 발목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2: 그리고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은 50원, 길게 보내시면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3: 네, 오늘의 첫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52님, 제가 사는 포항은 오늘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이 29도. 그래서 반팔 입고 출근했어요.
2: 야,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랑한데. 예, 낮 기온 생각해서 너무 반팔만 입고 가시면은.
3: 예. 젊으신가 보죠.
2: 8552님, 청춘이네요.
3: 네. 예.
2: 그래도 저 일교차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요새 감기 걸리기 딱 좋다잖아요.
2: 네. 4839님,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 영혜의 생일입니다. 돌싱이 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을 텐데 아이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대단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어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온 네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애야, 오늘은 누구보다 행복한 생일 보내고 앞으로는 네가 웃을 일, 행복할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이자 소중한 내 친구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했습니다.
3: 네, 따뜻한 친구의 생일 축하 메시지였고요.
2: 예.
3: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나 미니 소개되시면 저희가 따뜻하고 고소한 토피넛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주변의 친구지만 야, 저 친구는 참 동갑내기이지만 속도 깊고 왠지 배울 점도 많고 야, 참 대단해 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죠.
3: 있죠.
2: 네. 예. 우리 영혜님이 아마 친구분에겐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3: 토피넛 잡숴 보셨어요? 토피넛. 네네. 나는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 고소해요?
2: 이게 율무차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좀 고소한 라떼 같은 느낌.
3: 그렇군요. 고소한
2: 네네.
3: 커피.
2: 네네. 네.
3: 자, 오늘의 첫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당당이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지금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경매까지 진행되면서 이제는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알아보고 배당 요구도 하고 임차권 등기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얼마에 낙찰되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경매가 얼마에 낙찰될지를 매일 생각합니다. 얼마에 낙찰될까? 내 9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돈을 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에게는 8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가 잠든 후 눈물이 납니다. 저희 가족에게 9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 집을 구하고 아이와 다시 평범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저는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맡겨놓았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아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 있는 부모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주변 거래 가격도 찾아보고 비슷한 경매 사례도 찾아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제가 결과를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지? 다시 집을 구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을 설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오는 날이 두렵고 그날 제 보증금이 얼마나 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이입니다. 제가 혼자였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면 저도 웃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들고 나면 다시 걱정하는 날이 이어집니다. 제가 바라는 건 큰 집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그리고 짓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가 끝났는데도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하게 잠드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범한 하루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성시대 가족들 중에 저처럼 보증금 문제나 경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섭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8살 아이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까 무섭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우리 집을 찾을 수 있었어. 그런 말을 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진짜 하루하루이 저...
2: 그러게 아직...
3: 경매 결과를 기다리는 그 힘든 시간...
2: 네.
3: 이 참 사정이 딱하신데요. 물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우리 언제나 좀 계셨었죠. 네.
2: 맞습니다. 늘 이 뭐 전세, 월세를 살면서 전전긍긍하는 이 마음. 특히나 내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되는 보증금조차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다.
3: 네.
2: 아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계속 숨기고 싶은 마음에 예, 애써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만 속은 타들어 가죠. 3467님.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지만 늘 피해를 보는 건 임대인보다 임차인인 게 너무 화가 나요.
3: 그렇죠. 그렇죠.
2: 아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던 우리 당당이님들이요.
3: 네.
2: 우리 항상 토요일 2부에 만나 뵙는
3: 신변.
2: 우리의 옆집 변호사 신민영 변호사에게 좀 물어봐달라는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한 마음에.
3: 여보세요.
4: 네, 신영 변호사입니다.
3: 네, 네 전화가 감이 안녕하세요. 조금 이상하네요. 어디 계세요? 아, 지금?
4: 제가 여름 휴가를 못 썼던 걸 지금 몰아서 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3: 아, 아이들 있는 데 가셨군요.
4: 네, 맞습니다. 네,
2: 아, 그러시군요.
3: 가족 만나러.
2: 자, 시차가 좀 다를 텐데도 일단 그렇죠.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4: 네,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3: 네, 네. 고맙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편지 내용 들으셨죠?
4: 네, 다 들었습니다.
3: 어떻게 보십니까?
4: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아, 방법이 네, 있는 네. 것 같다.
4: 네. 일단 왜 걱정스럽냐 그러면 네. 보통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대항력이라고 해서 그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다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에서 나 못 나가 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 네.
4: 그런데 문제는 당당이님은 이 대항력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2: 없어요?
3: 왜요?
2: 버틸 수 네. 없어요? 왜요?
4: 왜냐하면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본인이 전입신고한 날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데
2: 네.
4: 지금 장당이님 보내주신 사전 자료를 보니까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 있더라고요.
2: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당나이님이 그 집을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3: 예. 네,
2: 대출이 네, 있었군요.
3: 네.
4: 그 4억 정도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2: 예.
4: 일단은 대항력이 없으신 상황이긴 한데
2: 네.
4: 다만 제가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당당님 하셨던 것처럼 인근 이 시세를 좀 살펴봤습니다.
3: 네.
4: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은 해에 지어졌고 그리고 면적도 같은 집이 있는데
3: 네.
4: 작년에 이 집이 한 8억 조금 넘게 팔렸더라고요.
2: 예.
4: 그런데 당당님 계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시세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1순위는 은행입니다.
2: 1순위 이제 은행이에요. 한 네. 4억 정도의 네. 대출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은행.
3: 네.
4: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4억 4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당님보다 앞서는 그 임차

0: 타인들이 계신데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1: 어, 1억 5천 빼고.
0: 네. 예. 그럼 합하면 5억 9천만 원인데.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당님 보증금 9천만 원을 다 받으려면 이 집이 6억 8천만 원 이상 가격에 팔리면 되는 건데.
1: 예, 그렇죠. 예.
0: 어쨌든 동네 시세로 봤을 때 6억 8천만 원 이상에는 팔리지 않을까.
1: 바로 옆에 비슷한 네. 구조의 집이 작년에 8억쯤에 팔렸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진짜 기대해볼 만한. 근데 경매라고
2: 경매라는
1: 하니까.
2: 경매라는 건 사실 실지 거래되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또 부동산이 조금 이런 규모의 집이 오르는 규모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2: 아, 네.
0: 네, 좀 바로 위험한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실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2: 네.
0: 또 하나는 좀 이거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가격이 보증 그 당당이님 보증금 찾을 금액보다도 밑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2: 네.
0: 당당이님이 이 경매 절차에서 이 집을 낙찰받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그래요?
0: 네. 이거 승계라고 하는데
1: 네.
0: 당연히 당당님이 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드실 건데
1: 예.
0: 다만 당당님이 이 경매 절차에서 받으실 돈 수천만 원 있는 상황이잖아요.
2: 네,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돈 나 안 받을 테니까 뭐 이 집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 상의를 좀 받아보셔가지고 이런 접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예.
1: 예. 그래도 주변 시세대로 어쨌든 집이 팔리면 1순위도 은행에 돈 빠져나가고 한 2, 3순위까지 또 임차인, 다른 임차인들이 있었군요.
0: 네, 맞습니다.
2: 그렇죠.
1: 고돈까지 빼고 이제 우리 9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6억 5천 이상의 시세가 잡히면 된다.
2: 그렇죠. 그렇죠.
1: 경매가가.
0: 네, 정확합니다.
1: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아, 소편하게 이제 빠졌으면 좋겠다. 9천만 원 받고
2: 그러게,
1: 그냥.
2: 그러게. 하여튼 주변 시세로 집이 경매가 낙찰이 되면야 뭐 보증금 순서까지 올 수도 있고. 자, 하여튼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사연 또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슷한
0: 네,
2: 상황이
0: 시대에서
2: 네.
0: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2: 그래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진짜 적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일반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에 꼭 기억해야 할 점들, 네. 주의해야 할 점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연처럼 선순위에 대출이 있다, 이미 대출이 있다 그런 집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긴 합니다.
1: 네, 네.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0: 네, 뭐 등기부라든지 이런 걸 떼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2: 네.
0: 임차인이 보호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항력인데 이렇게 앞에 대출이 있으면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2: 네.
0: 대출 있는 집은 안 들어가신 게 좋고 두 번째는
2: 네.
0: 지금 사연의 경우 다가구주택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근데 다가구주택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또 나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1: 네.
0: 그래서 다가구주택에서는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얼마인지 이걸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 전에 좀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은 얼마인지 예, 또 다른 임차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예. 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가족분들과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0: 네, 잠시 후 며칠 후에 뵙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좀 행운을 바랍니다.
1: 네.
2: 그렇죠?
1: 그러니까 경매 지금 앞두고 있다. 아, 내 돈 9천만 원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물론 약간의 좀 후순위긴 합니다만
2: 그렇죠.
1: 그래도 시세랑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다. 예,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그래도 좀 안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 239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2022년 인천 제물포 전세 사기당했습니다.
1: 아유.
2: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임대인 급여에 압류 걸고 할 것 다 했습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저는 대한구조법률공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러셨군요.
2: 그러셨어요.
1: 예.
2: 네, 이게 전문가들의 뭐 하여튼 그 도움을 받으시면 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이군요.
1: 정확한 명칭은 네,
2: 대한법률구조공단.
1: 네.
2: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다 받으시기 바라고 전세금도 9천만 원 다 받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1: 네네. 네. 분명히 그러실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 옆집 변호사 정말 멀리서도 너무 든든했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후에 돌아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네, 부산 그 인공수로에 들어온 북항이를 어제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북항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구조정과 보트를 띄워서 워터펌프와 물대포를 쏘면서 북항아 나가 바다로 나가 하고 떠밀었지만 이 친구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체근했는데도 말입니다. 상어는 물거품이나 소음에 민감해서 이렇게 독촉하면 나갈 줄 알았는데 북항이 성격이 느긋한가 아니면 부산이 좋은가. 그래서 그물을 만들어서 다시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당당이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이라 그런가 한편으로는 북항이가 그 수로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 북항이 자기만의 둥지를 짓고 싶은 걸까요? 참 묘하죠. 집이나 둥지는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짓는다 할 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짓다, 짓는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다양하게 쓰입니까? 우리는 집도 짓고 밥도 짓고 옷도 짓습니다. 이름도 지어요. 약 지으러 약방에 가고 노래도 짓고 이야기도 짓고 시도 짓고 말도 짓습니다. 농사도 짓고 친구들과 무리를 짓고 표정도 짓고 더러는 죄도 짓고 웃음도 짓고 눈물도 짓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야무지게 매듭 짓고 싶고 또 우리가 만나는 숱한 사건들을 순조롭게 잘 마무리 짓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짓는다는 건 그 안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는가 보다 짓는다는 건

사연이 있는 것인가 보다, 마음이 들어간 무엇인가 보다 싶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도 짓고 미소도 짓는 오늘이기를 기도하며,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Take Me Home Country Road. 존 덴버의 노래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북항이가 네. 예, 부산의 둥지를 집을 짓는 건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예. 저도 어제 뉴스 화면 보면서
1: 예, 희한해.
0: 예, 그렇게 물대포에 막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도 예. 아예 빙빙 돌면서 안 나가대요.
1: 호호. 부산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0: 예.
1: 그 결과 그 1443님이 북항이 이제는 부산의 명예 홍보대사가 된다던데 북항아 좋겠다 그랬는데 이 부산시 설문조사 결과 네. 네, 시민 91%가 찬성이랍니다.
0: 명예 홍보대사 위촉하는
1: 네,
0: 거예요.
1: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귀하를 부산광역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숙.
0: 네, 이게 웃겨.
1: 이렇게
0: 예, 부산광역시 명예홍보대사의 이름이 샤플루언서 북항이
1: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샤플루언서
0: 진짜
1: 샤크
0: 웬일입니까.
1: 아하.
0: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북항인데
1: 뜻밖의 어쩌다가 갇힌 셈인데
0: 네.
1: 그 갇힌 곳을 또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네?
0: 그러게 예, 그렇죠.
1: 돌아가기 싫어
0: 뚫린 곳을 이렇게 안내하는데 이런 막 뒤로 쏙 빠지고 막 이렇게
1: 야,
0: 모르겠어요.
1: 왜 그럴까? 사람들 관종이야 얘가.

0: 사람들이 웬만큼 보러 가야죠.
1: 그러니까요. 네?
0: 관종이야. 네.
1: 거기다 진짜 명예 홍보대사 되면 뭐 특혜가 있나? 뭐 KTX 저 무료라든지. 뭐 부산 오뎅 뭐 아이고, 무료.
0: 사람 가는 걸 아나 봐요. 어,
1: 네? 진짜 관심이 고팠나?
0: 참.
1: 그러면은 적절한 때 그래도 고향으로 잘 돌아가길 바래요. 우리 북항이.
0: 네.
1: 네. 자, 이번 사연은요. 서울 양천구 신정로의 한재희 님입니다. 가을이 오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기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길을, 누군가는 운동의 날의 흙먼지를, 저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풍경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을은 홍옥이다. 정확히 말하면 홍옥을 찾는 아내의 얼굴이다. 홍옥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과일 가게를 한 번씩 바라본다. 올해는 나왔을까? 가을만 되면 아내도 과일 가게 앞에서 홍옥부터 찾았다. 나는 늘 달콤한 사과를 골랐지만 아내는 꼭 홍옥 몇 개를 봉지에 담았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길목 과일 가게 앞에 작은 소쿠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붉은 사과가 한가득이었다.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붉은 빛만큼은 유난히 선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단번에 알아채고 걸음을 멈췄다.
0: 아, 홍옥이다.
1: 아내의 목소리에 반가운 빛이 돌았다. 아내는 홍옥을 좋아한다. 한입 베어물며 눈살을 살짝 찡그리면서도 금세 또 한 조각을 집어드는 사람.
0: 이 맛에 먹는 거지.
1: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곤 했다. 나는 붉고 단단한 녀석들로 몇 개를 골라 봉지에 담았다. 그런데 올해는 시장에 홍옥을 사러 나오는 길부터 조금 달랐다. 얼마 전 아내가 수술을 받았다. 수술만 잘 끝나고 며칠 쉬고 금방 예전처럼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생각보다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몇 걸음도 천천히 움직여야 했다. 창문을 열어 선선한 가을바람을 들이는 일, 햇볕에 잘 마른 빨래를 개는 일, 잠깐 집 앞에 나가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는 일.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평범한 일들이 어느 날부터는 하나씩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도 몇 걸음 걷는 일이 조심스러웠다. 며칠이 지나서는 혼자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갈 수 있었고 또 며칠 뒤에는 집 앞까지 천천히 걸어나갈 수 있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내가 발걸음을 떼면 나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섰다. 천천히 걸어.
0: 괜찮아.
1: 아내는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괜찮다는 말과 괜찮아지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아내가 다시 편하게 걷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도 기다려야 했다. 예전에 나는 늘 앞서 걷는 편이었다. 아내가 뒤에서
0: 아우 같이 좀 가
1: 하고 부르면 그제야 아차 싶어 걸음을 놓추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앞서갈 수 없었다. 아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나도 한 걸음. 아내가 숨을 고르며 멈추면 나도 멈추었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함께 걸었을까. 처음 손을 잡았던 날도 있었고 어린 아들의 양손을 하나씩 잡고 걷던 날도 있었다. 어느새 아들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달려가고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걷던 날도 있었다. 그동안 나는 걷는다는 것을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쯤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0: 아내의 걸음이 느려지고 나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홍옥을 발견했을 때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다. 홍옥도 참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것.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가 되면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진다. 아내의 회복도 그랬다. 내가 서두른다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홍옥이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듯 아내의 걸음이 다시 편안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어쩌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속도로 돌아올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가을이 밀려든 시장 골목은 냄새마저 풍성했다. 생선가게의 비릿한 냄새, 방앗간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냄새.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바쁘게 지나갔다. 그 사이에서 우리 둘만 조금 천천히 걸었다. 봉지 안에서 홍옥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묵직하고 야무진 울림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소리를 느끼며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집에 돌아와 홍옥 하나를 깨끗이 씻었다. 아내가 먼저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1: 아 쉬어.
0: 그러면서 웃었다. 나도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역시 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신맛이 참 반가웠다. 홍옥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 가을의 한가운데서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인지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홍옥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과가 아닐지도 모른다. 홍옥을 먹었던 어느 가을의 기억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발을 맞추어 걸었던 골목길, 나란히 앉아 사과를 깎아먹던 저녁, 별거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간.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미처 몰랐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온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 곁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던 하루를 어느 날 문득 오래 바라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가면 홍옥도 어느새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내년 가을을 기다릴 것이다. 내년에도 시장 골목 작은 소쿠리 위에 붉은 홍옥이 한가득 담겨 있기를, 그리고 아내가 올해처럼 반가운 얼굴로 말해주기를.
1: 홍옥이다!
0: 그러면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을 것이다. 그러네, 올해도 나왔네. 그때는 아내의 걸음이 지금보다 조금 빨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붉은 홍옥을 담은 봉지를 한 손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걸음에 맞춰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
1: 와, 정말 홍옥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새삼 행복이라는 것 느끼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었군요. 제 친구도 과수원집 딸인데,
0: 예,
1: 상주에 있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어머니가 그 외국으로 일하러 간 딸을 위해서 홍옥을 한 그루 남겨두셨대. 홍옥나무를, 사과나무를.
0: 예.
1: 그래서 이제 딸이 오면은 그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맛을 보여주려고. 어. 또 내 친구 하나는 가을이 느껴진다 그러면 홍옥 딱 사고 감나무 가지채 감 꺾어서,
0: 예,
1: 부엌에다 항상 이렇게 놔요.
0: 어,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1: 예, 예, 작품처럼. 그걸 너무 담은... 즐긴대 자기는.
0: 아니, 좀 들으면 들을수록 홍옥이 귀한 사람.

0: 그야말로 새콤 달콤하거든요. 알이 작고 네. 단단해요.
1: 아 그렇군요.
0: 사과는 역시 홍옥이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1: 그렇군요. 네. 9690님도 홍옥 보기 정말 어려워요. 그 특유의 향기와.

0: 그 속도를 늘 맞아. 앞서가시던 분이
1: 맞아.
0: 그 속도에 발맞춰 함께 걸어주신다는 그 마음이로는 너무 멋진데.
1: 아내가 아 좀 같이 가. 그런.
0: 야,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는 네. 걸음이 조금 느린 아내분을 위해 함께 보폭을 맞춰주시는 아 우리 형님 멋지신데 성함이 한제이. 실은 제 아내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1: 제이님.
0: 네네. 네. 아 제이는 다 멋지네.
1: 강병희님이 제 친구 중에 외자 이름이 홍옥. 홍가성의 옥이시군요.
0: 호가
1: 네. 친구에게 여성 시대에서 네 이름 여러 번 나왔다고 알려줘야겠어요. 그러셨어요.
0: 예, 홍옥. 이 가을엔 홍옥이지.
1: 너무 이쁘다 이름들.
0: 옥이님 듣고 계세요. 오가. 예. 광고도 함께 듣겠습니다. 홍옥 씨와 함께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2: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2: 당신을 키우는 IBK, AIBK 좋은데 그게 돼 AIBK,
1: AIBK,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V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0: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1: 32층이요.
10: 난 280층이요.
12: 층은 달라도
13: 층은 달라도
12: 고민은 하나
13: 더 난 같이
14: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0: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0: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광주시의 당당이 이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한재희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0: 네. 자, 그리고 편지 아니고 쪽지도 한 통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님이 주셨네요. 별거 아닌 얘기지만 요즘 제가 행복해지고 있는 비결을 쪽지로 남겨봅니다. 한동안 아침에 눈뜨기 귀찮아서 출근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고 퇴근을 하면 시간 없다고 할 일 많다고 궁시렁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TV를 끄고 조용히 집안을 보니 징징거림도 궁시렁도 결국 제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 번이면 지겹댔는데 독을 품은 소리를 내 귀에다가 계속 해댔으니 좋은 기운이 오다가도 달아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주문을 외우기로 했어요. 하루아침에 부정적이다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꽤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는 것도 조금 즐거운 것 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신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모두들 행복의 주문 하나씩 만들어서 그 주문에 자신을 끼워 맞춰보시길 바라봅니다. 아무도 행복을 안겨주지 않으니 스스로 챙겨보자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1: 좋은데요.
0: 네, 스스로를 향한 행복 주문. 그러게 궁시렁 궁시렁 맨날 투덜투덜 결국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내 귀가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김지영님께는 맛있는 간식 세트, 떡볶이와 짜장면과 인절미와 간편식 죽까지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0: 3, 4부엔 보이는 라디오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K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 출발하며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72.66포인트 1.06%가 오른 6,943.47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59%가 오른 894.78로 출발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1,354.9원이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내일 새벽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법관 재청 지연으로 인한 공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성 수석은 어제 저녁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재청하지 않았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재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4월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이 늘어난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보다 104조 7천억 원 많은 액수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136조 4천억 원, 성과급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152조 4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원유 수출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48%가 내린 배럴당 $89.38에 거래를 마쳤고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56%가 내린 배럴당 $102.59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엿새 연속으로 상승하며 장중 5.6%를 돌파해 2002년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장기물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0: 내일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상기후의 여파로 기록적인 수준의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육지의 폐기물이 폭우에 휩쓸려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거죠. 예전에는 장마철에만 폐기물이 늘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가 잦아져서 물가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바로 치우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이 불어난 탓에 청소인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수질이 금세 나빠지죠. 안전은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이상기후.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의 열린 사수함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도 오기예요.
9: 그래 오기님. 예, 오늘 사수함 일주희가 모시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양희은 언니, 김일성 씨. 드디어 우리 아들이 40이 됐는데 10월 3일 날 결혼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는데 사실 그동안 결혼이다 뭐다 하나나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신부는 10살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너무너무 날라갔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저도 방송을 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결혼 선물로 주면서 나도 이 방송 탔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우리 또 다른 오기님 이만옥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서 VOS의 반쪽 듣고 왔습니다.
1: 자연스럽게 만나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따로 여쭤보니까
0: 네
1: 캠핑장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0: 아들과 며느리가
1: 근데 각자 솔로 캠핑을 와서
0: 심지어
1: 이렇게 뭔가 호감을 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0: 야
1: 그렇게 금요일마다 캠핑장을 가더랍니다.
0: 그랬군요. 거기에 아하. 내 짝이 있었네. 야 근데 잘 됐네요. 이제 취미도 캠핑으로 서로 그러게. 같았으니까.
1: 캠핑을 또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취미가 같으니 얼마나 좋아.
0: 근데
1: 밖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0: 네. 네. 그냥 불멍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1: 네.
0: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캠핑을 다니시네.
1: 솔로 캠핑 괜찮네.
0: 그러다 내 반쪽을 찾았네.
1: 네.
0: 8269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40세가 넘었는데 언제나 기쁜 소식 오려나 부러워요.
1: 솔로 캠핑장 보내세요. 솔로 캠핑장.
0: 그러니까 혼자라. 그러니까 집을 나가야 돼.
1: 그렇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만나.
0: 누구 만나려면 나가야 돼.
1: 예, 방콕 집콕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만나요.
0: 네.
1: 1960님 40된 우리 딸도 언젠간 짝이 생길 수도 있겠다. 기대해봐야겠네요.
0: 그러면 8269님하고 1960님하고 어떻게 저기 예? 연결 한번 해봐.
1: 솔로 캠핑으로.
0: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1: 같은 캠핑장으로. 네.
0: 자리만 만들어드릴게. 예. 자리만 한번 만들어드릴게.
1: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 저 이만옥님
0: 네
1: 이 아드님은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냥 딱 결혼할 친구입니다 하고
0: 본인 짝을 찾아왔죠.
1: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아유
0: 네.
1: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거잖아.
0: 아니 그러면은 저 뭐 우리도 한번 자리를 말이 나온 김에 여성시대에서 그죠? 예 이렇게 아드님 두신 분 따님 두신 분 자리 한번
1: 솔로들을 무슨 요새 무슨 그런 결혼 뭐 예. 이렇게 중매하는 회사도 있던데
0: 마치 공개 방송처럼 왔는데 어머나 이게 서로 예, 옛날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1: 어머나 진짜 아이고
0: 자 일단 예 10월 3일에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승현 씨와 예슬 씨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1: 네 저기 오늘 음성 남겨주신 이만옥님 아드님께 선물로 주고 싶다고 타월 세트 말씀하셔서 오기님도 쓰시고 아드님도 쓰시라고 타월 세트 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 네. 이렇게 깜짝 선물 이벤트 남길 수 있는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도 알려드려야죠.

0: 02789의 1004, 02789의 1004번입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싶다면 열린 사서함에 음성 남기시고 안 좋은 기운 툴툴 털어내 보셔도 좋겠죠. 소개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두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님과 함께로 돌아올게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도 켜주세요.
0: 네.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팀앱 대리,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유니베라,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한국 MSD 캣박스이브,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집착하지만 실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김진 목사님, 성진스님 두 분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두 님은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3: 예, 뭐 여전히 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1: 네.
2: 사찰에 역시 많이 방문하시죠.
3: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오셔서
2: 네. 네.
3: 바쁘게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2: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4: 저는 이번에 이상하게 추석이 좀 늦춰졌는지 네. 생일과 좀 겹쳤어요. 제 생일과 맞붙었어요.
2: 네. 네.
4: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겸 추석 축하 겸 가족들하고 잘 보냈습니다. 네.
1: 네, 그러셨구나.
2: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주변 친구 보면 뭐 이렇게 네. 명절에 생일 겹치면 아 뭐야 내 생일은 겹쳐가지고
1: 그러게 재미없죠.
2: 네. 투덜거리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4: 아니 뭐 저는 아내가 우선 좋아하잖아요. 그냥 생일 밥으로 그냥 모든 걸
1: 때우니까
4: 숨기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렇구나.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1: 네,
2: 다행입니다. 아, 네. 아, 생신 축하드렸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스님께 이런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네. 스님, 저는 운동으로 108배를 하는데 108번까지는 세는데 중간에 자꾸 108번까지 세는데 중간에 자꾸 까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108배를 하는 의미도 가르쳐 주세요.
1: 네.
2: 했습니다.
3: 네. 일단 예전에 진짜 그냥 염주로 돌릴 때 스님들 이제 108 염주가 있어 가지고
1: 하나
3: 어차피 그냥 그 세지 않거든요.
1: 아 예.
3: 이제 뭐 염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네. 손을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 돼요.
1: 아 예. 네.
3: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하다 떨어뜨리면 상당히 난감한
2: 어디까지 했지 내가.
3: 그렇죠. 떨어뜨리면 그냥 양심에 맡겨서 이제 대충 잡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2: 예.
3: 개수계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딸깍딸깍.
1: 알아요, 알아.

0: 예전에 그 사람 숫자 세는
1: 내 사람 숫자 세는 거.
2: 지금 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1: 그 사람 숫자잖아요.
0: 근데 그게 절을 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손가락에 밴드처럼 묶어서
1: 아.
0: 이렇게 아. 이 집게 손가락에 묶여 있어서 그냥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살짝 누르면
1: 아, 아. 네, 네.
0: 디지털이 되어 있습니다.
1: 참
0: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는 네. 내려가면은 이제 탁탁 누르면
1: 네.
0: 디지털로
1: 네.
0: 집게하게 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잊어버릴 일이 없으시니 어. 예.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계수기 치시면 네.
1: 아 디지털 계수기 네 그렇군요.
0: 드리고요.
2: 네. 네.
0: 108배의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흔히 말하기에 108가지의 우리의 삶의 번뇌.
2: 번뇌.
0: 108번뇌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 뭐 그 마음의 번뇌를 절 한 번씩 하면서 없애자. 라는 뜻에서 이제 108이란 숫자를 가지고
1: 네.
0: 이제 아, 많이들 하죠.
1: 아, 네. 네. 예.
2: 그렇군요. 108가지의 번뇌를 하나하나 좀 죽는다는 의미로.
0: 내 마음의 수양을 저를 통해서
2: 수양을 하며
0: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2: 네, 네. 아니 이렇게 그 108배에도 이제 아이템이 필요하듯이
1: 아이템 말이야.
2: 예. 아이템 목사님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아이템 있을까요?
3: 기도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때? 예. 기도 아이템은 따로 없고 사실은 그 108배를 네. 기독 저 우리 스님 우리 절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 절 수행이 우리 네. 그리스도교 안에 또 있었어요. 예전에
1: 네.
3: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가면 네. 다 절을 하죠.
1: 네. 원래
3: 가톨릭은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이제 많이 줄었긴 했지만
2: 네.
3: 그래서 저도 아 한때는 이 그 108배가 꼭 그 불교에서만 좋은 수행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다 생각해가지고 저도 매일 108배를 한 적이 있어요.
2: 오호.
1: 아, 네.
3: 그런데 굉장히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2: 예.
3: 물론 이제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좋고 그 108이라는 숫자도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108가지는 108가지는 다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1: 네.
3: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냥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전 그 마음의 흡족함.
2: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는 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인도로도 또 항상 거기 예, 유학 다녀오시는 거 인도로 다녀오시고
1: 네.
2: 예 108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고.
0: 그런데
2: 예.
0: 의외로
3: 네.
0: 그 뭐 삼보일배 이런 거는
2: 네.
0: 꼭 이제 뭐 종교적인 거 아니더라도
2: 아, 네.
0: 예, 신부님들도 하시고
3: 그렇죠.
0: 이게 네. 이제 야, 이제는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약간의 그냥 이제 우리 당당이님도 운동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스린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1: 그
0: 방법 중에 하나로도 하시기 때문에
1: 아, 네, 네,
0: 다 괜찮습니다.
2: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운동으로 이거 108배 하고 그러셨어요.
0: 네, 그리고 네. 뭐 꼭 종교 이제는 이제 크게든 뭐 불교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서
1: 네.
0: 예, 뭐 좋은 건 다 같이 나누면 되죠.
2: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1: 어떤 분은 뭐 너무나 몸이 아픈데 병원 가서 해도 아무 이유도 안 나와서 죽도록 108배를 했대요.
2: 오오.
1: 완전히 건강체가 돼가지고
2: 야.
1: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혈색 좋아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던 몸에 아픈 증세가 싹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1: 네네네.
0: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이제
1: 천천히.
0: 자기 그 차 호흡에 맞춰서 하시면
1: 네.
0: 예, 도움 되세요.
2: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계수기 디지털 계수기 숫자 세는 걸 하나씩 찝는다고 하셨는데 4197님이 스님 저는 검정콩 108개를 놓고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콩을 옮겨 놓습니다.
1: 아, 네.
2: 인사동 알바생입니다. 이렇게 아, 문자 주셨어요.
1: 아니, 네. 아니, 이것도 방법이죠.
0: 네. 예전에 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막 1080번 할 때 천주가라는 천주가 있거든요.
2: 예.
1: 1080개예요.
0: 예, 1000개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예 한 바구니에 이렇게 놔두고.
1: 오. 세상에.
0: 그냥 이렇게 그냥 운영무상처럼
1: 운영무상.
0: 그냥
1: 네.
0: 하나 올리고.
2: 네.
0: 이렇게 옮기는 고전적 방법.
1: 네, 네 그렇군요. 네,
0: 굉장히 고전적 방법 하시네.
2: 그렇게 검정콩 하나씩 네. 하나씩.
0: 네,
2: 근데 0905님이요. 이 10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네요. 야구공도 108번 바늘로 깨고요.
0: 맞습니다. 이거. 예.
2: 골프컵. 예, 그러니까 그 홀컵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108mm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0: 뭐 이렇게. 이제 우연치고는 이제 그게 그러게요? 아마 뭐 그냥 준비 야구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세월을 보는데.
1: 네. 네.
0: 그 이제

0: 맞아가지고
1: 야구 네. 실밥 네. 8번 바늘로
0: 이렇게 좀 맺힌 되는 게 좀 많긴 하죠.
2: 네. 9906님은 절 계단이 108개인 것도 봤어요.
1: 네. 이거는 아예 딱 상징적으로 그쵸? 만든
0: 상징적으로.
1: 거겠죠?
0: 상징적으로. 네. 일부러 이제 숫자를 맞추려고 네. 또 많이 합니다.
1: 108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며
0: 네. 그렇죠. 예.
1: 자, 이렇게 종교에 대한 호기심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다 열려있는 님과 함께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스님 모시고 상담 청하신 사연 만나볼 텐데요.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익명인 거 맞죠?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2: 뭔가 두려우신가 봐.
1: 예,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계약직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와 동갑인 사람과 동료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제 상사인 줄 압니다. 이거 해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것도 해줘. 요구를 합니다. 아니 아무리 제가 그분 딸보다 어리다지만 그래도 일로 만난 사이인데 초면부터 반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본인이 상사인 척하는 것도 솔직히 짜증납니다. 상사 아니거든요. 같은 월급 받고 같은 근무 시간 같은 일하는 계약직인데 다 알고 들어왔으면서 나이 많다고 상사인 척은 너무하지 않나요? 심지어 요즘엔 일도 안 합니다. 점심시간은 똑같이 1시간인데 2분만 1시간이 뭐예요? 2시간도 더 있다가 들어옵니다. 모두가 이분이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걸 아는데 찾았다고 하면 아닌데 나 방금까지 화장실에 있었는데 이럽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라 상사한테 이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사에게 불편하다고 일러야 할까요? 아니면 단둘이 대화로 풀어야 할까요?
2: 진짜 이거 나이가 좀 많으시면 동료인데도 쉽진 않죠. 그런데 네. 이분이 하필이면 꾀돌이라 일을 안 하시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근데 나이가 계급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네, 직장 동기예요 있죠. 지금.
2: 네.
1: 예.
0: 참 이게 한국 사회에만 있을 수 있는
2: 그렇죠.
0: 현상이어가지고.
1: 네.
0: 이게 뭐 그 얘 참 아주 그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2: 네.
0: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이 사연 딱 들으면 엄마 동갑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제.
1: 네.
0: 너무 큰 차이도 나고
2: 그렇죠.
0: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면 저는 이제 이런 주의거든요. 내가 이제 불편해 도저히 소화가 잘 안 되면 정중하게 말씀드릴 필요 있다. 대신 이제 그러면 관계가 그냥 각자 일어나 딱 정말 사무적으로
2: 네
0: 일어나는 관계 나도 이분께 특별하게 뭐 어떤 부탁이라는 것도 그냥 정중한 관계로 정리하고 싶으면. 뭐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이런 건 관계없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이어서.
2: 네.
0: 근데 이분이 일을 안 하는 걸 내가 상사에 말할까 말까.
1: 네, 네. 네,
0: 이 부분은 이제 상사가 알아서 하겠죠.
2: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동료에게 내가 내 업무를 침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그걸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이야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잖아요. 그 결국은 뽑은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런 그 직장 내 근무 태도에 관한 부분은
0: 그렇죠. 동료가 평가의 기준이 이게 뭐 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저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뭐 상 뽑은 분들이
1: 그러니까
0: 하지 않겠나. 물론 내 업무에 그것이 막 너무 온다거나 치명이 있다면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 싫은 걸로 직장에서는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분이 일을 근무 태만이나 이런 걸로 나에게 자꾸 넘어온다면 내 바로 위에 관리 팀장에게 말할 수는 있겠죠.
0: 그쵸.
1: 뭐 일이 그렇게 자꾸 저에게 넘어와서 제 일도 힘들어집니다.
0: 자기 권리니까.
1: 네네.
3: 그 이 사연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이 어르신께서
1: 지금 분위기로 봐선 저희가 광고를 좀
3: 네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저희 광고 문자 듣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울산 불꽃 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 쇼와 멀티미디어 불꽃 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6: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님과 함께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전 사연. 엄마뻘 되는 동료예요. 직장에선 동료인데 초면에 예 반말로 상사처럼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나에게 요구하고 심지어 근무는 굉장히 태만하게
1: 네. 예,
0: 점심시간 혼자 막 2시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상사에게 알릴까 아니면 단둘이 대화로 풀까를 고민하는 사연인데요. 자, 우리 스님께서는 굳이 상사에게 뭐 이런 감정을 알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근무에 관한 건 상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이다.
1: 그 사람이 일이니까.
0: 네네. 네. 직장 내에서의 근무 태만은 그거는 뭐 심각한 거죠. 네. 그럼 우리 저 목사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가 주시려고 하셨죠.
2: 네. 근데 제가 이 편지 뉘앙스를 보니까 그 좀 나이 먹은 그런 티를 많이 내는 건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막 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하는 표정을 보니까 좀 얄밉긴 한데 네, 얄밉긴 네. 한데 그래서 충분히 대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다라고
0: 예.
2: 하면 갑자기 예수님 말씀 떠올랐어요.
0: 오.
2: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갖다 대면
0: 네.
2: 오른뺨을 치면 네. 왼뺨을 대라고 이렇게
0: 반쪽 뺨도 대라
2: 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 오른뺨을 댄다는 게 굉장히 그 오른뺨 친다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0: 네.
2: 오른뺨 치려면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0: 아.
2: 처음에 반대의 오른손을 치려면
1: 아, 그렇죠.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2: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0: 아.
2: 거기다 대고 왼뺨을 갖다 댄다?
0: 예.
2: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저는... 그 자존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 내가 당당하다. 너의 그 모욕감을 내가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이 어머니 뻘 되는 분한테
0: 예.
2: 지금 내가 오른밤을 맞았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왼밤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예, 예를 들면
2: 뭘 시켜.
0: 네.
2: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0: 오,
2: 네. 이걸 내가 미처 몰랐네요. 내가 어머니 같은 이렇게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알아서 했을 걸요? 뭐 이런 식으로.
0: 예.
2: 뭐 저는 그런 어떤 오히려? 마음도 한번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2: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직장 사회니까 그렇게
0: 그렇죠.
2: 또 되지 않을 수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풀고 또는 상사가 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1: 근데 이제 왼뺨을 대는 것처럼 호의적으로 자기가 더 부탁한 것보다 많이 해주면 호의를 아주 책임과 의무로 알아채려요.
2: 권리를
1: 알아채. 그래갖고 챙기거든요, 자기가.
2: 맞습니다.
1: 어라? 더 해주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꾀가 있는 분이시라면 좀 꾀쟁이라면
0: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연 속에 뭐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화장실에 있었어.
1: 뭐 이렇게 보면은 네.
0: 네, 내가 무슨 점심을 그러니까. 두 시간을 먹어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온 거야. 약간 이런 분인 거 보니까 약간 꾀돌이신 것 같기도
3: 우리
0: 하고
3: 우리 당당이님이 말씀하신 그 상대분
0: 네.
3: 어머니 연분이 이제 그 요즘 영화가
0: 인턴. 네, 네.
3: 거기 저도 보면은 예. 그 영화가 좀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1: 네.
3: 예.
1: 네.
3: 예. 우리가 사회에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예. 그 경력을 인정받고 안 먹거나 아니다.
1: 맞아요.
3: 그거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에 가지고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태도라고 봐요.
0: 네.
1: 네. 네. 네.
3: 그래서 이게 태도를 조금은 우리 당당해서 말씀은 대상 그 업무 연배 계신 분께서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곳에서는 그 틀과 태도로서 처음 배운 태도로서 가는 게 필요하다.
0: 네.
3: 네.
0: 그 영화 속에 그러니까 주인공 그분이 이제 시니어자 이미 정년 퇴직을 했는데도 시니어로 다시 뭐 예를 들어 알바처럼 인턴처럼 네. 들어가는 거죠.
1: 들어가는 거죠.
0: 근데 오히려 정장에 탁 갇혀 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시키지 않은 일 본인이 찾아서 하고.
1: 네.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예,
1: 젊은 사람들이
0: 어른으로서
1: 네, 맞아.
0: 예,
1: 대접을 또 해주게
0: 거예요.
1: 되잖아요.
0: 본인이 그걸 찾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탁 난 인턴이야. 로 바닥부터 딱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는.
3: 저게 대우는 네. 밑에서 해주는 거지.
1: 자기가 받는 건 아니죠.
0: 내가 반말한다고 내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 아, 좀.
0: 예.
1: 0622님이 상대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대하세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다 알 거예요.
0: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건 다 알아. 예, 눈살을 이미 같이 찌푸리고 계실 거예요. 장혜윤님.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었는데요. 대판 싸우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 뒤로 아주 친합니다.
1: 아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죠.
0: 야, 한번 네. 붙어 한번 대판 싸워.
1: 네. 김화정님 상사가 다 알 겁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0: 그래 이런 거 금방 펴나 일 그 펑크 내고 이러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0: 박미경님 직장은요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니 서로 선 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맞아. 자 이번에는 네.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96년생 31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고민이 커요. 제 생일이었던 지난 6월 지인들과 수상 스포츠 하는 빠지로 놀러 갔어요. 제 지인이 나중에 제 남자친구가 된 웨이크보드 코치한테 너랑 어울리는 여자애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대요. 저는 몰랐지만요. 빠지는 저는 그 코치 빠지에서 저는 그 코치를 보자마자 말도 섞기 전에 내 남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대화해 보니 남자친구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남자친구가 저녁 먹자 했지만 일정상 못 먹고 그 다음 주에 빠지 방문해서 저 포함 5명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 남자친구, 지인, 빠지 손님 1, 빠지 여자 손님 1. 이 여자 손님 문제가 제 큰 고민 중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 차로 식당에 갔는데 코치는 그 빠지 여자 손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와 3번 정도 잤다는데 그 여자는 남자친구 옆에 앉아 세상 좋아하는 티를 다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언니라 부르기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술자리라 편하게 언니 동생 하자 했어요. 그러다 2차로 지인 집에 갔는데 중간에 남자친구랑 저 둘이 편의점에 가느라 나와서 2시간 대화하면서 공통점이 많아 그날부터 연애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 그 여자랑 점심을 먹는데 언니가 좋아서 알아야 할 것 같아 말한다며 코치님이랑 자기가 여러 번 잤는데 알고도 만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 제 남자친구한테 가서는 언니가 떠봐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며 그 얘기를 했다네요. 남자친구는 일하다 말고 저에게 와서 안절부절 너 만나기 전 일이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만나자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다지만 너무 신경 쓰여요. 우리가 서로 운명이라 생각한 날부터 연애하기로 한 날까지는 일주일 사이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아는 여자 동생과 술 마시고 그 여자 동생네 집에서 잤대요. 정말 잠만 잤다는데 그 후 그 여자애는 저한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연애 전이라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 좋아져서 8월 남자친구 생일에 400만 원짜리 명품 의류와 꽃다발, 샴페인 그리고 현수막까지 준비해서 지인들과 보트를 빌려 그 위에서 생일 축하 겸 프로포즈를 제가 해주었어요. 그 전에 저희는 내년 2월에 결혼하자고 한 상태라 제가 그날 비싼 선물과 준비로 총 550만 원을 썼고 어른들께도 말씀드리고 웨딩홀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도 프로포즈 멋있게 해줄게 했고 저도 기다렸어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집안 어른들 인사시킨다며 부산 사촌형 결혼식에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여보가 결혼식에서 부케 받기로 했어 하더라고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부케를 받았어요. 결혼식 하고 끝나고 남친이 나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여보가 숙소 좀 볼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하는 오션뷰 숙소를 잡았습니다. 해수욕장이 파노라마로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서 숙소 가자마자 동영상 틀어서 사진 찍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받았던 부케를 주면서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데 당황했어요. 남자친구는 부산에서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고 숙소를 고민하다가 못 잡았다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받고 싶은 프로포즈를 묻기에 난 거창한 것보다 반지 주면서 꽃다발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예약한 숙소에서 꽃도 준비하지 않고 제가 받은 부케와 50만 원짜리 목걸이를 주면서 결혼해 달라니요. 금액을 떠나 너무 성의 없이 프로포즈한 남자친구한테 실망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것이 평생 함께하자는 프로포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래도 꽃다발은 준비할 수 있지 않았어? 하니 부케가 꽃다발보다 의미 있잖아. 부케 없었으면 꽃다발 예약했지 하는데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은 아 그럼 무효로 해. 목걸이는 프로포즈 아니고 그냥 선물이야. 내가 다시 프로포즈 할게 하더군요. 저는 행동에 진심이 드러난다 생각하는데 그가 부케와 함께 준 손편지는 대화형 AI한테 프로포즈 편지 써달라고 한 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제 글이 길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성관계한 여자가 있었다. 두 번째, 친한 여자 동생 집에서 동침 사건. 세 번째, 성의 없는 프로포즈. 이 세 가지가 고민입니다. 여자 문제도 여자 문제지만 저렇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는 그와 결혼해도 될까요? 제 고민에 대해 솔직한 의견과 조언 구합니다. 아유, 이게 뭐야 남자가. 아유, 여자 뭐야.
0: 두님 말씀 전에 뭐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1: 저도 반대입니다.
0: 네네.
1: 뭐 뭐냐 뭐냐 하면 이게 약간 버릇이 이 남자가 술 먹으면 뭐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네요.
0: 그러니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쓰임이 있고 심지어 이걸 모르는 사이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아니 물론 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건 뭐 이런 뭐 연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꼭 첫사랑기만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미 너무 잘 아는 지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고 이거는 결혼 후에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테고
1: 그리고 그 여자들이 네. 또 견제하며 약 올리고 있고
0: 네.
1: 웃기잖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0: 가정에서의 서운함도 어쨌든 지금 남친에게 느낀 거니까 저는 이런 감정으로 결혼까지 끌고 가면
1: 이건 조금 네, 냉각기를 갖는 게 날지도 네, 몰라요.
0: 살면서도 두고두고 계속 떠오르면서 좀 상처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아, 이 결혼은 좀
2: 누구나 이 사연을 들으면 반대쪽이 많을 텐데 네, 본인도 아마 이 사연 쓰면서 네, 그런 예상을 했을 텐데
0: 근데 굳이 내 편을 찾기
2: 위해 그래요.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 보면 어, 혹시나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요새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1: 네.
2: 근데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이혼이 빨라진 이유는 저는 결혼 그 자체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아, 뭐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많은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혼도 많아진 경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 사연을 보고 선뜻 누가 결혼하라고 네, 그래 좋다고 할 수 없죠.
1: 없죠. 네. 그럴 수 없죠.
0: 그러게.
1: 그러게.
0: 참 이게 참 정말 친구라도 좀 더 편하게 좀 얘기를 좀 착 해주고 싶은데 네, 아 어쨌든 우리 두님께 참 스님은 어떻게
1: 결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어떤 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3: 이제 저도 참 이 사연을 보면서 예, 네, 쭉 보면서 자 인내와 끈기로 들으면서 안타까운 건 있어요.
0: 참 안타까운
3: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도 참 잘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고 결혼하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아요. 아,
0: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게시판도 온통 반대, 결사 반대 네,
1: 그러지.
0: 그러지.
3: 지금 우리 당당이님은 내가 이 남자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만 다 쓰셨잖아요.
0: 네.
3: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왜 좋아했는지는 없어요. 안아도.
0: 그러네요.
1: 그냥 첫눈에 뭔가 내 남자다 그냥, 그랬대요.
3: 그렇지. 그게 뭐,
1: 자기 첫눈에.
3: 네. 이제 그냥 참 그냥 feel 일명.
1: 그렇죠.
3: 나의 느낌이야. 근데 네, 이제 결혼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 가치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네,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가치 충돌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아 이거 그 젊은 청춘들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가치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 그 인지를 상대에게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결혼의 대상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그게 나의 가치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도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보시기를 좀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당당이님은 사실 남자친구가 표현하는 어떤 가치 무게라든지 표현의 방법, 그러니까 가치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1: 안 맞아요.
3: 아예 안 맞거든요.
1: 예.
3: 아예 맞지 않는 것만 쭉 쓰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오랜 시간 지켜봤을 때 그 가치 판단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때 두 부부가 조금은 지속성도 그렇고 살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을 좀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 당당이님이 나는 왜 내가 왜 이 남자 결혼하려고 했고 무엇이 좋은지를 한번 조금은 써보는데 그 안에 내가 가치가 들어가 있는가. 이 상대에 대한 생각, 가치, 기준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고 남편으로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에 좀 맞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가치가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1: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게시판은 온통 지금 난리예요. 결사반대. 네. 그런데 이 수상 스포츠를 이렇게 강변도로를 가다 보면 한강에 네, 샥 달리는 그 보트가 앞서고 뒤에서 이제 뭐 하여튼 타도
0: 타주죠. 예, 예.
1: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우리 같은 그 나이든 사람도 어쨌든 오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 그래 이 청춘에 31살에 빠지에 가고 그 뭔가 매력적인 그 환경이 좀 그렇게 멋있고 색다른 스포츠예요.
3: 그렇죠. 근데 결혼은 빠지에서 하는 게 아니요.
1: 그래요. 맞아.
3: 이거를
1: 결혼은 빠지에서 하는 거 아니죠.
3: 거기서 신혼사님 사실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
1: 빠지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3: 아니, 연인, 결혼식은 하겠지만 뭐, 네. 삶을 거기 사는 거 아니니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유일한 거는 딱 첫.

0: 그렇군요.
1: 우리 담당인님들의 의견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정님, 사연자님 지팔직곤이라는 말 아시죠? 지팔자 지갑 곤다. 이종희님, 사랑의 천둥번개가 한번 치고 나면 남은 뒷감당은 오롯이 혼자 하셔야 합니다.
0: 3328님, 사연자님 꼭 헤어지세요. 시작부터 너무 불신입니다.
1: 그래, 이것도 커.
0: 항상 행복하세요. 이 말 실컷 들으시고 딴짓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1: 네, 아유, 네, 신중하게 한 번 더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님의 추천곡 청해 보겠습니다.
2: 아, 네. 아, 저희가 이제 10월이 되면 네, 10월 한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0: 맞아요.
2: 네, 올 10월에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요.
0: 네.
2: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잠재력을 전문가로
11: 경복
10: 사호성 캠퍼스
11: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소쌀,
7: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7: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X

0: 액티브 순환 부스터,
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날라져가지고.
1: 네, 4313님 마지막 사연 주신 분 결정나시면 사연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셨어요. 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여성시대 당당이님들이 걱정하고 조언해 주신다는 뜻이죠.
0: 네. 자, 오늘의 끝곡 스님의 추천곡이죠.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하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0: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은희경 작가에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묻자 뜻밖의 답이 나옵니다.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오범다반 같은 삶을 꾸리고 있었지만 꿈꾸던 인생과는 달랐다고 해요.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좌절로 가득한 괴로운 물음은 마침내 첫 소설 새해 선물로 이어졌습니다. 나의 삶이 싫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데이.
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리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

0: 이거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는데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의 기존 우라늄 농축 건물에 새로운 부속 건물 증축 공사가 시작됐다고 미국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근거한 이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순에 시작됐으며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NK뉴스는 이 건물의 형태와 면적이 약 5년 전 같은 우라늄 농축 건물에 추가된 증축부 그리고 2024년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지어진 증축부와 비슷하다며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느냐고 묻자 김정은은 내 친구이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에게는 핵 능력이 있고 매우 상당한 규모라며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1.3%가 줄며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8%가 줄며 7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는데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반도체, 기계류 등 투자 증가에 힘입어 지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9.5%가 줄며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mm, 강원 북부 5에서 30mm, 충청권과 전라권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훈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과학저과학에서는 화성에서 발견된 순수한 황 이야기부터 자율주행 기술, 우리나라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야구장에 숨어있는 과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중 하루는 한 달 동안 다룬 이야기 중에 가장 헷갈렸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복습 저복습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결승 중계를 맡아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스포츠캐스터 고광용 아나운서와 함께 9월의 이복습 저복습 함께 하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골든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매월 마지막 주에 돌아오는 이달의 과학 이슈입니다. 지난 2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표지를 장식한 새끼 오랑우탄 한 마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른 오랑우탄을 따라서 엉거주춤,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뭔가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에 동물이 어떻게 배우는가,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단서가 담겨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숲에서 어린 수마트라 오랑우탄 21마리를 태어난 직후부터 8년 반 넘게 쭉 추적했습니다. 12년에 걸친 관찰, 시간으로 치면 4,700시간, 모은 행동의 기록은 약 7,000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어른 오랑우탄은 수천 가지의 먹이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250가지를 먹을 수 있고요. 이것을 잘 골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껍질을 까서 먹는지와 같이 어떻게 먹을지, 그 먹이를 언제 어디서 찾을지, 어떤 먹이는 나뭇가지 같은 도구까지 써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알지는 못하죠. 어미 곁에서 자라는 기간이 8년 정도인데 이걸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겁니다. 독립한 뒤에는 온전히 혼자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장하는 8년이 평생 살아남는 능력을 만드는 시간인 것이라서 그 시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건 두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켜보기. 어미가 먹이를 다루는 걸 코앞에서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건데 이걸 사회학습의 신호로 포착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혼자 해보기. 열매를 물었다 뱉고 이리저리 만져보고 굴려보고 하는 것. 이건 개별학습이라고 봤고요. 추적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켜보기가 혼자 해보기보다 무려 5배나 많았습니다. 둘째가 재밌는 부분인데 이 둘의 연결이었어요. 어미를 지켜본 뒤에는 혼자 해보는 탐색이 평균 145분, 2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 그날 바로 복습하는 학생을 생각하시면 딱이죠. 지켜보기 없이 순수하게 스스로 시작해서 탐색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셋째, 배움의 스타일은 어린 개체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관찰을, 어떤 아이는 탐색을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할 무렵에 250가지 먹이 중에 먹을 수 있는 먹이의 목록이 가장 많았던 것은 관찰과 탐색, 이 두 가지를 모두 활발하게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발하게 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가 무려 3배나 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혼자 하기 부족한 아이는 오히려 지켜보기를 오래 하면서 그 부족을 어미가 보여주기로 메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을 따라해봤던 그 감각이 숲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학습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누군가에게서 배우고 그걸 혼자 다듬는 수업하고 복습하기의 루틴이 이미 숲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앤드루 와이튼 교수는 이런 패턴은 수백만 년 전 우리 공통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인간의 정교한 문화학습에도 깊은 진화적 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오랑우탄의 사회적 연결과 사회학습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의 지금 모습이 만들어진 과정이 보입니다. 우리도 유난히 긴 유년기 동안 가족과 공동체에서 언어와 기술, 관습 같은 사회적, 문화적 지식을 흡수하면서 자라잖아요. 8년을 어미 곁에서 배우는 오랑우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이 개체를 넘어서 세대를 타고 이어지는 것을 문화라고 부른다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전에 숲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겸손입니다. 문화가 인간을 사람답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문화를 만들어준 사회적 학습은 숲속에서 이미 수백 년 동안이나 작동해왔으니까요. 오랑우탄은 우리가 내려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다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거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지금 멸종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랑우탄 아이들은 8년 동안 엄마 곁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독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독립할 때까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어른들에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배움은 아이의 몫이지만 보여주는 것은 어른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숲속의 어미 오랑우탄은 하루 종일 적어도 8년 동안은 아이 곁에서 성인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달의 과학 이슈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어른이 될 시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하는 이복습 저복습, 오늘은 아주 든든한 MBC 아나운서국의 막내와 함께하겠습니다. 고강용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금메달의 남자로 요즘 불리고 있는 아나운서 고강용입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리 아시안게임 농구 중계를 맡았는데
2: 네.
1: 농구 남녀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2: 맞습니다. 예. 12년 만에 금메달을 남녀 동반으로 차지했고,
1: 남녀 둘 다 12년 만이었죠.
2: 맞아요. 둘 다 공교롭게도 네. 12년 만이었는데 네.
1: 그럴 땐 공교롭게가 아니고
2: 네.
1: 좋게도 공교롭게는 약간
2: 그렇죠.
1: 부정적인
2: 운명적으로 예. 12년 만에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1: 선배 노릇 좀 해봤어요. 예.
2: 바른말 적절한 언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핸드볼까지 결승전 중계를 딱 그 경기만 맡았어요.
1: 예, 예.
2: 근데 그때 또 이겨가지고 근데 세 경기 모두 결승전이 한일전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이것도 대단하죠. 운명적으로 좋게도. 네. 예.
1: 사실은 농구하면은 특히 여자 농구는 중국이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네. 그 226cm의 장지휘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높이에서 저희가 열세였는데
1: 너무
2: 그거를
1: 차이
2: 넘어섰습니다.
1: 어른과 아이처럼 진짜 많이 차이가
2: 나요. 맞아요. 진짜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1: 네. 그런데 금메달을 차지를 했어요. 네. 우리가 다 한일전에서.
2: 맞습니다.
1: 근데 그 우리 캐스터들 보면 금메달, 우승 네. 뭐 이런 걸 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금메달 콜, 우승 콜 이렇게. 네. 그걸 해보는 게 참 소원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광용 아나운서는 이제 입사한 지 1년 조금 된 아나운서인데 금메달 콜을 벌써 몇 개를 한 거예요?
2: 3개를 했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참 그 모 선배님은 이제 그 3단 버프를 너가 지금 얻었다.
1: 3단 버프.
2: 그러니까 약간 세계의 보호막 같은 거를 좀 얻어놨다. 그러니까 좀 우주의 기운이 너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메달 고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이례적인 거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주의 기운을 갖고 있다.
1: 그러니까
2: 하셨습니다. 네.
1: 우리 고강용 아나운서 나 혼자 산다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2: 지금 예 나가고.
1: 이따금씩 나가죠.
2: 예, 이따금씩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진짜 우주의 기운이 좀 잘 모아졌으면 좋겠고
2: 예.
1: 미래가 기대되는 아나운서입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저희가 막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2: 네.
1: 근데 사실 입사한 지는 한 1년 이제 반쯤 됐나요?
2: 맞아요. 1년 반 됐어요. 아나운서국 들어온 지는 1년 반 됐는데.
1: 그러니까요.
2: 선배들은 저 한 3, 4년 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1: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막내로 불리잖아요.
2: 맞아요.
1: 우리 신입 이렇게 얘기하고
2: 맞아요.
1: 회사 생활은 요즘에 어때요?
2: 요즘으로 국한적으로 말하면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요즘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를 중계를 하고 있고
1: 네.
2: 성적이 또 좋게 나고 있고 또 운 좋게 그런 종목을 맡아서 중계를 해가지고 진짜 행복한데 이제 그게 전 끝났거든요. 이제 어제 중계가.
1: 예. 맡았던 중계 종목은
2: 중계가
1: 마친 거예요?
2: 맞췄는데 그래서 약간 그 연극이 끝난 뒤에 그 연극 배우들
1: 허무함
2: 이렇게 공허하고 좀 허무하고 아주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1: 우리가 보통 방송을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하고 나면
2: 네.
1: 마취된 것처럼 네,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2: 그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즐거운 기분이.
2: 즐거운 후유증이네요.
1: 네, 공허하긴 하지만 네. 즐거움이 오래 가던데 저는 누리호 중계하면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곤 하거든요.
2: 좋아하시는 거 하시니까.
1: 좋아하는 방송을 할 때. 근데 보통 아나운서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2: 예.
1: 강용 씨는 입사할 때부터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2: 맞아요.
1: 굉장히 좋아했다고 들었거든요.
2: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스포츠 중계대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혹시 과학에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2: 제가 과학이 이 작가님께는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구과학을 잘했었어요.
1: 잘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물었는데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됐다.
1: 맞아요.
2: 같아요.
1: 좋아하는 건 잘하게 네. 될 수도 있죠.
2: 맞아요.
1: 지구과학은 왜 끌렸을까요?
2: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한국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가지가 있죠.
2: 그중에서 가장 암기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과학적 머리가 없어도 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이 더 좋아졌고
1: 오히려 생물이 더 그렇지 않은가?
2: 생물은 그 표본이 좀 많아서
1: 경쟁이 너무 많아서
2: 경쟁자가 아. 좀 많았습니다.
1: 아 생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2: 네 여자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경쟁력에 좀 뒤처지겠다 싶어가지고 지구과학 갔는데 지구과학은 오히려 생명과학보다 제가 더 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천체 같은 거
1: 맞아요.
2: 예, 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1: 재밌죠.
2: 예, 네, 어. 눈으로 왜? 직접 증명이 되니까
1: 왜 돌아가는지.
2: 예, 네, 맞아요, 맞아요.
1: 어. 그렇습니다. 고광용 아나운서는 근데 전기 전자공학과 맞아요?
2: 전기 정보공학.
1: 전기 정보공학과.
2: 예, 좀 어렵죠. 예.
1: 아, 컴퓨터랑 뭐 이런 전자 제품 이런 거 다루는 공학인가요?
2: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와, 그럼 공대 출신이에요?
2: 예, 공대 출신입니다.
1: 아, 공대 출신 아나운서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그죠. 어. 오승훈 아나운서, 이휘준 아나운서, 어. 저까지.
1: 김나진 아나운서.
2: 아, 김나진 아나운서까지 네. 그 위에로는.
1: 네. 맞아요. 근데 유독 눈길이 가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분야가 있을까요, 혹시? 과학기술 중에?
2: 과학기술 중에?
1: 전기 전자니까 뭐 그쪽 반도체 이런 걸까요?
2: 이게
1: 천체?
2: 오히려 저는 그 반도체 그쪽은 관심이 없고요. 예, 그냥 반도체 관련 주식에는 관심이 좀 있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1: 아 과학에 관심은 없고
2: 공대에서 출신일 뿐이지.
1: 어렸을 때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
2: 그것도 그 수능 보려고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없습니다. 예.
1: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잘못인 겁니다.
2: 예.
1: 왜냐하면 저희는 과학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과학으로 이끌 수 있게 예. 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네. 고광용 아나운서를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왜 이과는 가셨어요?
2: 솔직히 취직하려고 왔습니다. 아, 아나운서 못 되면 취직하려고 그때 그 전화기가 유행이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1: 근데 취직하려고 이과를 갔는데 왜 또 아나운서 쪽에 왔어요?
2: 아나운서가 1순위였고 아. 취직은 2순위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아 다른 거 갈 걸 언어학과나 막 그런
1: 거?
2: 그런 예, 좀 예체능 갈 걸 그럼 내가 아나운서에서 써먹을 게 더 많았을 텐데.
1: 아, 지금 써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2: 공대생 그 뭐 그 빵판을 가지고 제가 써먹을 것도 없고 반도체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예.
1: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3: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4: 요즘 그렇죠 뭐.
3: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4: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3: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7: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0: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화학 안 어렵다
11: 아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10: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11: 깨우쳤다 달았네 AI
10: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1: 몇 시인지 알려다오
12: 11시 5분
1: 이과학 저과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AI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고강요.
2: 어, 네. 어떻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정반합 그런 느낌입니다.
1: 아니 지난번에 대호 씨가 나왔었는데 네. 제 동기 김대호 아나운서가 나왔었는데 요거가 끝나면 제가 요 톤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AI 이렇게 끝났는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2: 대우 선배가 정말 요즘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인에 최적화 되셨네요.
1: 저한테 어떤 조언 줄 건 없습니까?
2: 그 톤으로 쭉까지는 않더라도 방금처럼 이제 그 이어서 여운을 좀 이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이과 이런 식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1: 나보다 더 못하는데? 5491님이 벌써 여러분들이 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요. 겸둥이 고강용 꽃길만 이렇게 아홉 네. 글자 보내주셨어요. 5491님 혹시 지인 아니실까요?
2: 자, 그래서 번호를 쳐봤거든요. 끝자리 겹치는 분이 있는데 제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 보낼 일이 없는 애라서. 이렇게
1: 겸둥이 꽃길만 이런 말은 보낼 사람이 아니다.
2: 군대의 동기인데 대구애라서 저희가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절대 안 보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5491님.
1: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2부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방송에서 다뤘던 과학 이야기들 가운데 좀 어렵고 헷갈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복습 저복습이라는 코너를 진행해요. 예. 고광용 아나운서는 솔직히 과학 분야 중에 좀 이거는 좀 어려웠다. 이거는 좀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거나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거나 좀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분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물리. 물리 그 법칙들 있잖아요. 뭐 예. 뉴턴 법칙, 뭐 양자 역학.
1: 그렇죠.
2: 그런 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가 이해를 하겠구나.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도 잘 몰랐었고 이 어려운 거를 그냥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 정도로 거리가 좀 있었던 그런 분야였어요.
1: 물리 쪽을 좀 어려워하셨구나.
2: 역학 막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역학.
1: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응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2: 해야겠죠.
1: 선배에게
2: 해야만 하겠죠.
1: 저희가 사실 네. 고광용 아나운서가 입사를 하면 저희는 신입 아나운서가 입사를 하면 선배들이 이렇게 담임 부담임 이렇게 두 명이서 예. 신입 아나운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매일 이야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2: 맞아요. 조회를 네. 하시고
1: 제가 부담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주 연락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 편인데 과학을 물리를 어려워했다라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2: 그때 과학 이야기 빼곤 다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2: 별의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1: 이제부터는 과학 얘기 좀 할까요?
2: 너무 영광이죠. 열심히 해야겠네요.
1: 억지로 대답한 느낌이야. 인공위성은 어때요?
2: 인공위성은 저에겐 어떤 존재냐면은 약간 별인 줄 알았는데 인공위성이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밤하늘을 되게 많이 봤어요.
1: 네네.
2: 빨리 나가고 싶다. 나가서 뭘 할까 막 밤하늘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별이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2: 근데 옆에 있던 선임이 저거 별 아닌데 인공위성이네. 인공위성이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인공위성이 맞더라고요.
1: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2: 그러니까 계속 떠 있는데 인공위성이 별보다 조금 더 인위적으로 좀 빛나더라고요. 밝기가 더 셌던 것 같다.
1: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2: 예, 걔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2: 그럼 별인가요?
1: 예.
2: 왜냐면 근데 선임이 또 아는 척했었네요.
1: 밤하늘에 보일 정도의 밝기라면 네. 별처럼 빛나는 정도의 밝기라면 낮게 떠 있어야 되고
2: 네.
1: 예, 돌아야 되거든요. 낮게 떠 있으려면 계속 지구를 돌아야 되거든요.
2: 네.
1: 정지기에 있는 거는 3만 6천 킬로미터 위에 있기 때문에
2: 네.
1: 그 태양빛을 반사한 게 지구까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크기가 작잖아요, 애들이.
2: 솔직히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공위성이구나 하고 보초를 했기 때문에.
1: 예. 인공위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요. 많이.
2: 잘 모릅니다.
1: 오늘 주제가 인공위성이라서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2: 잘 몰라요.
1: 인공위성 하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거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 인공위성은 약간 어떤 물체를 인공위성이라 부르는지도 그렇고 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GPS 활용할 때도 그렇고.
1: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많이 안 해. 예.
2: 그럼요. 이제 매일 활용하니까. 이게 어떤 걸 정확히 인공위성이라 부르는지 그게 일단
1: 궁금했어요. 저는 인공위성이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봤더니 질문이 곧바로 나와서 그럼 복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 예.
1: 인공위성은 말에 다 모든 뜻이 담겨 있어요. 위성이라는 것은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우리가 위성이라고 부르죠.
2: 행성을 도는 거를.
1: 예. 행성은 단일 행자거든요.
2: 네.
1: 예. 행성은 뭐냐면 항성. 늘 항상 항자예요.
2: 태양 같은 것들.
1: 태양 같은 네. 것들. 그럼 별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하고
2: 네.
1: 행성도 주위를 도는 애들 있잖아요. 달.
2: 달.
1: 네. 네. 걔네를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2: 아, 다른 위성이군요.
1: 네. 오. 그렇죠. 예. 그냥 인간이 편의상 분류해 놓은 기준이에요.
2: 네.
1: 근데 인공위성은 인공, 인간이 만든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
2: 네.
1: 그걸 인공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2: 쉽네요.
1: 매우 쉽나요?
2: 네. 아, 이게 드릴만 하네요. 좋은데요? 아,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1: 저희가 네. 이 복습 저 복습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근데 들을만 한데요.
2: 청취자분들이
1: 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2: 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 되게 쉽게 이제 이해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막내한테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들을만 해요?
2: 예, 들을만합니다.
1: 계속해서 네. 들을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 예.
1: 그래서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2: 네. 네.
1: 우주정거장도 사실은 인공위성 중 하나죠.
2: 저는 우주정거장이 너무 좀 의심도 했었고 실제로 떠 있는지도 의심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1: 예.
2: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거장을 어쨌든 우주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게 안에서 막 저희가 막 화장실이나 뭐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우주에 있으며
1: 네.
2: 그걸 어떻게 띄웠는지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발사체로 띄워요 일단. 우리 누리호 같은 발사체로.
2: 네.
1: 그래서 띄워서 그 고도에 맞게끔 속도를 주면
2: 네.
1: 자연적으로 돌게 되거든요. 그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2: 네.
1: 그게 뭐 지구 중력 때문에 도는 건데 붙잡고 있는 거죠.
2: 네.
1: 튕겨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 일정한 속도가 되면 돌아요. 딱 고도에 맞는 그 높이에 맞는 속도가 있어요. 그건 계산하는 건데 단순하게.
2: 네. 네.
1: 그러니까 고도가 정해지면 속도가 정해지거든요.
2: 네.
1: 돌 수 있는 속도가. 딱 그 속도로 맞춰서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도는 거죠.
2: 아, 계속 도는 거구나.
1: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은 계속 돌아요. 근데 약간 낮기 때문에 고도가
2: 네.
1: 대기에 마찰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2: 네.
1: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가는데 그걸 한 번씩 보정을 해줘요. 칙 쏴가지고.
2: 뭘로 보정해요? 그거는?
1: 로켓 엔진 같은 걸로.
2: 아.
1: 네, 거기에 추진체가 자그마한 걸 하나 달아놓거든요.
2: 네.
1: 우리 누리호 보면은 밑에서 화염 푹 내뿜으면서
2: 그죠, 예.
1: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작용력으로.
2: 네.
1: 그것처럼 뒤로 추진체에서 한번 쏘면
2: 네.
1: 반작용력으로 속도가 살짝 붙어요.
2: 아 그럼 그 쏜 게 우주정거장에 딱 붙는 거예요?
1: 아 우리 그 쏘는 거는
2: 네.
1: 싶죠. 이게 누리호 같은 네. 우주 발사체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2: 아.
1: 앞에다가 싣고
2: 네.
1: 그러면은 발사체로 쭉 올라가잖아요.
2: 네.
1: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이 고도까지 올라가서 그 고도에서 돌 수 있는 속도를 딱 맞춰줘야 되는 거죠.
2: 네.
1: 그걸 발사체가 하는 거죠 역할을. 그 속도까지 만들어주는 것까지.
2: 아.
1: 네. 그다음 딱 내려놓으면 고속도로 네. 그대로 도는 거예요.
2: 아 그럼 우주정거장까지 가서 사람이 막 그걸 뭐 고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
1: 발사체가,
2: 발사체가. 네.
1: 거기까지 가가지고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2: 네.
1: 근데 그거 딱 옆에 붙어가지고 같은 속도 돌면서
2: 네.
1: 이걸 도킹을 해요.
2: 도킹이란 말이 우주 용어, 이 용어잖아요.
1: 맞아요. 네. 랑데뷰도 우주 용어고
2: 네.
1: 랑데뷰가 이렇게 쫙 만나게 하는 게 랑데뷰. 그 다음에 딱 그 입구와 입구를 정확하게 맞닿게 해가지고
2: 네.
1: 체결을 하면 도킹.
2: 네.
1: 그럼 도킹을 하면 이제 딱 연결이 됐잖아요.
2: 네.
1: 그 다음에 다시 압력을 쫙 그 안에 있는 기압대로 쫙 전체를 유지하게 하고
2: 너무 쉽네요.
1: 싹 들어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2: 네.
1: 것들은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2: 그러니까 과학이 전 신기한 게 이게 그 정확히 계산된 그런 법칙이나 수치가 딱 들어맞잖아요.
1: 그렇죠.
2: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게
2: 네.
1: 천체가 자기들끼리 돌고 그다음에 중심에 있는 중력과
2: 네.
1: 그 천체가 이렇게 그 중심에 있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런 것들은 변하질 않잖아요.
2: 그죠.
1: 지구의 무게, 질량, 달의 질량 이런
2: 네.
1: 것들이 변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 계산하면 틀어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이 오히려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럼 그 인공위성이 이제 수명을 다 하면은
1: 네.
2: 그건 인간이 이제 가져오나요 다시? 아니면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끔 떨어질 때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 사실은 가져오는 게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성이 커서
2: 아 그래요?
1: 버려요. 버리는데
2: 네.
1: 약간 저궤도라고 하죠. 조금 덜 높게 떠서 도는 것들
2: 네.
1: 이런 것들은 지구와의 대기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2: 네.
1: 근데 속도를 일부러 더 줄여요. 아까 추진체로 칙 뿜는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걸 반대쪽으로 칙 뿜어가지고 속도를 네. 살짝 줄이면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속도가 더 커지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할 거고
2: 네.
1: 속도가 떨어지면 지구 안쪽으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2: 그죠. 네.
1: 떨어지려고 할 거거든요.
2: 네.
1: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와의 마찰로 대부분 타버립니다.
2: 아, 타버리는군요.
1: 네.
2: 아.
1: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2: 아, 그럼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 거네요.
1: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바다에 떨어지게끔 그 속도를 내는
2: 네.
1: 그걸 조절을 하죠.
2: 와, 너무 신기하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지계소 위성 같은 3만 6천 킬로미터 첫 높이 있는 거를
2: 네.
1: 다시 가져오려면은 시간도 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더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뿜어가지고
2: 걔를 향해 쏴버리는 거네요. 네,
1: 더 멀리 갈 수 있게.
2: 밀어내려고.
1: 네, 더 빨라지면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할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2: 네.
1: 무덤 궤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2: 무덤 궤도.
1: 무덤 궤도 이름도 잘 짓지 않았어요.
2: 그러니까요. 무덤 궤도.
1: 네. 네, 그래서 위성들 다 쓴 쓰레기 위성들이 모여 있는 걔네들은 계속 뭐 돌거나 타원형 궤도를 돌아요. 이렇게
2: 네.
1: 막 원 궤도를 돌다가
2: 들어본 것 같아요. 타원형 궤도.
1: 네. 네, 그러면 걔네가 이제 우주 쓰레기들 모여 있는 궤도들이 있는 거죠.
2: 아, 우주 쓰레기도 들어봤어요.
1: 그네들이
2: 모여 있는 게 무덤 궤도군요.
1: 아,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들어봤어요?
2: 과학책에서
1: 네.
2: 이거 약간 그 서술형 마치라고 되는 문제에서 보통 고등학생 때 내신 때 나왔던 것 같거든요.
1: 그 낱말 퍼즐 같은 뭐 그런 거? 예, 이렇게 가로세로?
2: 그런 것도 있고요. 우주 쓰레기.
1: 학교에서도?
2: 거져주는 문제로.
1: 학교에서 문제로?
2: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1: 시험 문제로?
2: 네. 우주 쓰레기.
1: 아, 지구과학을 했으니까.
2: 네.
1: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 것도 배우는구나.
2: 요즘이라기에는 이제 10년 전이라서 예.
1: 고등학교 나와서 저랑도 참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2: 그렇죠.
1: 10년이면 교육 과정이 좀 바뀌곤 하잖아요.
2: 그죠. 한 두세 번 바뀌지 않았나네.
1: 몇 차예요?
2: 8차였나? 9차였나?
1: 네. 내가 7차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2: 그래요?
1: 그렇군요.
2: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대통령은 아는데 그 당시.
1: 자꾸
2: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자꾸 대답 과학이 곤란한 걸 물어봐서 미안해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2: 저는 인공위성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 네네.
2: 인공위성이 되게 많이 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1: 네.
2: 제가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 예.
2: 엄청 많이 떠 있어서 중국이 되게 많이 쏘아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 전 세계가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2: 그럼 이제 그거를 그 틈 사이에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게 틈을 찾아가지고 올리는 과정이 되게 정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사고 나거나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1: 그렇죠.
2: 그거를 그 정교하게 쏘아서 올리는 기술이 다 있나요? 국가들이 부딪히곤 하진 않나요?
1: 그렇죠.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 한 10개국, 11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2: 네.
1: 그 나라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로 쏠 수 있는 7번째 나라예요.
2: 네.
1: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굉장히 좀 발달된 그래도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궤도가 사실 지구 지표면 위에서만 봐도 1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2: 네. 네.
1: 아, 10m도 아니에요. 1km씩 떨어져 있는 것들을 지구 한 바퀴에 쭉 배치를 한다 그러면
2: 아, 엄청 많긴 하겠네요.
1: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2: 그러네요.
1: 그러면 그 고도가 되면 훨씬 더 원이 크잖아요.
2: 네.
1: 사실 10km씩만 떨어뜨려 놔도 굉장히 먼 건데 거기에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2: 아, 여유가 많네요. 그러면.
1: 네. 그리고 고도도 한 막 30km, 20km씩 차이를 두면서 계속 쌓아갈 수 있으니까
2: 네.
1: 아마 그렇게 부딪히는 거를 고려 물론 계산을 하죠. 실제 돌고 있는 거랑 부딪히진 않아야 되니까.
2: 네.
1: 근데 거기에 막 억지로 쑤셔넣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2: 아...
1: 네, 공간이 많이 있긴 합니다.
2: 그러네.
1: 그러나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2: 네.
1: 물론 쏘기 전에 다 계산은 합니다.
2: 아...
1: 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얘네끼리 부딪혀서 그 궤도에 끼워 넣는 게 힘들다라기보다는
2: 네.
1: 이제는 주파수가 문제래요.
2: 주파수는 왜 어떤 영향을
1: 그러니까
2: 미치는 거죠?
1: 우리 지구 위에서 인공위성들이랑 통신을 하려면
2: 네.
1: 전자기파로 통신을 하잖아요. 전기 전자공학과니까 알겠네.
2: 전자기파가 파장이 약간 긴 거잖.
1: 전자기파는 이제 빛의 모든 파를 다
2: 그렇죠.
1: 전자기파라고
2: 다
1: 통칭하고
2: 맞다.
1: 거기에는 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 다 있는데
2: 맞습니다. 네. 네.
1: 우리가 쓰는 거는 자외선보다 더 높은 쪽에.
2: 아. 네.
1: 뭐 2.5 기가헤르츠 뭐
2: 네.
1: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2: 네.
1: 그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예, 그것들을 쓰는데, 근데 그걸 통신으로 쓰면 어쨌든 우리가 쓰는 주파수 대역은 한정적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쓰는 통신을 다 각각 분리해서 써야 되니까 나눠서 주파수
2: 네.
1: 대역을 아니면은 혼선이 이루어지니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을 나눠 갖는 게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2: 아, 주파수는 네. 정해져 있고
1: 네. 궤도에 끼워 넣는 것보다 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2: 살짝
1: 합니다.
2: 심화 과정 느낌이었어요. 주파수와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 혹시 전자기 하면서 위성 같은 것들을 뭐 공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2: 전혀 없습니다. 아. 위성은 전혀 없었고요.
1: 예. 어, 통신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 했어요?
2: 통신 어. 된 거를 이제 그 뭐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 졸업을 위한 공부를 했어가지고 교양을 오히려 열심히 했어요. 교양을. 네.
1: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인공위성 관련된 많은 질문 보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거든요.
2: 아, 그렇군요. 네. 한번 듣고 저처럼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지식의 깊이가 또 다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지식이 얕아요, 지금. 8314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예, 읽어주세요.
2: 이거 저 너무 궁금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지도 앱 켜가지고 거의 오차 없이 내비가 잡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이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다면서 터널만 들어가면 왜 바로 멍때리고 길을 못 찾는 건지, 건물은 뚫는데 터널은 왜 못 뚫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도 뚫는 거는 사실 유리창 뭐 이런 것 때문에 뚫는 거고.
2: 아, 유리창은 뚫는 거예요?
1: 네, 지붕으로는 못 뚫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잖아요.
2: 네.
1: 네, 머리 위에서 빛으로 통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기파. 그러면 그 파를 이렇게 우리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건물 안에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 있나요?
2: 못 받죠.
1: 네. 햇빛도 전자기파예요.
2: 오.
1: 그림자가 생기죠. 네. 우리 몸도 못 통과해서 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막혀 있으니까 통신을 못 하는 거예요.
2: 아, 그 우리 몸을 못 통과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1: 어, 그죠. 빛을.
2: 어, 이거 이게 더 신기하다. 아, 햇빛이 우리 몸을 못 통과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1: 그쵸?
2: 거예요?
1: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통과했다면 네. 여기도 밝게 빛나겠죠.
2: 아. 네.
1: 햇빛이 신기하다. 받았으니까 바닥이. 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구나.
2: 아.
1: 네, 그래요. 그렇게 네네.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네. 천장은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어쨌든 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그 대역의 주파수는.
2: 아, 그럼 터널 안에서 GPS는 영원히 안 잡히겠네요.
1: 안 잡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으니까.
2: 머리 위에 있으니까.
1: 머리 위에 뭔가가 가려져 있다면 네. 통과를 못하겠죠. 그런데 터널 안에 들어가면 통신은 되잖아요.
2: 맞아요. 그것도 전화기 신기해요. 전화는 돼요. 또
1: 터널 안에다가 그 기지국을 설치해놔요.
2: 기지국이 터널 안에 있어요.
1: 네, 요즘엔 기지국이 작아졌어요. 네. 주파수 대역이 커지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좀 커지거든요. 네. 그럼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는 기계가 조금 작아져도

신호를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지국이라는 거가 옛날에는 막 건물이었는데 네. 안테나 큰 거. 근데 지금은 좀 작아져가지고 그 이렇게 이런 거 모듈 같은 거를 탁 붙.

0: 전 들어가면.
1: 그죠, 그죠.
0: 네.
1: 아, 통신은 그래서 되는구나.
0: 기지국을 설치해서.
1: 요즘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끔 안 될 때 있는데 또 되는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그것도 기지국이 설치돼서 그런 걸 수 있겠네요.
0: 그 기지국이 뭐 층마다 있거나 아니면 몇 층마다 한 개씩
1: 층마다
0: 있거나
1: 있을 수도 있겠다.
0: 근데 엘리베이터랑은 철판 같은 걸로만 막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가 잘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네. 통신 잘 안 되는 것들 많습니다.
1: 이게 저만 신기했던 게 아니에요. 8387님이 와 그림자 신기해요. 큰 거 알았어요 라고 하셨고 3844님이 그림자 이야기가 이해가 제일 빠르네요. 이해 완료.
0: 그래서 그렇군요.
1: 너무 신기했어요.
0: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순간입니다.
1: 역시 이심전심.
0: 그렇군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얘기 더 나누고 싶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가지고 고광용 아나운서 오늘 오늘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방송해본 게
1: 저는 그림자 진짜 이거는 자랑할 것 같아요. 술자리나 그런 데 가서 넌지시 던지면 되게 섹시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너 왜 그림자가 생긴 줄 아냐 햇빛이 우리 몸 통과 못하니까 생긴다면은 열에 열 명 다 모를 겁니다.
0: 그 혹시 야, 그걸 너는 이제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 이게 또
0: 있다면.
1: 그 오랑우탄처럼 겸손하게 절대 그 이제 알아서 물어보지 않고 알려주는 걸로 이제 좀. 네.
0: 저는 고광용 아나운서 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1: 다음 달에 합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0: 그거는 고광용 씨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PD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1: 연말에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 예. 예,
0: 계속해서 예. 좋은 아나운서로 미래가 밝은 아나운서로 나아가시기를 예. 응원드리겠습니다.
1: 훈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9: 층은 달라도
8: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2: 이과학조과학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9229님께서요. 그래서 투명인간은 빛을 통과하는 인간이군요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제 그림자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런 쉬운 비유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자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과학 얘기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나누는 시간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광용 아나운서가 생각나네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0: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우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 발표에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어제 담화를 통해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한국군이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대응 행동 지침이 국경 부대들에 하달되었고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공개한 국방 전략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군의 전투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에서 한국이 주도한 책임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대회 2회 연속 동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강현서, 박정윤, 박예린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3엔드까지 대만과 173-173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마지막 4엔드에서 대표팀은 56점에 그쳐 메달을 놓칠 위기에 놓였지만 대만 선수가 마지막 화살을 8점에 쏘면서 229-228로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항저우 대회 준결승전에서 대만에 당했던 패배를 서력한 대표팀은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유인한 뒤 약물이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현금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광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 북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6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48년 베를린에 사탕과 초콜릿을 떨어뜨린 미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15개월 동안 이어진 서베를린 공수작전의 시작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막자 미국과 영국은 고립된 시민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초기 공수작전에 참여한 게일 헬버스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과 초콜릿을 손수건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렸습니다. 공수작전이 끝난 1949년 9월 30일까지 서베를린에 23톤 넘는 사탕을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그 기간 동안에 서베를린에 전달한 전체 식량과 연료는 230만 톤 이상이었습니다. 끊기지 않은 보급로가 도시의 생명을 지켜낸 셈이죠. 오늘 1부에서는 사우디의 원유시설과 홍해 항로를 지키려는 프랑스의 파병을 그리고 2부에서는 에너지 가격과 미국 물가, 금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베를린 공수작전의 이름은 비틀즈 작전이었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철자나 의미는 그 비틀즈와는 전혀 다른 VITTLES, 즉 식량을 공급하는 작전이었는데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보다 아주 훗날 영국의 비틀즈는 이런 노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Help, 느낌표, 오늘의 첫 곡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오늘 만나볼 지구촌 사이드 A는 프랑스와 파병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파병 이 논란이 좀 뜨거웠다가 현재는 약간 좀 주춤한 편이긴 한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중동 지역 파병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군 자산과 병력을 중동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죠. 홍해 얀부항 쪽에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파병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일단은 홍해까지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박사를 파리로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새벽 5시죠?
2: 네네, 새벽 5시 12분입니다.
1: 예. 머리가 약간 까치집이시길래. 예.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이게 좀 내용은 좀 심각하긴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일단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오가는 홍해 얀부항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우디아의 아라비아의 오른쪽에 있고 그 건너에는 물론 이제 이란이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왼쪽으로는 홍해가 있는데 이렇게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이 얀부항,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요. 얀부항, 그러니까 홍해 저 깊숙이 저 얀부항에서 이제 원유가 수송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프랑스 병력을 보낸다는 건데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나온 겁니까?
2: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목요일에 프랑스 공영방송인 TF1과 프랑스 뉴스의 인터뷰에서 현 석유 공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적 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어요.
1: 예, 예.
2: 이번 결정은 사우디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얀부가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대상이 되자 이곳으로 군사적 자원, 즉 병력, 레이더, 지대공 방어 시스템 등을 보내서 이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1: 예, 예.
2: 다시 말해서 프랑스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며 병력 파견이 전쟁 참여가 아니라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이번 파병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 예, 예. 사실 이게 그 정치적 맥락을 따져보면 그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그건 뭐 차차 풀도록 하고 이 얀부항은 유럽한테도 뭐 물론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에너지 통로이긴 하지만 프랑스는 원래 그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됩니까?
2: 네, 네. 그 프랑스 그 중동 원유의 의존도는 그 12% 정도이고 특히 사우디 원유의 의존도는 3.1%에 불과해요.
1: 아, 예,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사우디 군사 파병을 결정한 데에는 원유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전략적 결정인 걸 알 수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호하려는 것은 얀부 시설이라는 시설 하나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아시아와 최대 소비시장인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경제의 중추신경과 같은 해상 교통망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1: 예, 예.
2: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무역, 아라비아해, 발보엘 반대 해협, 홍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 교통망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 예, 예.
2: 만약에 이곳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유럽은 에너지 물류 비용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유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1: 예.
2: 이곳의 안전 운행은 유럽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 예, 예. 그동안 사실 그 중동을 생각할 때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 하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그 따지고 보면 프랑스도 중동 쪽하고는 국방 협력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도 역시 그 맥락에서 봐야 될 테고요.
2: 네네, 이번 파병의 성격과 전략적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1: 예.
2: 먼저 그 프랑스가 이번에 갑자기 걸프 지역에 군사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국가들과 군사적 관계를 구축하여 왔어요.
1: 예.
2: 특히 그중에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타타르 같은 곳에는 프랑스의 상설 군사 기지가 있고 이들 국가와는 국가와는 나토 그 회원국 간에 그 해당하는 그 방위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로 군사 협력이 그 긴밀하게 그 형성되어 있거든요.
1: 예, 예.
2: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미국처럼 전 세계의 군사 동맹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중동에서 미국과는 완전히 별개로 행동할 수 있는 유럽의 군사 외교 국가라는 위치를 유지하려고 무진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1: 예, 예.
2: 특히 프랑스 외교부는 사우디와의 국방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영향력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군사 교육을 통해 사우디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리고 지난 8월 26일 날 그 사우디 왕세자가 파리를 방문해서 프랑스 사우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1: 예.
2: 이때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라고 공식적으로 그 인정했어요.
1: 예.
2: 다시 말해서 이번 파병은 사우디 파병은 프랑스가 중동의 안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1: 예, 예.
2: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프랑스가 걸프 국가들 간의 군사 협정의 중요한 축은 프랑스의 방위 산업이랑 무기 수출이거든요.
1: 예, 예.
2: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방공 체제 등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그 부분으로 유지해 왔어요.
1: 예.
2: 프랑스 외교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사우디와의 군사 협력이 프랑스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예.
2: 특히 8월에 그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 사우디 관계에는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기와 군사 훈련 등 여러 분야로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1: 예.
2: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사우디와 군사협력을 통해서 훈련 상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프랑스 방산 수출과 산업협력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예, 예. 그 지난번에 왜 미국이 사우디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저 후티 반군인가요? 거기에 공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네네. 한마디로 거절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착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랄까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특히 사우디에게 그런 걸 보여주려

0: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네요.
1: 네, 이번 파병 선언은 미국의 중동 역할이 흔들릴 때
0: 예.
1: 프랑스가 대안적 파트너 역할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0: 예, 예.
1: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는 미국의 안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과 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0: 예.
1: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외무부 역시 사우디가 미국 이외의 파트너를 찾으며 독자적인 방위 산업 영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0: 예, 예.
1: 다시 말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언제나 중동 안보, 중동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이런 그런 논지가 생기면서
0: 예.
1: 전략적 공간이 생긴 셈이거든요.
0: 예.
1: 이런 전략적 공간을 통해서 이 사우디 통한 이 중동 지역에 자기의 역량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이 때문에 사우디와 프랑스의 관계는 단순히 석유 무기 관계의 거래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예. 사실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독일보다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럽의 강국이 뭐 네. 독일, 유럽, 영국 정도 칠 수 있을 텐데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프랑스는 훨씬 더 미국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행동해왔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자국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굳건하게 유지하려는 하나의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전투하고 전투 파병 뭐 우리나라 그 호르무즈 해협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전투와 비전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쟁점이 늘 되는데 프랑스도 예를 들면 현지에서 비전투로 한다고 하지만 전투 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가 없나요?
1: 네, 뭐 그런 그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현재 군사력이라든지 그 억제력을 고려할 때 후티 반군이 비전투 파병인 프랑스 군과 군사적인 충돌을 벌일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0: 예, 예.
1: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이번 3차 걸프 전쟁의 출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란이나 후티 반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0: 아, 예, 예.
1: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그 이란의 드론 세대가 아부다비에 있는 프랑스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그때 걸프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프랑스랑 방위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을 받으면 프랑스가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협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때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그 이번에 공격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쟁 확산에 선을 그었거든요.
0: 예, 예.
1: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번 파병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확산될 확률은 되게 적고
0: 예.
1: 특히 그 프랑스는 그 해외 주둔하는 병력이 3만 명 이상이에요.
0: 그렇게 많아요.
1: 그리고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만 한 2,500명이 있고
0: 예.
1: 그 아부다비에는 그 육해 공군이 다 그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의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0: 예.
1: 이러한 그 전쟁으로 확산될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0: 그러면은 그 파병에 대해서 프랑스 일반 국민들의 뭐랄까 반응은 그렇게 아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 뭐 일단 전쟁을 이번 파병을 반대하는 거는 국자 그 대선 후보들은 반대를 해요.
0: 예, 예.
1: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르몽드 신문의 사설은 이번 조치를 군사적 필요만이 아니라
0: 예.
1: 프랑스가 동맹국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지정학적 역할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0: 예.
1: 이만큼 그 프랑스 여론이 나쁜 편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프랑스 그 병력이 아부다비라든지 이쪽에 그 상설하고 있기 때문에 700명 넘게 상설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 병력을 조금 이동시켜서 그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의 그 미션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프랑스 국민들은 크게 그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그 저 기자에게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차직하면 꼭 누군가 움직여야 된다면 청해부대를 움직인다. 이미 가 있는 아덴만 쪽에. 그 얘기하고 이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이 홍해 말고요. 더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파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1: 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그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0: 예.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해서 프랑스 병력을 투입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프랑스는 어떤 국가와도 대립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통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면서 예. 그 긍정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1: 예.
0: 사실은 이 걸프 지역의 해상 통로가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종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 아마 얼마 전에 보내드린 파리의 하늘 아래와 함께 가장 유명한 프랑스어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귀하 뒤에 그랑마망 누가 할머니의 삶을 무너뜨렸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노래 속에 나오는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눈 전쟁도 그 이해가 되겠죠.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예, 미셸 볼라레프의 노래 예전에 참 많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문자 0184 쓰시는 분께서 확전으로 번지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국민 여론도 중요한데 앞으로 파병 국가들이 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이선영 아나운서의 2부 국제뉴스입니다.
5: 트럼프와 미국의 AI 기업 수장들이 어제 백악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리사 수, 다리오 아모데이, 마크 저커버그 등 멤버가 화려합니다. 트럼프는 이들과 백악관 초지능 협약이라는 이름의 AI 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엔트로픽의 상장과 관련해서 엔트로픽이 소수에게만 공개한 투자 보고서 초안이 새 나왔는데요. 엔트로픽의 목표 기업 가치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14조 원이 넘고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약 679조 원을 투입할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류요. 사업 설명은 48쪽인데 위험 요인에 80쪽이나 할애했습니다. 자사 AI가 인류의 파국적이거나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왜일까요? 엔트로픽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의 일환이자 훗날 소송에 대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찬 직후에 이란은 핵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북한은 왜 가질 수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북한이 핵을 가진 건 전임 대통령들 때문이라며 북한은 상당한 핵 능력을 가졌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11월 18일과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전후로 50% 정도로 본다고 오늘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북의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PCE 물가지수에 쏠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경제 뉴스에서 유독 이 PC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금리나 뭐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좀 이름부터 좀 낯설긴 합니다. 미국 물가 지수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8월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오늘은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와 금리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또한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제 미디어 OPT를 운영하는 박진영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예.
4: 며칠 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8: 네, 너무 반갑습니다.
4: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뮤즈를 설명해 주실 때

0: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척 그 반겨하셨습니다.
1: 아, 사실 오늘 밤사이에 또 오픈 AI가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0: 또요?
1: 다츠라는 친구인데
0: 예.
1: 네,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굉장히 좀 큰 흐름이긴 합니다.
0: 그건 뮤즈보다 더 발전된 거예요?
1: 뮤즈의 이제 대항마죠. 메타의
0: 아, 예.
1: 뮤즈가 이제 생활을 혁신한다면
0: 예.
1: 오픈 AI의 다츠는 업무적인 혁신을 조금 더 중점에 둔 서비스입니다.
0: 아 예. 네.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1: 네.
0: 예. 나중 출연까지 예약하고 가시는군요.
1: 네, 바로 예, 우선 예약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는 PC이니까 이거 그 저도 이렇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1: 네.
0: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 네, PC가 개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살 때 이제 지출한 모든 지출을 가지고 물가를 산정하는 지표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쓴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내는 건강보험료 같은
0: 예.
1: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가의 움직임을 산출할 때는 PC가 조금 더 좋다라는
0: 아.
1: 평가를 받습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 결정할 때는 CPI라는 지수도 있고
0: 예.
1: PC라는 지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P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도 공식적으로
0: 아, 예.
1: 얘기를 했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 연준 때문이잖아요.
1: 네.
0: 예. 그 오늘 뭐 그 이 PC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지수가.
1: 네.
0: 예.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근원 PCE 지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CE에 또 근원이 앞에 붙었단
1: 그렇죠.
0: 말이죠.
1: 네.
0: 뭐죠 이거는?
1: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0: 예.
1: PC
0: 그러나 뭐 쉽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1: 코어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코어 PC 지수라고 하는데 근원은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수 선출할 때 이제 다양한 품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0: 예, 예.
1: 에너지, 식품, 뭐 자동차, 주거비 등등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게 에너지하고 식료품 쪽이에요.
0: 예, 예.
1: 그걸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 지수가 근원 PC입니다.
0: 아, 그건 왜 제외합니까?
1: 일단 일시적으로 물가가 확 튈 때 근원 PCI를 따로 보지 않으면
0: 예.
1: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물가를 건드리고 있는 건가
0: 예.
1: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0: 예.
1: 일시적으로 많이 튀는 친구들을 배제를 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1: 네.
0: 그 번외
1: 네.
0: 너무 뛰거나 너무 내려가는 거는 일반적인 통계 속에 넣을 수 없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빼버리고 한다 그런 얘기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국에서 PC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번에 물가 계산 방식을 뭐 많이 뜯어 고쳤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1: 일단 9월 30일 연례 개편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일이라기보단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조사할 때 보는 품목들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0: 예.
1: 또는 같은 품목이더라도 이걸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곤 하는데 이번에 그런 연례 개편이 있는 거고요.
0: 예.
1: 통계를 만드는 곳에서 그 통계 숫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내년부터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을 개편을 했어요.
0: 아, 우리도 언제요?
1: 올해 이제 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0: 아, 예, 예.
1: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물가 품목 중에서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가 빠지고요. 마라탕과 밀키트, AI 구독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0: 예. 그러니까 마라탕이 아직도 많이 드십니까?
1: 많이 먹습니다.
0: 아,
1: 이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0: 아 그래요? 저는 그 매운 걸 잘 안 먹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품목들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0: 예, 예.
1: 미국에서도 이번에 품목 교체보다는 이미 있는 품목들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 좀 더 최신화가 필요한 것들을
0: 예.
1: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뭐 얘기 약간 되돌리는 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서
1: 네.
0: 아까 말씀하신 땅콩, 도라지, 부탄가스는 안 들어갑니까?
1: 안 들어가는 거죠.
0: 그 걔네들은 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한다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카운트할 때는
0: 예.
1: 원본은 과거 원본은 남아있는데요.
0: 예.
1: 앞으로 카운트할 때는 이제 보지 않겠다.
0: 아.
1: 네.
0: 땅콩 도라지 좋아하시는 분들
1: 좋아하는데 저도
0: 서운하시겠네.
1: 무척 서운하죠.
0: 예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 물가를 착시 현상 없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파악한다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 네.
0: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아까 세 가지 바뀐다고 하셨나요?
1: 네.
0: 예, 뭐가 바뀝니까?
1: 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자문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0: 예.
1: 이 분야가 과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가들의 어떤 자산을 관리해 줄 때 자산 총액이 늘어나면

0: 그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많이 받고 예. 그 수수료를 가지고 소비자 이제 물가를 산출을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처럼 막 오를 때는 너무 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금융업종의 취업자 수 그리고 근로시간 이런 식의 현실적인 지표로 기준을 바꿨고요.
1: 아, 예, 예.
0: 또 뭐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과거에는 깜깜이 데이터를 썼었는데 이젠 좀 더 확실한 어떤 근거들 부동산 계약수, 민사 소송 비용 예. 이런 것들을 근거로 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액세서리 쪽도 예전에 뭐 USB라든지 이제 컴퓨터 예. 꼽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카운트를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 다운로드 수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아, 예. 최신 서비스와 동향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1: 그 현실에서 쓰는 것을 물가에 반영하자.
0: 네.
1: 그런 얘기군요.
0: 마라탕하고 비슷한 거죠.
1: 저는 여전히 뭐 땅콩과 도라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일 그렇게 적용해서 하면 물가 지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0: 그렇죠.
1: 이 바뀐 계산법을 적용한 PC 지수 발표가 오늘 그러니까
0: 네.
1: 9월에 발표하지만 그 지수는 8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그 8월 PC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새로운 그 계산법을 적용하면 뭔가 당연히 변화가 있는데 아마도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질 것이다.
0: 네.
1: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봅니까?
0: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1: 예.
0: 기존 방식보다 근원 PCE 기준으로 기존 방식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1: 0.2%?
0: 0.2%포인트가 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건 8월에 물가가 어땠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뀐 계산식에서 이제 8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도 다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1: 아, 이미 발표됐던 것도요?
0: 네네네. 그래서 원본이 있고
1: 예.
0: 최신 계산식으로 또 계산해서 이제 2021년 거부터 보여주는데
1: 아, 예. 그럼 그런 바로 비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근데 살짝 새로운 산식으로 하면 살짝 물가가 낮게 나올 것이다. 상승률이 작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게 미미하긴 합니다.
1: 예.
0: 네.
1: 아니 근데 미미하긴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0: 그쵸.
1: 왜냐하면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2%포인트라는 것은 뭐 숫자상으로는 적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숫자보다 더 클 수 있지 않나.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시기가 시기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1: 예.
0: 금리 인상 기조를 이제 연준은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낮춰라라고 이제 갈등하고 있는 국면에서
1: 예.
0: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둔화돼 보이는 지표로 바꾸는 게 혹시 약간 이런 물가 상승세를 약하게 보이려고 만드는 조치 아니냐라는
1: 예.
0: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1: 아.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이쪽하고 뭐 짬짬이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긴 하고
0: 네.
1: 예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는
0: 그쵸.
1: 거지만
0: 오비락 이런 거죠.
1: 예예 예. 그건 뭐 한 뒷얘기는 뭐 지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법만 달리해가지고 혹시 표면적으로 물가 수치만 낮춰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은 지금 오비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할 수는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예.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와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인 거니까요.
1: 예, 예.
0: 약간 불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 지금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역시 물가, 그다음에 고용 문제잖아요. 그런데
0: 네.
1: 고용은 지난번에 발표한 거는 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바로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한 것에 대한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물가와 고용은 현재 최근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0: 최근 데이터로는 이제 물가는 연초부터 보면 봄에 막 올랐다가 여름에 진정이 됐다가
1: 예.
0: 최근 발표된 CPI가 8월에 먼저 나왔어요.
1: 예, 예.
0: 보니까 월간 상승폭이 살짝 커졌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물가는
1: 그 CPI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죠.
0: 네, CPI는 PCE하고 같이 소비자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1: 예, 예.
0: 조금 더 투박하지만 빨리 나와요.
1: PCI가?
0: 네. 예, CPI가 예.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은 CPI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1: 여기서 투박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0: 조금 더 물가 상승세를 이제 정교하게 현실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1: 예,
0: 그런
1: 예.
0: 방식이다라고
1: 그러나
0: 보고
1: 추세 정도만 알려주는?
0: 네. 추세 정도는 빨리 알려주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예, 이런 예. CPI 지수 이미 8월에 나온 거 8월 CPI가 나왔는데 그걸 봤더니 월간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고
1: 예.
0: 고용은 좀 주춤하다가 8월에 엄청 좋았거든요.
1: 아 예.

0: 엄청 좋은 게 계절성도 좀 있고 예. 휴가철이어서 서비스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9월도 잘 나올 거라고 예. 일단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연준은 또 고민 아닌가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만일 고용도 같이 또 따라 올라가면 이거 조금 금리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너무 확실한 근거죠.
1: 예.
0: 모든 온 세상이 금리 올려 괜찮아 예. 라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1: 것 같아요. 고용도 잘 돼.
0: 네.
1: 그러니까 뭐
0: 문제 없어.
1: 예, 경제 침체되는 거 걱정하지 마.
0: 네.
1: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에 그 PC가 나오면 만일에 물가가 조금 더 덜 오른 것으로 나오면
0: 그게 헷갈리는 거죠.
1: 헷갈리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올해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는 사실 두 번 남았습니다.
0: 네.
1: 10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근데 자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 9월 FOMC에서는 그 당시 점도표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한 번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1: 예.
0: FOMC 끝나고 제롬 그 우리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 문제였어요.
1: 예, 예.
0: 너무 매파적으로 지금 모든 분위기가 이제 금리를 좀 더 이제 긴축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0: 네,
1: 쪽으로 예.
0: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1: 예.
0: 그리고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까지 두 번 인상할 거다. 점도표상에서는 한 번 인상으로 얘기 나왔지만
1: 예.
0: 아니다. 10월에도 가고 12월에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 예. 두 번 다요?
0: 네. 두 번 다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1: 그럼 0.25%포인트씩 올려도 합치면 0.5%가 되는 건데
0: 그쵸.
1: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른바 이제 노말이 되는 듯 버리는 상황인가요?
0: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침 다행히 오늘 새벽에
1: 예.
0: 연준 FOMC 부의장 맡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런 예. 발언했습니다. 우리 이미 9월에 조치를 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1: 예, 예.
0: 그래서 데이터를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면서 나의 예상대로 간다면 한 번 올리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1: 예.
0: 연준에서 꽤 의미 있는 그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1: 예.
0: 아마 현실적으로 10월은 좀 어렵고 12월에 한 번 올리지 않을까
1: 예.
0: 싶습니다.
1: 그건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고란 기자가 여기 나와서 그 두 번인가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0: 네.
1: 11월 3일이 중간 선거인데
0: 그쵸.
1: 그거 바로 앞두고 금리를 또 올리면 그건 너무 트럼프를 뒤통수 친 거다. 그건 선거 망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 절대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0: 네.
1: 그 예상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0: 네, 저도 이제 그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로 약간 그래도 두 번 가지 않을까 국채금리 너무 높고
1: 예, 예.
0: 물가나 고용이나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1: 예.
0: 있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번 인상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1: 예, 예.
0: 네, 이런
1: 뭐 모르긴 몰라도 고란 기자 분석대로 아마 그건 중간 선거 때 올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0: 너무 부담스럽죠.
1: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0: 네.
1: 있겠죠. 아 이건 뭐 하여간 그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하여간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려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피곤함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1: 연준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0: 네.
1: 빨리 올리지 말란 얘기죠. 금리를.
0: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예, 예.
0: 사실 말하는 건 연준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멋진 말인데
1: 예.
0: 그 배경으로 이제 앞뒤에 얘기한 것들이 우리 과거에도 성장이 물가를 낮춘 경우들이 있었다. 90년대
1: 예, 예.
0: 기억하냐. 인터넷 붐이 있었고 지금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고성장, 적정한 물가가
1: 예.
0: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은 저희가 뭐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여기에 연결시킵니다만은 PC 물가지수가 그러면 10월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0: 네. 일단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1: 예.
0: 당장 투자자분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하죠.
1: 예.
0: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가장 큰 반도체 기업 메모리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 예.
0: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AI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앞서 말씀 나눴던 그런 메타의 뮤즈나 오픈AI의 다츠 같은 서비스 AI 에이전트 시대가 또 이제 한번 도래를 하면
1: 예.
0: 결국에는 AI 투자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1: 예.
0: 어젯밤만 해도 미국 증시에서 엔트로픽이 AI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 예.
0: 메모리주가 지금 살짝 다시 올라왔거든요.
1: 아, 그런가요? 예.
0: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AI 붐이 이어지느냐가 결국 관건이다.
1: 예.
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그 다치 얘기는 나중에 그럼 다시 하도록 하죠.
1: 꼭 하러 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박진영 어피트 대표와 PC 물가지수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Simply Red의 Money is Too Tight를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4: 같이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에미니의 김현우 씨, 의미 있는 선곡을 잘 이어주셔서 매 코너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아 예,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좋습니다. 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튜브에 핸드9185라고 하신 분, 마라탕이 많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라탕에 물가지수 계산에 들어간다는 말씀 좀 아까 드렸죠. 요즘은 중국집보다 마라탕집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군요. 예. 유튜브의 유서영님, 김혜자 선생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오시죠? 꼭 보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선 3부의 질문들에서 오늘과 내일 김혜자 선생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1: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인줄의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4월 전망보다 63조 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같은 사회정책의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어권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초과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 재정 통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물가 압력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팀이 출범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전 용산 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2차 가해 사범 3명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팀은 남은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청에 이송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7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다야니 일가는 한국 정부가 해외 자산 통제국 승인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 국적 에 따라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지만 ISDS 판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북부 공습으로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의 사령관급 인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서쪽 나스르 지역 아파트를 표적 공습해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을 지시했던 이즈 알딘 알베이크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즈 알딘 알베이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피란민촌에서 3명이 숨졌고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 북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자, 오늘 손석희 12시 3부에는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나들이를 하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대 배우 김혜자 선생입니다. 올해로 연기 생활 65주년이고요. 여전히 찬란하게라는 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송일곤 감독과 배우 문성현 씨도 오늘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신청곡, 추천곡도 받아서 4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세월은 쉼없이 흐르고 많은 것을 지워내죠. 한때는 선명했던 얼굴이나 기억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끝내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이 영화는 60년이란 시간을 건너서 다시 마주선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에도 닳지 않고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는 것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수요일 질문들에서 생각해보죠. 아주 귀한 손님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잘 안 나오시는 분, 김혜자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저도요.
1: 예.
2: 손 선생님이 이걸 하시니까 나왔어요.
1: 감사합니다.
2: 예, 진짜 딴 분이 하면 난 무서워서 못 나와.
1: 예. 아니, 다른 분은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2: 아니, 낯설으니까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조금 친하다고.
1: 아, 그렇죠.
2: 예.
1: 뭐 또 조금 친하다니까 제가 좀 서운한데 많이 친한 거 아니에요?
2: 많이 친하다 그러고 예. 웃기네 그러실까 봐.
1: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그 저 뉴스룸 제가 진행할 때
2: 맞아.
1: 다른 방송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깍쟁이라고 하신 바람에.
2: 그러니까 별소리를 예. 다 했어.
1: 제가 한동안 깍쟁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2: 사실은 깍쟁이지 뭐.
1: 아니 왜요?
2: 인상이 깍쟁이 같아.
1: 아, 예.
2: 그리고 실수를 전혀 안 하잖아요.
1: 아유,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아,
2: 예. 나이 드셨으니까 좀 하세요.
1: 예. 한 가지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예. 80년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2: 예.
1: 그때 MBC FM에서 가정음악실
2: 예.
1: 아침에.
2: 예, 그거 했죠.
1: 예, 그거 아주 길게는 아니었지만
2: 예.
1: 하셨었습니다.
2: 네, 했어요.
1: 그래서 그때는 여의도 시절이었고 이렇게 그 스튜디오가 이렇게 녹음 스튜디오가 이렇게 컵을 틀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었는데 늘 그 스튜디오에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나오셨을 때 제가 인사도 드리고
2: 내가 먼저 나갔을 거려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1: 예.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2: 네, 저도 좋아요.
1: 예예 예. 차차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2: 네네
1: 예. 그리고 그 이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감독 송일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예 네. 예. 예술 영화를 주로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알기로 거미숲 감우성 씨 주연했던 거미숲도 연출하셨고,
3: 네.
1: 그죠? 예,
3: 네.
1: 오랜만에 장편을 연출하신 거죠?
3: 네, 네.
1: 예, 예. 조금 긴장되신 것 같은데요?
3: 예, 긴장됩니다.
1: 예. 그리고 그 옆에 더 긴장하고 있는 문성현 배우가 나와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성현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여전히 찬란하게. 오는 10월 21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 저 여전히 찬란하게는 우리 감독님
3: 네.
1: 언론 시사회도 아직 안 가지셨다면서요?
3: 네네. 10월 6일이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이고요. 10월 예. 8일 날 이 세상에 처음 영화가 공개됩니다.
1: 그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잘못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저 감독께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3: 네네. 저희 영화는 두 여성의 60년간의 우정과 사랑과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예. 가장 찬란했던 시간을 함께했었던 두 소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 예.
3: 그다음 6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예.
3: 그래서 두 할머니가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기로 돼 있어요. 서울, 서울에서.
1: 예.
3: 그래서 그걸 참가하려고 6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1: 예.
3: 근데 그중에 선생님이 맡은 역할은 순옥이라는 역할인데요.
1: 순옥이.
3: 예. 예. 임순옥이라는 역할을 맡으셨고요. 근데 그 친구가 강정임이라는 친구가 자꾸만 기억을 잊어버려요.
1: 예.
3: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가 보여지고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잔잔하면서 뭐랄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할머니로 나오신 순옥이 역은 우리 김혜자 배우님이 하시고 또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3: 네네.
1: 그건 어느 분께서?
3: 차미경 선생님이라고요.
1: 아, 예, 예.
3: 네.
1: 그 김혜자 배우님, 차미경 배우하고는 이렇게 잘 서로 잘 맞으셨어요?
2: 네, 처음 했는데요.
1: 아, 처음이셨군요.
2: 네.
1: 예. 그랬군요.
2: 그분이니까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1: 아 예.
2: 나한테 잘 맞춰주고.
1: 예.
2: 어 그래서 금방 적응됐어요.
1: 아 예. 그 문성현 배우는 두영이란 소년으로 나옵니다.
4: 네.
1: 어떤 역할인가요?
4: 두영이는 이제 작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려고 그 옆 마을에서 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로 넘어온 친구인데.
1: 예.
4: 이제 순옥이랑 정임이의 과거에 이제 그 친구들과 인연이 생기면서
1: 예.
4: 든든한 친구가 돼주는 그런 과거의 드라마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에도 뭐 9년 동안의 시나리오는 많이 전해졌을 텐데
2: 네, 네.
1: 다른 거 다 마다하시고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2: 순옥이와 정임이가 예.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1: 아,
2: 17세 예. 어린 소녀들인데
1: 예.
2: 얘네들이 어른도 안 됐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1: 아,
2: 이런 생각
1: 예.
2: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 예. 송 감독한테도 이건 뭐 남다른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장편 영화는 워낙 오랜만이시기 때문에 예. 이 영화를 준비하실 때 딱 김혜자 배우님이 떠오르셨습니까?
3: 아 예 물론이죠.
1: 예.
3: 사실 대한민국

0: 한국의 감독이라면
1: 예.
0: 이 임순옥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면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예.
0: 그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활동을 하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단은 긴 편지를 좀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드렸고요. 선생님께서 편지는 참 좋은데 그래도 본인은 집 앞에 핀 들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돌려보내셨어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을 찾아뵙고
1: 대가 앞으로
0: 대가 앞으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과 가장 친한 지인과 또 제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1: 예, 예.
0: 선생님 댁으로 가서 식사를 많이 하면서
1: 예.
0: 영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이 캐릭터는 이렇고요. 저희 영화는 이런데 선생님이 없으면 이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1: 예, 예.
0: 선생님 꼭 출연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여섯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1: 예.
0: 선생님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갖고 있는 깊은 울림이 있거든요.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1: 아, 예.
0: 이 캐릭터는 김혜자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 예,
0: 이런 말씀을
1: 예.
0: 하셨고요. 결국엔 그 이유 때문에 승낙을 하셨습니다.
1: 예. 네. 그 김혜자 배우님께는 제가 작년인가 언제 TV 질문들을 할 때 꼭 좀 출연해 주십사 하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모른 척 하셔서 아 이게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은 해야 되는 거구나.
2: 어머머. 네? 아니에요.
1: 근데 왜 이렇게
2: 그게 꼭 내가 안 나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1: 아니 제가 왜 나오셔야 되는지를 그토록
2: 아니 그러니까
1: 예.
2: 여러 배우들 중에서 김혜자가 나오면 좋겠구나 이거지.
1: 예.
2: 전 김혜자가 안 나오면 안 돼.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 예.
2: 내가 뭐가 자신이 없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그렇게 그런 재주는 예. 없거든요.
1: 예.
2: 아시죠? 뭔 얘기 하는지.
1: 아, 아는데요.
2: 예.
1: 그때 다른 일 안 하고 계실 텐데.
2: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야.
1: 예.
2: 저거는 내가 못해. 그렇게 생각해.
1: 예, 아무튼 뭐 서운함을 전달하면서
2: 예,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1: 문성현 배우는 이 영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3: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하고 났더니 이제
3: 근데 진짜 완전 100%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 예.
3: 진짜 감독님이 저희를 그 어린 배우들이
2: 맞아.
3: 주로 나오는 씬들을 정말 많이 연습시켜 주시고
1: 아,
3: 많이
1: 그렇지.
3: 설명해 주시고
1: 아.
2: 무슨 애들 뽑아갖고 네. 공부시키는 것처럼
3: 네, 준비를
2: 네, 옆에서
3: 진짜
2: 보기에도 네. 그랬어
3: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1: 예.
3: 그래도 막 많이 후회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예. 저 정도면요
2: 네.
1: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2: 저도 알아요. 보니까
1: 예.
2: 여간 아니에요.
1: 네, 그러게요. 나 후회하지 않을 정도 했어
2: 예.
1: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앞에 말을 길게 하긴 했으나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2: 어머, 선생님은 다 아는구나.
1: 저요?
2: 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참 여간 아니야. 좋았어.
1: 예.
2: 지금.
3: 감사합니다.
2: 쭈삐쭈삐하지 않고.
1: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예예. 예.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또
2: 맞아요.
1: 앞으로 배우의 길을 잘
2: 예,
1: 가겠죠.
2: 네.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영화가 1942년과 1991년을 오갑니다. 둘 다 과거이긴 하지만 예. 굳이 그 시점을 이렇게 앞뒤로 둔 이유는 뭘까요?
0: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있어서 아주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 예.
0: 1942년이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사실은 좀 많이 힘들게 했던
1: 예, 예.
0: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42년부터 43년입니다.
1: 가장 그래서. 극성스러웠을
0: 네,
1: 때죠. 예, 예.
0: 그게 배경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맡으신 현재 1991년이 영화 속인 현재이자 또 다른 대과거기도 한데 그 시간이 사실 선생님이 과거를 반추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였고요.
1: 아, 예, 예, 예.
0: 그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연세도 되게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저 당연히 김혜자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예.
0: 선생님의 현재 속에도 과거와 또 현재가 또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6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1: 예.
0: 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
1: 예.
0: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0: 이렇게 안아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예. 위해서 그 시간을 알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1: 예. 여전히 찬란하게라는 제목이 일단 저는 참 좋습니다.
2: 저도 좋아요.
1: 예예. 예. 예전에 왜 그 JTBC에서 나갔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2: 맞아요.
1: 예. 그 드라마하고 이 영화하고 물론 다른 작품이나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2: 비슷해요.
1: 그러시죠.
2: 네. 예. 그걸 아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나는 그 드라마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죠.
1: 예. 눈이 부시게는 뭐 그 김혜자 선생님 일생에
2: 그거 잘했죠, 저.
1: 예, 예.
2: 아니 왜 웃어?
0: 귀여우셔서.
1: 일생의 드라마가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을.
2: 그거 드라마 연출 김석윤 씨가
1: 예, 예.
2: 선생님 참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1: 그럼요.
2: 그 연출이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1: 근데 김혜자 배우님께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 우리 예. 남편을 처음 네. 만났던 네. 거는 기차 아니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하고 어디 갔다 올 때거든요.
1: 예.
2: 근데 그분이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우리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1: 아, 그 나중에 남편 되신 네. 분께서
2: 예, 예.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괜찮은 총각이고 서울에 집이 있냐니까 없다 그랬어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계속 그 사람이 왔어요.
1: 아, 그 우연히 열차간에서 만났는데요?
2: 네, 기차간에서 예, 만났는데 예. 그런데 내가 애들하고 강아지하고 막 때려서 노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오지? 근데 내가 그 남자 외모가 참 좋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어머머 그런데 우리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 보세요.
1: 예.
2: 그러면서도 굉장히 설렜어요.
1: 근데 그 우리 부군께서는 그 사실은 이유는 김혜자 선생님께 있었겠죠.
2: 그때 내가 딸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있었겠어요? 엄마가 아니요. 아주 예. 귀부인 같은 분이 놀러오라 그러니까
1: 예.
2: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1: 예.
2: 그럼 한번 놀러가 볼까? 그리고 놀러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앉아있다 그 사람한테 반한 거죠.
1: 그러면 혹시 뭐 청혼도 먼저 하셨나요?
2: 그 사람 용기가 없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했어요.
1: 예.
2: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갖고
1: 예.
2: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유 저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저 남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셨나 봐요.
1: 예.
2: 그래서 어찌됐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1: 예. 자,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 부분께서 아주 고도의 작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틀림, 거의 틀림없습니다.
2: 고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순진해. 귀부인이 배랑 사과랑 깎아주니까 한번 예. 놀러와요. 그러니까 놀러온 것뿐이야. 근데 그 딸이 반해갖고 그럴 줄은 몰라요.
0: 그렇죠.
1: 여전히 찬란하게 남아계신 기억이군요.
2: 예.
1: 예.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계시니까
2: 예,
1: 좋습니다.
2: 아름다워요. 나 그 사람 미울 때는 그 사람 돌아갔어요. 미울 때도 없어.
1: 예.
2: 맨날 그걸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했지?
1: 예.
2: 이런 거요.
1: 예.
2: 아무튼 눈물 날라고 그래. 예. 맞아요.
1: 예. 아, 이거 제가 여쭤보고 참... 죄송합니다. 이게 또.
2: 아니야.
1: 예.
2: 이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예.
2: 진심이니까.
1: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1: 예.
2: 내가 이렇게 또 그러면 또 이런.
1: 문성현 대원은 어떤 시절을 여전히 찬란하게 남기고 싶습니까?
3: 사실 제가 막 어떤 시절을 남기고 싶다 할 만큼 뭐 경험과 추억이 많진 않지만
1: 예.
3: 또 이렇게 감독님이랑 김혜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훌륭한 영화 같이 한 기억도 사실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신인 배우 때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직접 만날 일이 좀 적은데
1: 그렇죠 아무래도
3: 제가 감사하게 예. 가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최근에 연극을 하나 했어요.
1: 아 그래요? 예.
3: 그걸 하면서 좀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보고 했던 기억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예.
3: 남겨두고 싶습니다.
1: 예.
2: 참 조리 있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1: 예, 조리 있게 잘합니다.
2: 젊은 사람들은 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1: 예.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의 아까 그 여전히 찬란한 기억 듣기 주는 감동을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아 한참 걸려가지고.
2: 예. 그럼
1: 어쩌겠어요, 그죠?
3: 그렇죠.
1: 예, 그건 뭐
2: 너무 감사해요.
1: 예, 삶의 깊이
2: 예.
1: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오신 끝에 남겨주신 여전히 찬란한 기억이니까.
2: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죠?
1: 예.
2: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예, 물론 우리 문성현 군도 나중에 선생님 연배가 되면
2: 맞아요.
1: 비슷한 찬란한 기억을 또 갖겠죠.
2: 예.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말씀을 하세요? 난 그래서 예. 손석희 씨가 이 진행을 한다면
1: 예.
2: 더 이상 묻지 않아요.
1: 예. 아 근데 작년에 왜 안 나오셨어요?
2: 그때는 내가 좀 잊지를 않아 자아가.
1: 아 잊을 일이 따로 없죠? 아, 있나요? 아무튼. 예.
2: 아유 예. 대단해.
1: 늘 김여자 선생님 만나면 저는 사실은 좀 장난치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 예.
2: 친구 같은가 봐요.
1: 예.
2: 맞아요. 저도 그래요.
1: 친구라기 그냥 작은 누나 정도.
2: 맞아요.
1: 예. 이게 저 장난치기 좋은. 죄송합니다. 예.
2: 아니요, 아니요.
1: 예. 자, 이제 그 이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를 10월 21일에 이제 개봉을 한다고 예. 했는데 영화 끝나고 관객들이 극장을 나서면서
2: 예.
1: 이거 한 가지만 좀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영화 관객들한테
1: 예, 예.
2: 내가 원하는 거?
1: 예예. 예.
2: 저 여자가 왜 저걸 했을까?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2: 나는 그냥 드라마는 매일 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해도 아니야 이건 내가 이렇게 보태면 돼 이런 예, 게 있는데 예. 영화는 정말로 만출한 영화하고 안 했거든요.
1: 그랬죠.
2: 그러니까
1: 예.
2: 굉장히 대본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겁이 나서요.
1: 예, 예.
2: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1: 왜 김혜자는 저 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달라.
2: 예.
1: 예.
2: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 역이었어요.
1: 예.
2: 예. 그래서.
1: 예. 그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와닿는 예. 측면이 있네요.
2: 예, 저 그랬어요.
1: 예, 예.
2: 저는 김혜자가 왜 나왔지? 저 여자가 절에서 나왔구나. 저 역을 참 충실했구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1: 예. 오늘 뭐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2: 내일 또 해요?
1: 예.
2: 진짜?
0: 네.
1: 예. 오늘 뭐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서
2: 네, 내일 또 나올게요.
1: 그럼. 예.
2: 예.
1: 고맙습니다.
2: 예, 얘기를 하다 말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2: 웃기는?
1: 10월에 개봉하는
2: 난
1: 영화.
2: 난 저 손석희 씨 참 귀여워요. 그리고 동생 같아 진짜.
1: 예.
2: 똑똑한 동생 있잖아요. 예.
1: 영광입니다. 10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 김혜자 배우님, 송일공 감독, 또 문성현 배우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내일 세 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2: 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의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죠. 2901 쓰시는 분께서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가 생각납니다. 아, 이거 뭐 MBC의 대표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이 드라마에 나온 곡이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손을 잡았다.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과 수니파인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분파 알샤바브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대변인도 후티가 홍해와 서부 인도양의 해상 운송로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부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제적인 파장을 고려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가보셨나요? 도쿄가 어제 기준 34일 연속 비가 내렸다는데요. 8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일 비가 내린 겁니다. 188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록이라고 하고요. 지금 도쿄 실시간 CCTV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 오늘은 고트란 말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죠.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를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세계 랭킹 3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 몸을 날려가며 수비했지만 안세영 선수의 직선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겹경사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을 게임스코어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소희 선수는 경기 중 쥐가 났는데도 꾹 참고 역전승을 일궈냈고요. 우리 선수들 경기 직후 중국 선수가 쓰러지자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승자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시작할까요?
0: 네, 오늘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가지고 왔고요. 영국 해외 방문객 대상 주요 박물관 입장료 부과 계획 철회입니다.
1: 아, 돈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는다는
0: 얘기죠? 네, 말았습니다. 예, 예. 영국의 주요 국립박물관들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예.
0: 영국 정부가 지난 3월쯤에 외국인에 한해서만 좀 입장료를 받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다가 결국 전면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1: 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지금 뭐 파리의 루브르라든가 이런 유럽의 주요 박물관들은 대부분 다 돈을 받긴 하죠.
0: 네.
1: 영국은 뭐 전통적으로 국립박물관은 무료였다고 알고 있고 이게 뭐 그러니까 뭐 이른바 얘기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박물관도 입장료를 받자는 얘기는 아예 나오질 않았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이번에 아마 나왔던 모양이군요.
0: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나라 입장료가 어떤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1: 예,
0: 파리
1: 예.
0: 루브르 박물관 대규모 개보수로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유럽 경제 지역 외 국가 관람객에게 최대 32유로 받고 있고요.
1: 예.
0: 뭐 렘브란트 야경이나 고흐의 자화상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25유로를 부과합니다.
1: 예, 예.
0: 뉴욕 메트로폴리탄도 30달러. 뭐 이탈리아의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유명하잖아요.
1: 예,
0: 여기도
1: 예.
0: 이걸 보려면 29유로 정도서 한 3-4만 원 정도는 받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이런 다른 나라와의 균형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처음에 유료화를 왜 추진했냐. 일단은 영국의 재정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예.
0: 공공재정이 악화하면서 관광산업을 좀 주목하면서 세수를 확보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하나 있고요.
1: 예.
0: 또 이제 재정이 악화하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그런 공공 지원들이 좀
1: 그렇겠죠.
0: 약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1: 예.
0: 이제 박물관도 스스로 자립하게끔 하자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안건을 검토를 했다고 하고
1: 예.
0: 영국의 재무부도 돈을 벌 수 있는 쉽고 매력적인 방법이다라면서 거들었다고 합니다.
1: 예. 근데 왜 그러면 철회가 됐습니까?
0: 현실적인 이유부터 좀 들여다보면 영국의
1: 예.
0: 과거 유료화를 시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요. 1974년의 일인데 이때 오히려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 관광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면 내국인 관람객 수도 같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내부에서 나오면서 이게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고 만약에 박물관이 입장료를 걷기 시작하면 나라에서 오히려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했으니까 교부금은 안 줘도 되겠네 하면서 오히려 박물관의 재정 입장에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도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앞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박물관의 공공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박물관 업계 또 문화부 내부의 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의 철회 발표 멘트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국립박물관은 세상을 밝히는 공간이자 모든 사람이 영원히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대형 박물관의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을 보러 온 그리스인들에게 돈을 건넨다면 좀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제국 전쟁 박물관 측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전시관 보라고 돈을 건넨다면 말이 되는 뭐 이런 이유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1: 그 대형 박물관은 실제로 다 남의 나라 걸로 해놨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뭐 루브르도 그렇고 유명 박물관들이 거의 그렇죠. 네.
1: 예, 특히 이제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세계를 다 식민지나 뭐 연방으로 두고 그랬던 나라니까 거기서 다 가져온 것들인데.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교육,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 것, 여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는 공적 영역 개념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좋은 철학이 있었는데 그 점점 이게 좀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또 세금이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아까 이제 재정도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받겠다고 했다가 결국 철회한 모양이군요.
0: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왜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관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입장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유도 이제 그런 공공성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 전시나 특별 전시의 경우에만 유료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재정이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전번에 유홍준 관장님 여기 몇 번 나오셨잖아요. 이제 날씨 선선해지면 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연락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0: 조만간 또 뵙겠네요.
1: 근데 원래 이제 관장 취임하기 전에는 자신도 유료화가 낫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정작 관장이 되시고 나니까 아 이게 무료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영국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그 유료화는 안 하기로 했지만. 관광객을 통한 세수 확보는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죠.
0: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관광세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도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요. Tourism Taxes March라는 재미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arch가 행진하다니까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관광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이 기사의 분석만 봐도 박물관 유료화보다는 관광세를 도입하는 편이 영국 전체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영국 국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매년 4억 8,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7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했는데 요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만약에 영국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세를 도입한다 그러면 객실 요금에 한 3%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돈으로 약 연간 2조 1,600억 원 이상
1: 엄청나네요.
0: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세 걷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다른 주요 도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관광세로 인한 세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는데요. 파리는 1인 1박당 최대 15.93유로를 부과해서 연간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이상 걷어들인다고 하고 스페인도 비슷한데 그 이거 돈을 어디다 쓰냐 봤더니 재밌었습니다.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에어컨을 도입하냐 마냐가 정치적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다는데.
1: 이제는 좀 더위가 가셨겠지만.
0: 네. 관광세를 걷어서 공공시설, 뭐 학교 같은 데 에어컨 설치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일본의 교토가 1인 1박당 200엔에서 만엔까지의 숙박세, 그리고 출국세에 3천엔, 2만 7천원 정도 부과해서 어디에 쓰냐. 지방의 야생 곰 개체수 조절 예산이나 벚나무 기생충 퇴치 자금 등으로 정말 일본답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곰은 정말 거긴 뭐 늘 비상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세금 걷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덜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 그 얘기를 기사도 했습니다. 예. 관광세가 오버투어리즘의 그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는 있지만 예. 과잉 관광을 통제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교토의 경우 이야기했듯이 숙박세를 최대 10배까지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1,300만 명이나 관광객이 예. 유입되는
1: 그건 아주 비싼 호텔만 10배고
0: 네네 세, 맞습니다.
1: 관광세가
0: 네. 예, 예. 그래서 뭐 과밀화가 지속됐고 베네치아가 이제 섬에 입장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거 2024년쯤에 큰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1: 아, 예, 예.
0: 오히려 그 이후에 관광객이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1: 아,
0: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세수가 관광 활성화나 유적지 보존에 쓰이냐 그것도 문제인데
1: 예.
0: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기사는
1: 아무튼 뭐 지방세 수에는 뭐 도움이 되겠네요.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AI 시대죠. AI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불안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뭐 보통 그러니까요. 편의의 대가로 인간의 쓸모를 줄여버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때도 아마 그랬을 테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넘어가던 20세기의 끝자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7년 한 음반이 던진 화두 역시 거기에 다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은 그저 무력한 부품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 AI로 대변되는 이 시대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년엔 그 앨범에 실린 곡들이 숏폼과 SNS를 타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그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라디오헤드의 세 번째 정규 앨범 OK 컴퓨터입니다. 제목이 아주 직설적인 OK 컴퓨터. 자켓을 볼까요? OK 컴퓨터 라디오헤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앨범이 나온 1997년은 보통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음악을 듣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닐 붐이 일어나면서 뒤늦게 이 판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워낙 뭐 이름난 명반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LP로 재발매됐고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쥐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잔나비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택한 거죠. 1997년에 나온 영국 오리지널 초반의 경우라면 그런데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음반으로 꼽힙니다. 언젠가 김학선 위원과 음악평론가 셋이 모여서 드물게 음악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음악 얘기 잘 안 하곤 한다고 하는군요. 새로운 시대의 고전은 어떤 앨범이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네 명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꼽은 앨범이 바로 이 라디오헤드의 OK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이 점수를 매기는 Rate Your Music이라는 사이트에서 비틀즈, 핑크 플로이드, 킴 크림슨 유수의 명반을 다 제치고 올타임 순위 2위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1위는 미국의 힙합 뮤지션 켄드릭 라마의 To Pimp a Butterfly라는데 저는 사실 좀 생소합니다. 아무튼 김학선 위원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 들었던 전설적인 앨범들을 다 차지하고 1위에 올리고 싶은 음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음반이길래 하는 의문점도 드네요. 오늘은 이 귀한 앨범 속의 수록곡 Let Down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노래가 다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이 노래를 21세기에 가져다 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Radiohead Let Down 위에 바늘을 그야말로 Let Down 해보겠습니다.

0: 예. 귀한 LP에서도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 번째 희귀의 반은 라디오헤드의 3집 앨범 OK 컴퓨터에서 렛다운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북대학교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8: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0: 예, 문자로 8794 쓰신 분께서 라디오에서 김혜자 배우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페이지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혜자 배우님이 여전히 소녀 같다는 메시지가 특히 오늘 많이 들어와 있네요. 9653 쓰시는 분께서 김혜자 배우님 너무 귀여우세요. 아침 이슬 머금고 있는 한송이 꽃처럼 청초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김배우께서는 저한테 귀엽다고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김배우님이 귀엽다고 하고 계십니다. 미니의 권태인이

0: 김혜자님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이거 그 드라마 제목 옮겨놓으신 거죠? 예. 깍쟁이 손석희님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시는군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에 읽기가 어려운데 뒤에 822 들어가신 분께서 너무 잘 듣는 중입니다. 김혜자님과 손석희님의 의외의 티키타카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정선미님, 이런 라디오는 진짜 없다. 최고의 칭찬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작 주요뉴스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다며 정전 협정 위반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해 국경선 요

0: 유세와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하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군과 유엔사의 발표를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경선 일대에서 벌인 요새화 작업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한다면 가차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또다시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1: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수입 증가로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 3월 전망보다 63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수장들은 늘어난 세수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Look.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첫 소식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조사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발견된 갈색 지뢰도 북한군의 것으로 특정했는데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한혜 기자입니다.
6: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합의정신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 폭발 이후 대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처음인데 합참은 폭발한 지뢰 두 발이 북한군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대인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조사단과 유엔사는 어제 폭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운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직접 북측에 통보하고 상황 격화를 피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문제 해결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 우리군 발표를 두고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거라며 특히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 반격수단을 증강했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7: 자, 북한군 지뢰 관련 이야기를 좀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앞서 이제 손하늘 기자 저희가 리포트를 같이 봤고
8: 네.
7: 우리 군과 유엔사는 북한 지뢰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앞서 이제 김여정 부장의 담화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이에 대한 이제 공식적인 그 반응을 내놓았어요.
8: 네,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총무부장이 나섰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이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 네.
8: 이 담화는 조선중앙통신 관영 매체가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발표됐었는데요. 김여정 부장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에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고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또 북한군을 향해서 한국군이 실지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고 이미 대응 행동 지침이 국경부대에 하달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7: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도 관련 그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들 하던가요?
8: 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부장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로키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김여정 담화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국정원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7: 네.
8: 정보위 여야 간사가 대신 이제 언론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데요. 왜 로키라고 보느냐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보통 담화의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냈다는 게 로키의 증거 중에 하나고 다만 더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기가 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7: 이제 로키라는 게 비교적 이제 절제해서
8: 네.
7: 논평을 냈다 이렇게 볼 수
8: 네.
7: 있는 거죠?
8: 네.
7: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북한의 지뢰는 맞는데 이게 매설인지 유실인지 이걸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이런 기조다가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결국은 매설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8: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던 강신철 장관은 북한의 지뢰가 확실하다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날씨 그러니까 비 같은 게 와서 유실돼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매설 다시 말해서 북한군이 직접 심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한번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더 네 개가
9: 그러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매설된 게 맞죠?
2: 예, 그런 거 아닙니까? 90은 매설입니다. 예. 예. 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예.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영화 요새 때문에 매설했겠죠.
8: 북한이 지난 2023년 말부터 MDL 일대 지뢰 매설을 확대해 왔는데 이번에 폭발한 지뢰 역시 그때 묻혔을 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7: 그렇군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강도와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8: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0: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합니다.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합니다.
8: 민주당은 어제보다 북한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김여정 부장이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은 우리 정부가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냈는데요. 군 당국이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위성은 제한된다고 말한 건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이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면서 우리를 군을 매도하면서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라고 말했고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수위는 굉장히 더 셌습니다. 위원은 오늘 SNS에 국군 통치권자가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은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있는 건지 걱정하고 있다.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니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7: 네. 자, 끝으로 요 하나만 추가로 좀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 청와대가 네. 대법관을 재제청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걸 거부했고
8: 네.
7: 그 관련해가지고 성경 홍보수통수석이 오늘 MBC 어제였죠?
8: 네,
7: 어제
8: 네.
7: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8: 네. 어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에 성기용 홍보수석이 출연했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는 곳에서 보장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제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거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7: 네.
8: 재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 양쪽 모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은 3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2%였습니다. 응답 차이가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5%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지난 28일에서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무선 가상 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조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7: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정승희 기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8: 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며 북한의 핵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핵심 핵시설을 증축하며 핵 능력을 확대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친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북한은 이란과 달리 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것이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한 김 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북한이 57기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훈련에 대해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훈련 축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자체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가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의 증축공사가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NK프로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기존 우라늄 농축건물 남동쪽에 약 1,300제곱미터 규모의 새 부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착공한 뒤 3주 정도 만에 대부분 지붕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들어선 증축부의 형태와 규모가 비슷해 농축시설 확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결국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를 보내는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키우는 모습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핵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5: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산지 5에서 10mm, 충청권과 전북 북부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12: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와 경주시가 기존 국도 7호선 미확장 구간의 정체 해소와 수송망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시 경계와 경주 외곽 국도 확장과 농소 외동 국도 건설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사업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계획 중인 도로는 정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선박과 해양 설비 등에 사용되는 철제 제품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공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철의장 제조 공정 디지털 트윈센터 개소식을 열고 제조 공정 디지털 기반과 지능형 유연 공정 자동화 체계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총 55억 원이 투입된 디지털 트윈센터는 울산과 부산, 경남에 있는 300여 개 조선 기자재 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용할 기술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회의원과 김대영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회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기현 의원과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대영 시의원은 사퇴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인물을 다시 공전해 시의원에 당선시킨 정당이 만든 참사라며 국민의힘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남구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민생경제 현장 대응과 골목상권 회복 등 주요 사업 점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46개 공약과 태화강역과 트램 등을 연계한 도심 조성 등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영길 울산중구청장이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협의회는 전국 227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구성된 법정협의회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에 선출된 김 청장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의 공동과제를 공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린 22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경력금으로 일시금 1,100만 원의 20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됩니다. 울주군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K-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가을 따라 울주 한 바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울주군에 위치한 가을 명소 12곳 가운데 8곳 이상을 방문하면 추첨을 통해 70명에게 울주 특산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체로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56%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3: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15: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6: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화제는
1: 라디오.
2: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 요즘 영크크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가 알고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소위 말하는 늘 크크들이 쓰던 신조어라는 사실, 이게 밝혀졌습니다.
1: 우리 따라하네. 예.
2: 그 단어가 뭐냐면 네. 바로 야르.
1: 아, 야르. 오늘 점심 메뉴 야르. 오늘 야시 야르. 야르는 아싸, 나이스처럼 기쁨이나 흥분을 드러내는 감탄사인데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늘 크크들이 먼저 썼지 않습니까? 오 야르 뭐 이런 식으로요.
2: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 크크들이었죠.
1: 네, 패션이 돌고 도는 것처럼 신조어도 돌아왔네요.
2: 근데 이게 2006년에 오픈 사전에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좋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픈 사전에 등재가 돼 있다 그럽니다.
1: 게다가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난 가족에서 배우 봉태규 씨가 애드립으로 야르라는 말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2008년 무한도전과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도 야르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2: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연극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야르에다가 하다를 붙인대요. 그래서 이 음식 야르하다, 분위기 야르함 이렇게 쓴다 그러네요.
1: 좋다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야르도 진화하고 있네요. 이제부터 늘크크들이 야르라고 해도 신조어를 억지로 따라한다고 생각 말아요. 우리가 먼저 썼단 말이야. 야르!
2: 쑥스럽죠?
1: 부끄럽네요. 예.
2: 자, 저희가 하는 말은 최고라는 말이 정말 절대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낫죠. 야르보다는
2: 그렇습니다.
1: 최고입니다.
2: 이창용이 부릅니다.
1: 당신이 최고야.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8: 네, 확기는 라디오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9: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확기라 하실 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 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좋아하시는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 오늘따라 50원, 100원이 굉장히 기쁘게 들리네요.
8: 미소님이요. 예. 오늘 겨터파크 마지막 개장이겠죠.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진대요. 라고.
9: 겨터파크가 뭔지.
8: 아직도 겨땀이 많이.
9: 아, 그 얘기예요? 나는 새로 나온 워터파크 이름이 겨터파크인 거 같아요.
8: 아, 워터파크는 괜찮은데 겨터파크는 힘듭니다.
9: 아, 예.
8: 아직도 겨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9: 네. 자, 시 쓰기 야르한 계절.
8: 네, 좋죠.
9: 아, 9월에는 확기라 주제 시 공모전에 도전하시면 되겠는데.
8: 아, 벌써 이번 주가 마감입니다.
9: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8: 네. 그래서 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 가을, 나이가 든다는 건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마음에 드는 주제 한 줄 쫙 보내주시면. 아, 진짜 또 많이 응모하셨거든요.
9: 많이 응모하셨죠.
8: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그 중에서 첫사랑의 그 저주에 저주가 담긴 글도 있나요?
8: 있죠, 있죠. 늘 얘기하잖아요. 못 살면 머리 아프고 잘 살면 배 아프고.
9: 있을까?
8: 예, 그 얘기도 있을까? 많이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
9: 샵 2848번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8: 네.
9: 첫사랑, 가을, 나이가 든다는 거. 이게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 10월에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강원석 시인이 직접 오셔서 첨삭도 해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확기라 주최 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9: 자,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울산 제2아트홀에서 열리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여기 확기라 청취자 10팀을 초대하겠습니다.
8: 공연 중간에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게임과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유치원생 예비 초등 초등 저학년 아이들처럼 새로운 환경과 새 학년에 적응할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9: 엄마 아빠 함께 봐도 재밌다고 하는데.
8: 네.
9: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반 그리고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이렇게 네 번의 공연 중에서 원하는 날짜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8: 네, 1인 2매씩 총 10팀에게 20장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공연 신청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9: 자, 잠시 후에는요. 이남미 씨와 저희의 공연이 있습니다.
8: 어, 와우.
9: 성대를 갈아넣는 공연.
8: 네네.
9: 베리굿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10: MBC 라디오.
11: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1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15: 건축물품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의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를 댄스 록놀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 게스트까지 배와리가 왔습니다.
1: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지게 볼게요. 배와리의 콘서트에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0: 박계라의 수많은 코너 중에 네. 저희 진행자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유일한 코너.
1: 그리고 가장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많이 하는 무려 저희가 5분 이상을 투자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0: 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노래가 세 가지 노래로 통일될 수 있다는
1: 그러니까요.
0: 거. 다 부를 수 있다는 거.
1: 의외로 음들이 굉장히
0: 단순하다.
1: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가사를 열심히 들어보시면 이 노래 제목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제목을 맞춰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지켜진다면
1: 여기까지입니다.
2: 근데 왜 연습 때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저희가 사실은 떠나요 둘이서 이걸로 연습했는데 제가 시작해서는 오솔레미오를 불렀습니다.
2: 무지하게 당황했네.
1: 아 근데 역시 또 바로 하시네요.
2: 무지하게 당황했네.
1: 아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되네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보다 다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예요.
2: 아니 빠바바밤 하고 나서 노래를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딴 노래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 이거 왜 이래? 도대체.
1: 죄송합니다. 고장 났어요. 자, 정답 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맞춰 주시는 동안 5750번 님의 신청곡 나갑니다.
2: 서희라입니다.
1: 사랑할래요.

0: 네, 서일화님의 사랑할래요 들었습니다.
1: 네, 이 코너를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가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했었는데 완벽 적응하신 것 같아요.
0: 저는 이 코너만 지나면 한 주가 다 간 것 같습니다.
1: 이 코너 제일 잘하십니다. 7927번님과 우리 미소님도 센스가 있으십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0: 이남희 씨가 이건열 씨랑 이 코너를 할 때는 연습 같은 거 안 하셨죠?
1: 아니요.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이건열 아나운서가 예. 혼자서 자꾸
0: 혼자 해요?
1: 솔로로 연습을
0: 뭐야 뭐야.
1: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이제 혼자 이게 독주를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죠. 아, 예.
0: 저는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1: 아 노래를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0: 매번 그 이남희 씨한테 조르죠.
1: 아 하지만
0: 연습하자고.
1: 제가 틀립니다. 제가 딴 노래 부르고 앉았습니다. 자, 샵 2848번으로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첫 번째 정답은요.
0: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1: 네, 5646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0: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엔 봄이 한창이라오.
1: 자가자가 장장.
2: 자, 이 노래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니까 야. 이 노래가 그냥 이 노래 같아요.
0: 이게 빛날광 발길광이라는 가사가 있는지
2: 작가님이 만들었네요.
0: 처음 알았어요.
2: 예. 예. 자,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 이 날씨라면 여기 가고 싶네요.
0: 오늘은 제주도 특집이네요.
2: 그러게 말이에요. 가고 싶어서 태연님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0: 제주도 푸른바
2: 갑니다.

0: 네. 네. 태연의 제주도 푸른밤.
1: 아니 왜 제주도 얘기를 해요? 가고 싶어 죽겠네라고 보내신 분이 많습니다. 네, 너무 좋다고.
0: 이남미 씨는 제주도에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1: 아, 저 마지막에 갔을 때 태풍에 갇혀가지고 이륙하는데 가로로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못 오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0: 예.
1: 예.
0: 그 와중에 가족들은 잠을 잤답니다.
1: 양쪽의 남자들이 이륙 전에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저는 다시 못 돌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0: 예,
1: 예, 무서워 죽겠네요.
0: 자,
1: 예.
0: 두 번째 노래,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혜은이의 감수광이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6125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딴 데 가봐야지. 딴 데.
1: 제가 그때가 지난해 2월이었는데 예. 울산 부산으로 못 떨어지고
0: 아하, 맞다.
1: 김포로 떨어졌습니다.
0: 그래서 김포에서 다시
1: 기차 타고 다시 왔습니다.
0: 아하.
1: 머나먼 여정.
0: 예.
1: 제주도 잘 지내.
0: 한반도를 거의
1: 관통했습니다. 혼자
0: 순환을 하고 오셨네.
1: 어우, 무서워. 자 이번에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행기로 안 가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나는 귀찮은 나를 데리고 가네.
1: 여기까지입니다. 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온천이 어딜까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맞추실 수 있습니다.
2: 아, 요게 온천으로 바뀌었군요.
1: 그렇습니다. 아.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 원래 가사가 온천인 줄 알았어요.
1: 저 온천. 자, 혜연이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2: 감수광.

0: 네, 감수강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 너무 곱다라고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1: 혜은이 씨가 가장 인기 있을 때가 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아. 저는 세상에서 혜은이 씨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0: 아, 너무 곱잖아요 진짜. 네, 목소리도 곱고.
1: 그 당시 정말 이뻤거든요.
0: 요정 같은.
1: 네, 목소리도 아. 너무 요정 같았고.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답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있었... 부산항에도 아, 보내주신 돌아와요, 분이 아까 부산항에. 있었고요.
1: 예. 저희가 부른 노래는 비목이었는데.
0: 맞습니다. 마지막 곡은 비목을 불렀지요.
1: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보내주신 3555번님께 선물 갑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정답은 바로 김현철의 노래였죠.
1: 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
0: 아, 근데 가을에 춘천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지금은 ITX로 바뀌어가지고.
0: 맞네요.
1: 근데 예전에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면 그 한강변을 끼고 이렇게 기차가 갔어요.
0: 아.
1: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0: 네.
1: 1시간 반 정도를 갔는데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최고였죠.
0: 이야, 저도 춘천에 지인들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아, 닭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데.
1: 아, 닭갈비.
0: 근데 거기 먹 거기서 먹는 닭갈비 맛이 진짜 달라요. 그죠?
1: 거기는 진짜 닭갈비가
0: 맛있겠다.
1: 아, 닭을 어디서
0: 그러게 말이야. 뭔가 굽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아, 닭갈비 생각하면서 그럼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여러분.
2: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3: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블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0: 전복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확기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1: 네, 확개는 라디오 오늘 제주도도 가보고 춘천까지도 저희가 노래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기차 타고 송정 해안길을 걷고 왔는데요.
2: 네.
1: 그 건아들의
2: 예, 예.
1: 정나기님이 닭갈비 식당을 하고 계신데요.
2: 아 진짜? 오.
1: 가서 드셨다고. 아 요거 TMI 좋으네요. 아 그러시구나 가수님이. 맛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거기서 또 가게를 하고 계시는군요. 또 다른 춘천의 기억을 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2: 아 춘천에서 잔나비 공연이 있었나 봐요.
1: 네.
2: 잔나비 공연을 봤는데 그날의 날씨, 공기 모든 게 좋았습니다.
1: 와 하셨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2: 일단 마지막 곡은 이제 춘천을 갔다가
1: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2: 공연 잔나비 공연은 이제 2부에서 첫 곡으로 한번 띄워드릴까
1: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잔나비 말고 또 멋진 공연을 또 3부에 좋습니다. 준비했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가수님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저희 3부에 돌아옵니다.
2: 자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갑니다.
1: 어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두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를 자제해온 기존의 선례와 비교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서 군 복무

0: 업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로우키로 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담화의 주요 내용은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기는 등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군부였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냈다는 게 로키의 증거라면서 다만 세부적 내용은 언급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연 4.66%로 집계됐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부터 계속 늘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고 상승폭도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시장금리가 상승해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도 상승폭은 은행들의 대출 전략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가량 낮아지겠다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여러 알바를 거쳐 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문득 권하셨죠. 너 버스기사 해보지 않을래? 상상도 안 했던 일이라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레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성 기사, 청년 버스 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별과 나이가 직업 선택의 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저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손님은 없고 아유 이놈의 파리만 꼬이는 거야. 아이 저리 안 가.
1: 아메메메메. 아이 모기도 아니고 누가 파리를 손으로 잡노? 아이고 매주마. 오늘도 공 치다 버튼 문 닫고 들어가라 들어.
0: 아유, 안 그래도 오늘 일찍 문 닫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유, 모처럼 일찍 마치는 김에 쇼핑이라도 해야지 안 되겠어.
1: 어머 웬일이고. 우리 배준마가 쇼핑을 다 간다 하고 백화점 갈 낀겨.
0: 아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에요. 시장에 고등어랑 전어랑 싱싱한 거 있으니까 아유, 도매를 좀 때우게요.
1: 그거는 쇼핑이 아니고 물건 때러 가는 게 아닌겨.
0: 아유, 말이라도 쇼핑이라고 해야지.

0: 기분이 좀 나잖아요.
1: 아유 배준마, 그러면은 시장 가는 김에 야시장 들러가 맛있는 거나 실컷 모입시다.
0: 어머머머, 오늘 야시장 열리는 데가 있어요?
1: 남구에 번개시장 있잖아.
0: 아, 거기 알죠? 야암동에 있잖아요. 야암동.
1: 맞아요. 거기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수요 야시장을 연다 카드마다 바비큐, 족발, 생선구이, 부추전 등등등등 맛있는 것도 많고.
0: 어, 맛있겠다.
1: 고객 이벤트도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이시다.
0: 어, 야시장 오랜만인데. 어, 너무 좋겠다.
1: 그리고 수암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한마음 또박이 축제한다 하는데 1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3천원 할인도 해주고 먹거리 나눔도 하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하니까네. 이번 주 금요일에 수암시장 가서 한번 장보이소. 예?
0: 어머머, 근데 어떻게 야음 야시장 있는 게 다 어떻게 다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 나는 기본으로는 늘 가니까 밤에 안 잔다잉요.
0: 나도 신정시장 자주 가는데 거기서 또 뭐 한대요?
1: 당연하지, 신정시장도 하지. 신정시장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야밤 득템시장을 여는데 그래가 야간에 가면은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다 안 하는겨.
0: 시장이란 시장은 다 꿰고 있네요.
1: 기본이지.
0: 우리 집에서는 왜 물건 안 사는 거예요?
1: 시장이 아니고 슈퍼잖아. 안 그래? 다들 대형마트도 좋고 로켓으로 발사하는 뭐 배송도 좋다 하지만은 전통시장 가면 사랑 구경도 하고 할인도 많이 해주고 덤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나가가지고 많이 좀 들다 보이소. 알았지? 퀴즈 한 개 주이소.
0: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야시장 열리는 번개시장은 남구 야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음동의 야자는 밤야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틀리다면 과연 무슨 야자일까요?
1: 이야, 야음동의 야자가 밤야자가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셔서 선물 드리기에.
0: 오늘 문제 야하네요.
1: 야, 잔나비입니다.
0: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네. 함께 들었습니다. 문제 드렸잖아요. 야음동의 야자가 밤야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0: X였습니다. X.
1: 그럼 정확하게 뭡니까?
0: 야음, 그러니까 야자라고 야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마을 뒷산에서
1: 아~
0: 소리가 난다. 그래서 야음이랍니다.
1: 그렇군요. 들 야자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0: 처음에 울산 와서
1: 예.
0: 야음동을 듣고 동네 이름이 야음이라고?
1: 오늘 야르 야음 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울산에 참 그 희한한 동네 이름
1: 그러게
0: 많잖아요.
1: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정답 주신 3537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님이 아이고 국장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니, 처음 그랬다고요. 30년 전에 그랬다고요. 30년 전에.
1: 아,
0: 지금이야 뭐.
1: 자, 잠시 후에는 야르 할 만한 가수 모시고 저희가 즐거운 라이브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 자, 오늘 화끈하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8: 네, 노래 잘하는 가수 천가연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 보컬 천가연입니다.
8: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가수 천가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야, 사이다 보컬 우리 천가연 씨가 오늘 처음으로 화끈한 라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10: 네.
7: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주실까요?
9: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타고 온 천가연입니다.
8: 아, 그리고 9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9: 맞네요.
8: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9: 맞아요.
8: 것 같아가지고.
9: 그래서 선곡을 아주 가을에 맞게
8: 마지막입니다. 뭐 가연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런 가수다 한마디로 좀 나를 표현해 주신다면.
9: 제가 수식어가 사이다잖아요.
8: 아, 그쵸.
9: 그게 이제 조금 뭔가 시원시원한 이제 가창력을 조금 선보일 때가 종종 있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로 좀 보드랍은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8: 아,
9: 네.
7: 아니, 근데 사이다라는 수식어는 네. 본인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팬들이 붙여주신 거예요?
9: 아, 그 미스트롯에서 예. 네, 방송에 나왔을 때 제 첫 무대를 보고 샴페인 보이스 사이다 보컬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8: 그 정도로 시원하다는 거잖아요.
9: 그렇죠.
8: 네. 원래 또 고음이 아주 쭉쭉 뻗는
9: 고음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8: 아, 첫 곡은 그러면 어떤 곡으로 좀 저희를 시원하게 해주시겠습니까?
9: 첫 곡은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7: 신나는 곡.
9: 네, 저의 노래 1등이에요.
8: 아, 요건 어떤 내가 본인, 앞으로 1등을 본인 자랑입니까? 하겠다.
9: 아니에요. 세레나데요. 세레나데. 사랑의 노래를 표현한.
8: 네. 네. 그렇군요.
9: 여러분이 1등이다.
7: 여러분이 1등이다.
9: 네, 아~ 여러분이 1등이다. 네.
8: 좋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1등인지 우리 천가연 씨의 목소리 라이브로 1등이에요. 청해 듣겠습니다.
7: 자, 음악 주세요.
8: 우후!

0: 야.
1: 정말 시원합니다.
2: 괜히 사이다 보컬이 아니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뭐 첫 곡부터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뽑아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데 노래 제목대로 된다는데
1: 아 그러니까요.
2: 아 1등입니다 1등. 아 1등입니다.
1: 우리 가연님은 뭐 노래도 원래 1등이시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 좀 1등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3: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은 네. 많이 내려놨어요.
1: 왜?
2: 내려놓으셨어요.
3: 인생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 삶이 고달프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이 정도 노래 실력이면 욕심을 부릴만 합니다, 사실.
3: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2: 이렇게 노래 네. 잘하면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굉장히 높은데 너무 혼자 편안하게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3: 아.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예. 진짜 좀 노래를 더 잘하고 싶긴 하거든요.
2: 여기서 더요?
3: 트로트가 어려워요.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잖아요.
1: 아 원래는
2: 원래 뭐 했어요?
3: 아,
2: 뭐
3: 하셨어요? 예전에는 발라드 R&B 보컬이었어요.
1: 진짜 멋지게 부르시
2: 발라드도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1: 진짜 멋지게 부르시거든요.
3: 그랬었는데 저희 엄마 소원이 내 죽기 전에 우리 딸내미 트로트 가수 한번 되는 게 내 꿈이다.
1: 엄마 소원 때문에 넘어왔어.
3: 맞아요. 그때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어.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0: 아 진짜 엄마 손 들어주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고 그때가 때가 있나 봐요. 그때 트로트가 좋더라고요. 아 그때 딱 이거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노래를 처음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아가씨 때는 트로트는 쳐다도 안 봤어. 그때는 오로지 발라드에
1: 발라드.
0: 목숨을 걸었다가 30대 넘어가고 이제 40다 돼가니까 진짜 트로트가 와닿는 딱 시기가 돼서
2: 지금
0: 가사가.
2: 저희 작가님 흥분하셨거든요.
0: 왜요?
2: 노래방 기계 우리 되니까 제발 발라드를 한곡
1: 저거
2: 해달라.
1: 안 켜놨어요, 지금.
2: 지금 아니 지금
1: 거기만 키면 뭐해?
2: 밖에서
1: 어떻게
2: 지금 기계
1: 해야지?
2: 키고 난리 났어요, 가연님.
0: 아, 그래요?
2: 네. 원래 또 발라드 하실 때 잘하셨던 곡도 중간에 생각나시면
0: 네.
2: 한곡 해주시면 또 오늘 9월에 멋진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1: 켜보실래요?
0: 해보겠습니다.
2: 예, 이거.
0: 갑자기?
2: 아, 진짜 생각이네. 이거는 오늘 준비하신 곡도
1: 기억나시는
2: 많으니까.
1: 노래
2: 네. 있으시면 있어요? 중간에 해주시면 돼요.
1: 아,
2: 예.
0: 뭐 많이들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2: 네.
1: 이거는 발라드? 진짜 저희가 대본에 없던 얘기입니다.
0: 진짜 맞아요.
2: 근데 뭐 발라드 하실 때 사실 이 노래 많이 불렀다.
0: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불렀죠. 체념, 빅마마의 체념 너무 많이 불렀어.
1: 아까 체념
2: 진짜 고음 너무 잘하시거든요.
0: 근데 지금 잘하려나?
1: 빅마마의 체념이랍니다. 빅마마의.
0: 1절만 예. 해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1절만 하시고 오늘 준비하신 노래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원래 청가연님이 발라드 할 때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1: 저기 있잖아,
2: 들어보세요.
1: 빅마마.
2: 예. 네. 그 빅마마 버전이 좋겠죠?
0: 네.
2: 야 진짜 우리 작가 지독하네. 바로 노래방을 키네. 네.
1: 저 사람이 아주 독해요.
2: 예. 그러면 체념 여러분 박수로
0: 네.
2: 한번
0: 어머나 세상에
2: 가연님의
0: 갑자기,
2: 목소리로
0: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2: 한번 또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1: 자 금방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 아이고야. 이게 바로 원래 청가연 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이님이 앉은 채로 고음 폭발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2: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가 가수분들한테
3: 진짜 갑자기 시켰어요.
2: 이렇게 갑자기 시키는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1: 근데 뭐랄까 음색을 바로바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약간 그게 이게 되신다는 게 신기해요.
3: 그러게요 또. 근데 이제는 색깔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1: 오랜만에 부르셨죠?
3: 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2: 근데 둘 다 잘 어울리네요.
1: 맞네요.
2: 아, 트로트도 잘 하시는데 이 발라드도
1: 야, 우리
2: 너무...
1: 애청자님이 예. 거미 씨 노래
2: 그러니까
3: 저도 오늘 그냥 다 열러 가나요?
1: 지독하네.
2: 아니 근데 저도 음색이 창법이나 이런 게 거미 씨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3: 아,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 트로트를 하면서 음색이 조금 많이 변했거든요.
2: 변해서.
3: 예전에는 박정현 씨
1: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3: 박정현 씨 히든싱어에 또 나왔어가지고 그때는 그

0: 아니었나요?
1: 아 소름!
0: 어 소름!
2: 갑자기 불렀어 또 막.
0: 아,
2: 아니 진짜 너 또 원하시는 것 같아.
0: 거미 씨한테 미안하지만 거미 씨 둘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훨씬 잘 부르시는 것 같아.
2: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네.
0: 아 박정현 씨필도 있어요라고 아, 하시면서 있어요. 지금 다들 너무
2: 끼워야 되나요, 그럼
0: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야 근데 네. 사실은 발라드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엄마의 소원이었다고 하지만 전향하기 쉽지 않았어요.
3: 교년에 그러니까.
2: 네. 그때는 진짜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엄마가 네.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도 모르겠고 막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은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계신 분은 소원도 못 들어주겠냐 내가 딸인데 하고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도전은 해보자 해서
3: 근데 좀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0: 완전 새로운 장르잖아요 사실은.
2: 제가 그 아예 그냥 노래를 한 5년 정도 육아를 하느라고 안 하고 있었을 아, 때였는데 쉬다가. 그때 한참 미스트롯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3: 나가보라고
2: 네, 자꾸만 엉덩이를
0: 차삭차삭거리는데
3: 네, 딸이 노래 잘하는 건 아는데 저러고 아.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0: 지금 아이
3: 나가봐라
0: 아이님이 내가 좀 아파야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갈란가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시네.
2: 아유, 그럼 안 되죠.
0: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네.
2: 그러니까요. 못 산다 참말로.
0: 다혜씨 너무 부러운 거야.
2: 아유 참말로.
0: 야 근데 이제 엄마가 재능을 아시니까
2: 엄마니가 너무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어. 네. 그래서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3: 음색을 이렇게 바꾸는 게 트로트로 네. 바꾸는 게 네네네네.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2: 바꾼 게 아니라 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트로트는 조금 약간 발라드는 약간 좀 뭐랄까 가볍게 소리를 낸다고 친다면 트로트는 조금 눌러서 묵직하게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소리를
3: 저희야
2: 내게
3: 모르죠.
2: 됐어요.
3: 네. 저희는 저희는 모르는데
2: 전혀 모르겠다는 예. 표정이신데.
0: 아 근데 가연님은 네. 사실은 그 많은 발라드를 네. 불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를 오래 하신 분들을 제치고 또 높은 성적을 또 맞아요. 이뤄냈잖아요 경연에서.
3: 워낙 노래 네. 노래 실력이 있으니까.
2: 야. 이게 베이스가 조금 대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했던 게 네.
0: 포기 안 하신 게 또 너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노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 5년간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네.
3: 그때는 이제 평소에 그냥 연습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2: 진짜 안 불렀던 거예요.
3: 아, 진짜? 네, 근데 진짜 그러면 네. 그렇게 5년 동안 노래조차도 안 하면 이 나중에 발성이 잘 안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0: 그리고 그래서 육아하면서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3: 그러니까.
2: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트로트 바닥에 발도 못 내민다. 그냥 연습을 조금 해봐라 해서 그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거든요. 네. 산청에 계신데 그 시골에 그 뭐지? 작은 이런 걸로 만든 방이 하나 있어요. 짐 놔두는 곳.
0: 컨테이너 같은
2: 컨테이너. 네, 그게 거기서 제가 6개월을 혼자서 연말을 했어요.
0: 우리 컨테이너 같아요?
3: 스튜디오가 컨테이너 같아요?
0: 많이 작죠? 많이 작죠? 네. 크기가 비슷해가지고.
3: 그러고 보니까
0: 제일 작아. 전국에 제일 작아.
3: 그러고 보니까 컨테이너가 크다.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말 실수했나?
0: 아니야. 혼자서 거기서 연습했다고요?
2: 근데 그게 너무 나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딱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딱 거기서 노래 연습하고 6개월 거의 딱 6개월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 참 1, 2개월 때는 아빠가 멀었다. 다시 빠꾸.
3: 근데 아버님이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가 봐요.
2: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3: 좋아하셔서
0: 네.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2: 그리고 어머니가 듣는 기가 너무 좋으시고 또 가수가 꿈이셨대요.
0: 이거 식구가 이러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2: 많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음악 평론가가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
3: 엄마 아빠가
2: 엄마 아빠 제일 무서워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0: 그 말이 맞죠.
2: 정말 정확하죠. 아빠가 6개월쯤 하니까 하산해라 이러더라고.
0: 그때 산청에서 나올 수 있었군요.
2: 네.
0: 아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네네네. 우리 하산한 다현님의 노래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4: MBC 라디오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0: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2: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4: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네, 환갤의 반가운 손님 네. 가수 천가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우리 1767번님이 5년을 목을 안 쓰셨다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부모님께 물려받으신 천부적인 보컬입니다.
0: 부모님께 물려받으신 거 맞죠?
2: 네, 맞습니다.
1: 아,
2: 네.
1: 대단합니다. 맞아요. 다음 경연 때는 꼭 1등했으면 좋겠다고 문자 맞아요, 주신 분도 맞아요. 많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경남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고향이 이쪽이에요?
2: 태어난 건 부산,
0: 부산. 네.
2: 제일 오래 산 건 진주,
0: 진주.
2: 최근까지는 산청에 살다가 지금은 김해 살고 있습니다.
1: 이야, 이거 뭐 경남의 딸 맞네요.
2: 네, 학교는 창원에서 나오고요.
0: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요.
2: 엄청 많이 쓰는데요.
0: 아, 네? 네.
1: 지금 하시네요. 많이 쓰는데요.
0: 그래, 많이 쓰는데요.
1: 아, 근데 그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 충북이라는 말도 뜬다고.
2: 아, 그거는 잘못된 정보. 네,
1: 여러분 충북의 딸 아닙니다.
0: 충북, 충북에서 영입하고 싶어서.
1: 우리 경남의 딸이니까 많이 아껴주셔야 돼요.
2: 네.
1: 아, 뭐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연님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노래 듣고 네.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0: 자, 이번에는 무슨 노래 들을까요?
2: 저 이번에는 여백이라는 노래인데요.
0: 여백.
2: 주현미 씨의 노래인데 이게 되게 가을하고 잘 어울려요.
1: 가을을 맞아서 준비하셨구나.
2: 살랑살랑. 네.
0: 그래서 준비를 하셨네요.
1: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청가연의 여백 함께 들으시죠.
0: 자, 음악.

0: 다른 분 같아요.
1: 아, 느낌이 다르죠?
0: 네, 목소리가 정말 다릅니다.
2: 이 노래를 아. 바깥에서 네네네. 산이나 예. 바다나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여기 컨테이너 같아가지고.
0: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마지막에 우리 동굴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다고, 윤수맘님이. 아. 네. 아, 너무 멋지게 부르십니다.
2: 저음은 또 저음대로 멋지고, 고음, 이 노래, 여백은 고음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아, 또 고음은 또 정말 아름답고 네. 그러시네요.
0: 아, 가을 내려갑니다. 가을과 네. 너무 어울려요. 현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새 한 마리가 있네요. 피터팬님도 지금은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직접 선곡하시면서 많이 불러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요즘은 그럼 컨테이너 없는데 어디서 연습하세요?
3: 요즘 그 연습 좀 많이 못했어요.
0: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3: 그래서 제가 지금
2: 연습할 게 없으면 여기 오세요.
3: 멀어요. 멀다. 옆집이면 옆에 있으면 바로 오겠는데. 예. 네.
0: 그럼 어디서 연습을
3: 지금
0: 하시려고?
3: 지금 연실을 만들려고요.
2: 아, 만들려고.
3: 그 방음 이렇게 부스로 해가지고. 아. 이 정도 사이즈 딱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아,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시니까 보컬 트레이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3: 저는 트레이너 하면 안 돼요.
2: 왜요?
3: 제가 해봤어요.
2: 오. 아, 해보셨어요?
3: 학생들을 좀 가르쳐봤는데.
2: 너무 잡는구나.
3: 예, 성격이 성격이 어떻냐면 네.
0: 소리를 낼 때까지?
3: 될 때까지도 그렇고 예. 등짝 스매싱은 그냥 기본이고 안 되면 소리를 그러니까 연습 해오지 않았잖아요. 예. 소심해져요.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소리 좀 더 내봐라. 더 내봐라고. 그러면 등 그밖에 안 나니까 소리가 안 나. 등을 탁 들면 아 이러거든요.
2: 그렇지, 그렇지,
3: 그렇게 내라고. 그렇게 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0: 힘들었군요.
3: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0: 근데 이제 부르셔야지 또 누구를 또 가르치시는
2: 아니, 근데
0: 것보다는
2: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야구도 네. 야구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네. 감독을 하면 네.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거든.
0: 이거 왜 안 되냐?
2: 그러니까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2: 성가연 씨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3: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2: 이해를 못하는 거지.
0: 아니 이제 또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가연님은 이제 올 가을에 뭘 좀 하고 싶으신지. 내일부터 또 10월 아닙니까?
3: 맞아요. 10월부터 너무 감사하게도 행사가 많습니다. 아,
0: 저기 경남 일대입니까 아니면 저 더 멀리 가십니까?
3: 경남 일대입니다.
0: 아, 딱 좋네요. 집에서도 가깝고.
3: 네,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어요.
0: 어디 쪽이에요?
3: 5일은 경남 산청. 16일은 충북.
2: 충북.
3: 그 새우젓 그 광천 김축제.
0: 와.
3: 네, 그거고. 그리고 17일은 충북 보은에서
0: 좋다.
3: 네, 하고 바로 거제로 김해로 진해로 내려옵니다.
0: 그럼 10월 달에 거의 집에 없네요, 이번에.
3: 집에 없죠.
2: 어때요? 아, 근데 또
3: 이게 몰아서 있어요.
0: 아니지, 좀 이게 또 쏠쏠하지 않아?
2: 쏠쏠해서?
0: 10월에 또 11월에 여행 가야죠, 식구들이랑.
3: 네, 몰아서 있어요. 항상 이게 스케줄이 다르락 붙어 있고 또 일주일은 또 쉬고.
2: 좋네,
3: 충분히
2: 좋네.
3: 예, 충전할 시간이 돼서.
0: 아, 그래도 네. 너무 설레시죠?
3: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죠. 야. 여러분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0: 네. 네.
2: 10월 달에 바빠야 돼요.
0: 축제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2: 아니 근데 뭐 유튜브로 말리동곡에 듣고 싶은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0: 이 노래가 가연 씨 노래잖아요.
3: 다음 곡으로 준비했던 곡인데.
0: 자랑 좀 해주세요. 이 노래 어떤 곡인지.
3: 이 노래는 딱 들으면 그냥 가을 냄새가 슉 나는 곡입니다.
0: 아, 말리동곡이다.
3: 네.
0: 기가
3: 막힌 곡입니다. 예.
0: 자, 우리 가연님의 말리동곡에 그럼 라이브로 함께 또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좋죠.
1: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발라드를 하셔서 그런지 네네네. 이 감정 표현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서.
0: 아, 맞네.
1: 이게 그냥 제가 그 노래 잘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네.
1: 근데 청가연 씨는 감정 표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부르실 때마다 그 곡에 다르게 빠져들게 부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발라드가 다 슬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노래들이.
1: 연습을 하세요? 그런 것도 연습을 연습이 가능한가?
2: 아 그러게요. 연습을 하지는 않은데 네. 이게 뭔가 이 연륜인가요?
0: 저는 그냥 오늘 말리던 곡에는 들으면서 네. 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2: 이 곡 진짜 괜찮죠. 네, 제
0: 너무 잘 어울리고,
2: 오, 맞아요.
0: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여러분 많이 좀 검색을 해주십시오.
1: 네. 근데 느낌이 막 와닿아서 네. 가사의 네. 내용이 막 그 목소리에 실려서 나오는
0: 진짜 가을에 딱인 것 같아.
2: 그래서
1: 아니, 발라드를 하셔서 그런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우리 정현주님이 네. 와 가연 씨 목소리로 하루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게 부러우신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한번 나도 불러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2: 감사해요.
0: 음색도 좋고 실력도 좋고 앞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가수가 되십시오.
2: 아인님 감사합니다.
0: 지금 뭐 찐 애청자님들이 네.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축제 가셔가지고 네. 그 사람 좀 불러보소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주셔야죠. 자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1: 전가연
0: 2번
1: 천만원
0: 자 1,000만 원 받는 그날까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천가연이냐 천만원이냐 정답 남겨주시면 여러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근데 말리던 곡에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요 노래가 처음에 딱 들었는데 1등이에요도 그렇고 이 곡 듣고 처음엔 사실 1등이에요는 제가 하고 싶다고 했고
0: 아 댄스처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으니까
1: 신나게 부르고 싶은데 되게 좋다 왜냐면 저는 항상 좀 슬프거나 되게 고음이거나 이렇게 극적인 감 이런 게 있는 곡들을 많이들 불렀어가지고 1등이에요는 제가 재밌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았고요 말리던 곡에는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 곡이 막 고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제가 부를 수 있는 그 고음역대는 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노래가 너무 분위기가 있는 거죠.
0: 너무 잘 어울려요.
1: 사람들이 저의 고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저음도 좋더라 하는 걸 알아봐 주시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어요.
0: 저는 가연 씨가 부르니까 네. 고음 같았어요.
1: 아 그래요?
0: 부르는데 아니 근데 되게 고음처럼 느껴졌어요.
2: 이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 맛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1: 맞아. 맞아.
2: 무슨 사연이 있는 노래인가? 아~ 그런 생각도 했고 저 혼자 무슨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1: 예. 감사하네요.
0: 아, 들을 귀가 엄청 열려 있으시거든요.
1: 아, 불러도 주세요.
2: 귀만 커요? 제가 귀만.
0: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끝이야? 라고 지금 슬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 그러니까.
0: 아 네. 진짜 가을 여자라고. 네. 많이들 어떠세요? 진짜 가연님은 가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1: 봄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까?
1: 덥고 추운 게 너무 싫어요.
2: 아. 아니 근데 아까 1등이에요 부를 때는 네. 그 하니하니 할 때는 굉장히 네. 귀엽고 깜찍한 목소리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보면 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래서 봄 여름에는 주구장창 1등이에요 부르고 다니고요. 네. 가을쯤 저기 들고 찬바람이 살랑살랑 분다 하면 그때는 이제 말리던 고개로 넘어갑니다.
0: 네. 야 역시 우리 가연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2: 정답을 1,000만 원으로 보내주신 분이 네. 계세요.
0: 이렇게 받으시라고 네. 또 이렇게 또 귀엽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가연님과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쉬튼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좋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 청가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가연 씨 쭉쭉 네. 인기 올라가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아주 애청자분들이 덕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 노래 제목처럼 될 거예요.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0: 저희 애청자들이 진짜 냉정하신 게 노래가 반응이 없으면 말을 안 하시거든요.
3: 어떤 느낌인지 알 것
0: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마스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늘 뭐 덕담이 명절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3: 힘을 많이 얻어가네요.
0: 천지 삐까리 가수 중에 전부 다 트로트 한다는데 가수 중에 가수 청가연 27년에도 승승장구하시고 대박나세요. 내년 덕담까지 미리 왔습니다.
3: 근데 감사합니다.
2: 그거는 왜 사투리를 내신 거예요?
0: 천지 삐까리는 사투리잖아요.
3: 천지 삐까리. 예.
2: 알겠습니다.
0: 자, 가수 청가연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7454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3: 1000만원 하신 분이 계세요?
0: 제법 있어요.
3: 잘못 눌렀다.
0: 아, 가연님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3: 네,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좋은 덕담까지 듣고 가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천가연 1등이에요. 말리동곡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2: 예, 좋습니다.
0: 마지막 곡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3: 그러면은 이 노래 아닙니까?
2: 뭐요?
3: 갈색 추억.
0: 우리 국보급 목소리 청가연님의 갈색 추억 라이브로 청해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자, 청가연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무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성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회 봉쇄와 정치 지도자 체포의 사활을 건 것도

0: 내란의 성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최고 30mm, 그 밖의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클래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나미입니다.
0: 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이 선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0: 안세영.
1: 아, 네.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딴 선수잖아요. 네. 요즘 표현으로 그야말로 미쳤다 싶은 경기를 했죠.
0: 네.
1: 아, 너무 잘하시던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네. 안세영 선수의 가족 또 친하게 지내는 동료 코치님 등등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다 받고 있대요. 근데요, 그중에서도 네. 안세영 선수의 트레이너께서 네. 파리올림픽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네요.
1: 어떤 얘기요?
0: 안세영 선수가 운동하는 게 기대되고 경기에서는 연습했던 것을 보여줄 생각에 설레고
1: 네.
0: 다 끝나고 나서는 세레머니를 할 생각에 설렜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만의 낭만을 하루하루 채워갔으면 한다.
1: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얼핏 그 파리올림픽 때 네. 어떤 인터뷰에서 그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내보겠다.
0: 맞아요, 맞아요.
1: 남희 씨,
0: 우리가 왜 보통 네. 낭만이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뭐 배부른 소리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은 이 하루 중에 어떤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낭만적인 하루 아니겠어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선배님은 네. 오늘 방송하러 오시기 전까지 뭐 기대나 설렘, 뭐 네. 그런 게 잠깐 있었나요?
0: 그러면 미녀 개그우먼 오나미 씨랑 방송한다는 생각으로.
1: 아, 그래서 설레요.
0: 예. 네, 네. 아유, 그럼요. 네. 예.
2: 해지마!
1: 해지마! 네. 아, 너무 웃기다.
0: 남희 씨는 어때요? 요즘 설레는 일들 많이 있습니까?
1: 아, 저는 이제 네. 제가 안 하던 거를 이제 스페셜 DJ를 이제 이번에 하게 됐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는 시간이 걱정도 되면서 좀 설레이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안 하던 일을 도전하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맞습니다. 두근두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준비했습니다.
1: 네, 써니 일의 두근두근 듣고 올게요.

0: 네, 써니의 두근두근 수요일 첫 곡이었는데요. 네. 아, 3793님. 정선희 씨 어디 갔나요? 몹시 궁금해요. 잘 쉬지 않는 분인데.
1: 맞아요. 그러니까요.
0: 이 성실을 앓고 정선희 씨가 네. 한 6년 만인가요? 코로나 전에 가고 안 가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를 일주일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페셜 DJ로 오나미 씨가 함께하고 계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0: 이정 씨는요. 어, 네. 나미 씨 호탕하는 숨 최고예요.
1: 이거요?
0: 남희 씨 원래 잘 웃죠?
1: 네, 저 진짜 잘 웃어요.
0: 그러니까 9884님도 근데 오남희 씨 네. DJ 처음 아니죠? 프로의 냄새가 납니다.
1: 정말요?
0: 해보셨어요, DJ?
1: 아, DJ 저 진짜 처음이에요.
0: 그 게스트만 해보셨구나.
1: 게스트만 해봤고 그래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우리 문천식 씨가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좋은 말 감사합니다. 6321님이 네. 하지마 유행어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저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하지마! 화내는 것처럼 들려요.
1: 화내는 것처럼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윤성호 씨가 하지마!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1: 했던
0: 맞아.
1: 거고 저는 좀 애교가 네. 좀 섞여야 돼.
0: 아, 약간 전도연처럼 해야 되는구나.
1: 네, 네, 맞아요.
0: 하지만
1: 좀 하이톤, 하이톤으로 네, 하면 잘하실 겁니다.
0: 예.
1: 네.
0: 자, 오늘은요. 3, 4부에 노래와 축구를 4부겠네요.
1: 네.
0: 노래와 축구를 즐기는 낭만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1: 네, 지라시 법률 사무소 문앤정은요. 네. 4부부터 시작할게요.
0: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소통하시죠. 50원의 정보 이용료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유니베라,
0: 은주회엔 티맵 대리,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0: 우리 ENL 하루틴,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 동서,
0: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제목, 나의 첫사랑들.
10: 첫사랑들?
9: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10: 얼씨구.
9: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10: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11: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10: 아이고 아이고,
11: 당장 써야지.
1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제목부터 알려주세요.
13: 제목, 이모의 해바라기 사랑. 부산에서 김정원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있었던 이모부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보려고 합니다.
13: 네네.
14: 저희 이모와 이모부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모부가 옆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이모부한테 전화를 해보셨는데요.
13: 아, 여보세요?
15: 어.
13: 어디야?
15: 나 밖인데.
13: 밖에 어디?
15: 낚시 왔는데.
13: 뭐야? 그럼 우리 언니네는?

0: 못 갈 것 같은데.
1: 에? 야!
0: 아, 화부터 내지 말고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 어? 장인 장모가 안 계신데 이 나이에 처형집에 명절마다 인사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응?
1: 어? 뻥치세. 낚시 가고 싶어서 핑계 대는 거잖아.
0: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지 않아 있지 않지는 않은데.
1: 됐어. 어? 뭐래 지금. 어? 나는 아들 집에 갔다가 언니네 갈 테니까 당신 우리 언니네로 바로 와. 알았어? 연휴 끝나기 전에는 와야 돼.
0: 알았어.
1: 그리고 전화하면 제대로 받고 차 안에 놔두고 댕기지 마. 알았어? 여보세요. 야!
2: 이모는 이모부에 대한 화를 가득 안고 혼자 사는 아들 집으로 향하셨는데요.
1: 아 그래 남편이야 뭐 돌아서면 남이지 뭐. 아유 역시 믿을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다.
2: 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이모는 청도에서 농사지은 호박이며 호박잎, 땅콩, 마늘, 참기름을 가득 들고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답니다. 그런데
1: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오나마! 오나마! 오나마!
3: 아, 저기 그 집에 아무도 없을 건데. 아니 어제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보니까 그 집 총각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1: 네? 아니 어디 갔는데요?
3: 아유 그건 저도 모르죠. 한번 전화해보세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모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여보세요.
4: 네 엄마. 웬일이세요?
1: 웬일이니 엄마. 너 어디야. 오늘 엄마 온다는 얘기 아빠한테 못 들었어?
4: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친구들이랑 2박 3일 강원도 낚시 가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오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안 하셨어요?
1: 뭐야?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진짜. 남편이나 자식이나 얼어 죽으려면 그 낚시. 아우 이럴 거면 바다에서 물고기나 사지 왜 육지에서 나랑 살았어. 어? 내가 진짜 이번 추석에 네 아버지 제사상 차린다.
4: 엄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1: 됐어 됐어.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들 끝장이야.
2: 이모는 그렇게 남편과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안고 비를 맞으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이모 가방 안에는 젖은 호박과 젖은 땅콩, 젖은 참기름과 젖은 채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1: 언니.
3: 예, 너는 왜 이렇게 그지꼴로 나타났어? 응? 무슨 일 있었어?
1: 그게 있잖아.
3: 응.
1: 언니. 아유, 내가 진짜 그 인간들을 무농약 농산물로 삼시세끼 챙겨가면서 내가 제주에 밥을 해먹였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비싼 LA 갈비도 구워놨는데 이것들이 낚시 나가고 나 이제 누굴 믿고 살아 언니.
2: 그러면서 이모는 이모부와 아들 욕을 제가 함께 해주길 바랬지만 저는 이모부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5: 왜요?
2: 이모부한테 미리 돈을 받았거든요.
3: 이모가 곧 도착할 거야. 이모가 화가 좀 많이 난 상태니까 네가 좀 잘 달래드려. 알겠지? 용돈 10만 원 입금할게.
1: 전하, 넌 이모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니?
3: 저는 그래도 저 이모부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어?
3: 이모부는 그래도 저기 노름은 안 하잖아요.
1: 뭐야? 이제 하다하다 조카까지 이모를 배신하네. 야, 너 누구 팬이야? 누구 팬이야?
3: 아니...
2: 저는 이모부한테 받은 돈의 일부로 이모에게 치킨을 시켜드렸고 그렇게 잘 달래서 이제 이모부가 연휴 끝나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 오시면 됐는데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모부가 안 오세요.
1: 봤지? 이 인간 안 오는 거 봐. 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안 오냐고 지금.
3: 한번 이모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1: 그럴까?
3: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낯선 남자가 이모부 전화를 받으셨어요.
1: 어머 누구세요?
4: 저는 나두석입니다.
1: 나두석이 뭐 누군데 우리 남편 전화를 받다.
4: 김 선생이 혹시 아내분 되시는군요.
1: 네네 맞아. 거기 저 와이프라고 휴대폰에 안 떴어요?
4: 고릴라라고 떠가지고.
1: 뭐 어떻게요?
4: 고릴라.
1: 이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남편 좀 바꿔봐요.
4: 근데 저기 지금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1: 왜요?
4: 술에 취해 잠드셨어요.
1: 뭐라고요?
4: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깨어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보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 선생님하고 누가 고기를 많이 잡나 내기를 했거든요.
1: 그래서요?
4: 네, 근데 김 선생이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술값을 내셔야 되는데 깨질 않으시네.
1: 머리야 나 진짜.
4: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 식당 사장님께 술값을 어떻게 계좌이체 가능하실까요, 사모님?
5: 진짜 미쳐버려 내가.
2: 네. 결국 이모는 술값을 계좌 이체하셨고 이미 술에 취한 이모부는 근처에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이모부 집인 청도로 복귀하셨습니다.
1: 언니, 응? 난 언니네 그 며칠도 있어도 되지. 나 진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래.
3: 아잉, 그래도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풀어야지. 그래도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어? 처형이라고 매번 나도 잘 챙겨주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1: 내가 진짜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응? 그래도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확답을 받고 응? 그러고 나서 내가 내려갈게.
2: 그래서 이모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 여보세요. 어디야? 집이야?
4: 아, 그게 저기 좀 전까지는 집이었는데.
1: 근데 지금 어딘데?
4: 낚시 왔어. 이야! 아니, 당신도 집에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응?
1: 됐어. 야, 갈라서져, 갈라서!
2: 아니, 도대체 낚시라는 게 뭘까요? 무슨 매력이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매력적인 취미길래 이모부가 이모를 버리고 있는지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많아지는 네? 오후입니다.
6: 뭐라고 했어요?
2: 네?
6: 아, 사연자분 지금 네. 뭐 이모부 흉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2: 그러니까.
6: 분위기 안 좋은데. 고윤희님, 욕 먹을 만하시네요. 네. 명절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3: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김종철님, 저도 추석에 낚시 갔는데 빗속에서 고기도 못 잡고 감기만 걸려서 지금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 추석에 가지 말라면 안 가야지. 왜 낚시를 그러니까요. 가시고 감기 걸리시고 왜.
3: 아니 진짜 낚시가 매력이 있나 봐요. 제 동생도 네. 이번에 낚시 간다고
6: 왜요?
3: 제가 이번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동생이 네. 조카를 봐줄 수 있냐고 저한테 낚시를 가야 된다고 자기 네
6: 좋나 봐.
3: 네, 낚시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와이프가 싫어한다.
6: 싫어하죠.
3: 네, 근데 또 와이프도 어디 여행을 간다면 자기도 낚시를 가야 된다고. 거의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6: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지라시 청취자분들 중에도 낚시하시는 분 많거든요.
3: 네네.
6: 아니 형님들 그 문자 좀 주세요. 도대체 낚시의 매력이 뭐예요?
3: 아, 궁금하다.
6: 네. 아니 저는 이제 소주랑 자전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낚시를 잘 몰라서 도대체 매력이 뭘까?
3: 아니 낚시 그러니까 나도 왜 이렇게 낚시를 하냐 그랬더니 네. 뭘 잡는데요. 갑오징어 막 이런 거 네. 잡는데 그 사 먹는 게 더 싸 그랬더니 아니래요.
6: 아니래요?
3: 네.
6: 그 매력이 뭘까? 그 손맛인가? 매력일까? 아니면 낭만인가? 궁금하네요.
3: 손맛인가?
6: 네.
3: 오.
6: 왜요?
3: 김종 아.
6: 이연숙님.
3: 네. 연숙님은 낚시는 기다림과 물멍. 전 여자지만 가끔 갑니다.
6: 아, 그 기다리면서 물멍하는 그 매력이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네네. 물멍이 도움이 되나 보다.
3: 그런가 보다.
6: 한번 가봐야 되나?
3: 아, 진짜 궁금하다.
6: 네. 자, 노래 신청하셨네요.
3: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트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트림센터
4: 1.
5: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4: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4: 1.
5: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전문주택 개관 중 IS 동서
7: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12: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1: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2: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세요, 저는 나두석입니다.
0: 나두석이 누군데 우리 남편 전화를요?
1: 아, 아내분이시군요. 네. 아니, 휴대폰에 고릴라라고 떠가지고.
0: 미쳤네 이거 진짜. 남편 바꿔봐요.
1: 아, 저기 술에 취해서 주무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김 선생님이 술값을 내셔야 하는데 지금 깨질 않고 계세요. 저기 계좌 이체 좀 해주시겠어요?
0: 아, 저 여러 가지네 진짜. 아, 내가 미쳐 진짜. 남편분이 재주가 많죠.
2: 그러니까요.
0: 네, 명절에 허락 없이 집 나가 내기에서 네. 지셔 만취하셔
2: 만취해.
0: 와이프 이름 고릴라라고 써놔.
2: 어, 생각만 해도 이게 뭐? 죄명이 몇 개인가요?
0: 예, 종합 진상. 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와,
2: 무섭다.
0: 자, 아까 나간 웃음 편지 내용인데요. 비슷한 이유로 이번 추석에 혹시나 우리 형님들 중에 욕 먹은 분 있나요? 오늘 주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이번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 먹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한테 어떤 이유로 혼나고 욕먹었는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장인어른이랑 화투치다가 밑장 빼기에서 욕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2: 네, 고향 친구들이랑 밤새 술 퍼먹고 아침에 차례 지낼 때 들어왔다든지 여러분의 다양한 에피소드 기다릴게요.
0: 그렇습니다. 아, 문자번호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문자에 소개되시면요. 쑥개떡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0: 문자 주신 동안 백지영, 옥택윤이 함께 부른 노래죠.
2: 네, 내 귀에 캔디.

0: 네, 이번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먹었다 하나씩 볼까요?
1: 네, 강수민님 외할머니께서 스마트폰 업데이트도 해주고 필요없는 사진 싹 다 지우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진 앨범에 가수 임영웅님 사진이 대부분 있길래 한꺼번에 지웠다가 평생 간직할 사진 지웠다고 엄청 혼났어요.
0: 어떡해.
1: 다시는 저 안 시킨다네요.
0: 아,
1: 네.
0: 어떡해.
1: 어, 그러게 임영웅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한 몇 장은 좀 남겨놓지.
0: 아이고, 큰일 났네요.
1: 네, 큰일 났다. 네,
0: 877호님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계신 시어머니를 안 뵙고 그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게 가서 크게 인사하고 붉게 잘 익은 대추를 따서 먹고 있었는데요.
1: 네.
0: 제가 생대추를 엄청 좋아해요.
1: 오.
0: 쨍한 시어머니 목소리. 너는 인사도 안 하고 대추 먼저 따먹고 오니? 욕먹었어요.
1: 아이고.
0: 다음 시간 안 되죠?
1: 안 되죠. 네. 인사해야죠. 근데 대추나무에 인사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쵸. 안 하고?
0: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1: 그래. 아,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줘. 대추나무에게 인사하면은. 네.
0: 잘못하셨네.
1: 네.
0: 아무리 생대추가 좋아도 인사하고 드셔야죠.
1: 그러니까요. 네. 아 참. 네, 6185님 추석에 어머님이 배추전을 하신다기에 배추를 먹기 좋게 총총총 썰어서 부쳤어요. 근데 배추전이 한 장을 쫙 펴서 하는 거라면서요? 욕 먹었습니다.
0: 아니 선생님 그 네. 배추전을 안 드셔 보셨나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 썰 그 김치가 썰면 안 되고 선생님.
1: 아 저기. 김치전으로 착각하셨나 보다.
0: 아, 이게 한 네. 장씩 그죠?
1: 네
0: 배추전을
1: 하게.
0: 네, 어. 한 장씩.
1: 한 장씩. 그게 아, 진짜
0: 뭐
1: 맛있는데.
0: 별 양념 안 해도요.
1: 아 맞아.
0: 달잖아요.
1: 달아요.
0: 네, 진짜 맛있는데.
1: 맛있는데.
0: 그걸 네. 다 썰어.
1: 네.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네. 네.
0: 자.
1: 네, 이슬기님 명절에 어머님께서 만든 잡채 먹으면서 어머니 이번에 잡채 진짜 잘 만드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극찬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산 거야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욕 먹었어요.
0: 아...
1: 콕 집어서 엄마가 산 것만 맛있다고 하냐고. 아 어떻게 그래. 우연찮게 또 네. 그러셨네요.
0: 슬기 씨가 네. 알고 그런 거 아니죠?
1: 모르고 그러셨겠죠.
0: 아,
1: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근데 또 산 게 맛있어요.
0: 네, 슬기 씨가 네. 입이 되게 인정하신가 보다.
1: 네.
0: 갈비찜은 좀 짜네. 저는 좀 별로고. 잡채 맛있어요, 어머니.
1: 너무 맛있어요.
0: 산 거다. 산 거야. 그것만 샀다. 아 분위기 어떨 거야.
1: 분위기 어떻게 진짜.
0: 네.
1: 네 김미영님 추석 때 큰엄마께서 고구마 캐라 대신 캔 건 다 본인 거다 하셔가지고 야. 제가 진짜 두더지처럼 캤더니 언니가 욕했어요. 작작해라고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며.
0: 아 엄청 캐셨나 보다.
1: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를 네. 또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0: 네. 한 세 자루 캐셨나 본데.
1: 세 자루. 네. 세 박스 아니고 세 자루.
0: 엄청 캐셨나 보다, 그죠?
1: 네.
0: 그 도와달란 뜻인데, 그죠, 그거?
1: 그쵸. 네. 근데 잘못 이해하셨네.
0: 아, 그러네.
1: 아.
0: 김태경님은요, 제가 깨송편을 좋아합니다. 자꾸 콩송편만 걸리는 거예요.
1: 아.
0: 이게 랜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송편을 살짝 터지게 확인한 다음에 제 깨송편만 골라 먹다가
1: 네.
0: 엄마랑 누나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습니다.
1: 아 이거 근데 공감되다.
0: 그죠.
1: 저도 어렸을 때 깨송편 너무 좋아해가지고
0: 네.
1: 아 깨송편을 좋아하면 깨송편만 하면 되는데 왜 콩송편을 아무도 안 먹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죠.
1: 아, 누가 드시지?
0: 그러니까
1: 네.
0: 저 똑같이 했다 걸렸는데.
1: 아 저도 많이 혼났어요. 네. 네.
0: 아
1: 공감되다.
0: 그렇구나.
1: 네. 저희는 진짜 송편을 다 만들었거든요, 직접.
0: 아, 그래요.
1: 네, 방앗간 가서 이렇게.
0: 맞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 그죠? 요즘은 사서들 많이 하잖아.
1: 그렇죠. 네. 네, 최진우님, 저희는 서울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처가가 있는 동해까지 가는데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물 1리터를 마시더니 자꾸 화장실을 가자는 거예요.
0: 네.
1: 차도 막히는데 홍천간 휴게소 들어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급하다고. 근데 차가 막혀서 쉼터도 못 들어가고 휴게소도 계속 놓치고
0: 아이고.
1: 아내가 휴게소도 못 들어가냐고 헐크가 됐는데 너무 공포였어요.
0: 아, 이거 진우 씨 잘못이 아닌데.
1: 그치. 그때는 진짜 휴게소 들어가는데도 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 또 화장실도 줄이 어마어마해요. 여자 화장실은 특히나.
0: 그리고 이제 명절에 졸음 쉼터도요.
1: 네.
0: 자리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0: 네.
1: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0: 근데 아내분은 급하니까 차에서 싸? 차에서 싸냐고? 저기도 못 들어가? 어떻게 해.
1: 아 근데 아 진짜 공감되다 공감돼.
0: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네요.
1: 네 맞아요.
0: 네.
1: 또 이병호님
0: 네.
1: 그냥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아내가 성질 내더라고요. 숨 죽이느라 힘들었어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왜? 뭐 잘못한 게 있으시겠죠?
0: 제가 보면 그거죠. 예, 누적 포인트가 네. 있죠.
1: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생각해보세요, 이병훈님. 네,
0: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네. 뭐가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0: 네. 4076님. 아, 추석 때 와이프가 시부모님 용돈을 각각 20만 원씩 준비하라고 했는데 네. 근처 은행 ATM기에 현금이 제로더라고요. 네. 다들 뽑아가셨나 봐요. 부모님 용돈을 못 드려가지고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 아... 그치. 그러니까 진작에 뽑아놓으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뒤늦게 이제 뽑은 거야. 남자분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0: 아, 동네 가면 ATM이 다 있어. 엄마 아빠네 집에 ATM이 다 있어. 네. 했는데 돈이 없어.
1: 없어.
0: 현금이 없어.
1: 하, 진짜 아. 소름. 왜냐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드리고 싶거든요.
0: 그렇죠. 근데 또 시부모님은 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
1: 그치.
0: 남이야.
1: 예?
0: 올해는 그냥 이제

0: 갈 거니?
1: 아니요 어머니.
0: 그래, 음식 싸놨어. 그래. 잘 가.
1: 아니 어머니 잠시만. 돈 어딨어?
2: 뭐?
1: 돈 어딨냐고?
2: 아 갔는데.
1: 와.
2: ATM에 돈이 없어.
1: 어 진짜 이걸 어떻게? 아, 어머니 계셔서 뭐 때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3: 아유, 사무실 그러지 마세요.
1: 네.
3: 며느리 미리, 입장 있잖아.
1: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죠? 준비해야 돼.
3: 네. 네.
1: 4204님 추석 때 손녀 쭈쭈바 꼭지 따주고 꼭지 먹었다고 3살 먹은 손녀에게 77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뒤지게 혼났어요. 엉엉.
2: 어, 아이고 우리 은서 이거 따줄게 할아버지가.
1: 네.
2: 자 뽕 하고 땄어요. 이거는 할아버지. 왜?
1: 나 그거 좋아하는 건데.
2: 이거 좋아해. 어떡하냐 삼. 이 할머니 다 빨아먹. 어떻게?
1: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당연히 그걸 먹는다고
3: 그럼요.
1: 생각했잖아요.
3: 저도 애 키울 때 이거 다 먹었는데 애기가 또 이걸 찾나.
1: 또 아이들은 또 어른들이 먹는 게 또 맛있어 보이니까.
3: 새로 사줘야 되나?
1: 사줘야죠. 아유,
3: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3: 아, 별걸로 다 혼나네 진짜 우리가.
1: 네, 아이고. 자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바비킴의 사랑 그놈.

0: 아, 우리 비키미 형들의 참 주셔.
1: 아, 나 목소리 네. 너무 좋아요.
0: 바비킴의 네. 사랑 그놈 들으셨고요. 아, 추석에 이런 이유로 욕 먹었다. 이번에 네. 통신원인데요. 익명 요청하셨어요.
1: 네.
0: 김정희님. 아,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왜 네가 안 차고 차였냐고. 친척 모두의 욕을 먹었습니다.
1: 어머 어머.
2: 헤어진 것도 서른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1: 아, 진짜.
0: 어, 다들 왜 그러세요, 진짜.
1: 아니, 왜냐면 가족들은 네. 또 이제 이분의 또 김정희 님의 편이기 때문에.
0: 아, 네가 어디가 어때서
1: 어.
0: 왜 차였냐고?
1: 그렇죠.
0: 아이, 그래도 그냥 아. 위로해 주시지.
1: 아, 네. 어떡해.
0: 남희 씨가 좀 연결해서 위로해 주세요.
1: 네. 네. 자, 우리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차인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한두 달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를 썼는데요. 이번 추석에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차이고 오냐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1: 네.
3: 아유,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차인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3: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울컥한 거 아니죠?
3: 아... 괜찮습니다.
1: 아, 잠깐 목소리...
0: 아니, 목소리가 바로 떨려.
1: 네, 지금 많이 다운되셨어요.
3: 아, 네. 네. 아유, 아니에요.
0: 정희님, 네. 얼마나 만나다가 헤어지셨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3: 아, 사실 올해 만난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한 3, 4개월 정도만 만났었는데
0: 근데 3, 4개월이면 한창 이제 마음이 막 갈 때잖아요.
1: 아, 엄청 좋을 때죠.
0: 그렇죠, 너무 뜨거울 때인데
1: 네.
0: 왜 헤어지셨어요? 정희 씨, 네. 죄송해요. 여쭤봐서
3: 아, 그냥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관심사도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만나보다가 아닌 네. 것 같다라고 해서 네.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0: 그녀가 문자로 했나요? 만나서 오빠 이러면서 얘기했나요?
3: 사실 문자로.
1: 아 이거 최악인데요 문자.
0: 이거 아닌데요.
1: 이거 안돼.
0: 그래, 정희 씨 그래도 네. 남자애가 매달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안 잡으셨어요?
3: 저도 그냥 좋다는 사람만 만나야죠.
1: 아, 그래도 한번 잡아보시지.
0: 그러셨군요.
3: 그래요, 그랬어요. 네.
0: 아유, 그래요. 그렇구나. 속상한데 다 여쭤보지 않아도 되고.
1: 네.
0: 근데 가족분들이 그 마음은 그죠? 마음은 따뜻한 마음일 거예요, 그죠?
1: 어.
0: 정희 씨 아끼는 마음인데. 네.
1: 그렇지.
0: 근데 네. 어쩜 이렇게 위로를 안 해주시고.
3: 그러게 말입니다.
1: 아니 그래서 우리 정희님은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3: 아, 뭐 나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시간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응? 욕을 하고 그러냐. 진짜 더 서럽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정희 씨 혹시 어르신 그 집안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희 씨가 요즘은 사라진 그 결혼 정년기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0: 30대 중반이라 네. 어른들 보기에는 그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1: 네. 아니, 그래도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 정희 님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3: 귀엽으면서 약간 순둥순둥한 느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요?
0: 되게 뭐 연예인 누구 닮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없으시네. 까다롭지도 않으시네.
3: 예전에 이제 청순함으로 조금 이제 어떤 한지혜 배우님.
1: 아, 네.
0: 근데 이제
1: 얼굴 보시는구나.
0: 그냥 밝고 깜찍하고 둥글둥글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3: 네, 거기에 더 귀여우면 좋다 뭐 이런 거죠.
1: 아, 네. 눈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
0: 그래도 이 정도면 네.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
1: 아 네. 네. 아 그래도 방송 타신 김에 네, 네. 공개 고운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1: 네.
3: 아
0: 본인 자랑도 섞어서.
1: 네. 네.
3: 아 조금 부끄러운데요.
1: 아이 괜찮아요.
3: 네, 일단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은 있습니다.
0: 와
1: 최고다.
3: 네. 뭐 외모는 서로 참고 살면은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와, 아,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네,
0: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도.
3: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아, 퀴즈 준비해 주셨죠?
3: 아, 예.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3: 네, 지금까지 총 몇 번 차였을까요? 1번 한 번, 2번 세 번. 3번 10번
0: 차이냈습니다. 한 번, 세 번, 10번 중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킹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있죠? Thinkable, Back to Thinkable, Back to Thinkable, Sink대를 바꾸는 Thinkable, Back to Th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7: 네, 뻥 차인 통신원의 지금까지 차인 횟수는요?
8: 네, 횟수는요? 정답은 2번, 3번이었습니다.
7: 3번.
8: 네. 네.
7: 아, 괜찮아요. 양호해요. 더 쳐도 돼요.
8: 아, 그럼요.
7: 조우상님, 1003번님, 8472님 맞추셨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저 문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님, 맛집 맛집 닭강정 사려고 2시간 기다려서 샀는데, 아내한테 안 먹고 말지, 나이가 몇인데 그걸 기다려서 사오냐고 겁나 혼났어요. 당신은 먹지 마라잉? 하면서.
7: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왔냐고.
8: 아, 닭강정 사려고 2시간 기다렸지.
7: 그걸 뭘 2시간을 기다려? 나이가 몇 갠데 지금?
8: 아니, 맛있다니까.
7: 정말 이게 안 맞는 거야.
8: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안 기다리고 그냥 그 다 비슷하니까
7: 그냥 옆집 가서 먹어도 된다 주의랑 우리 사연자분은 아니야 꼭 그거 먹어야 돼. 이런 거.
8: 맛집.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도
7: 기다려요?
8: 그냥 옆집.
7: 옆집?
8: 네, 옆집에서 먹어요.
7: 오칠이원님. 저는 성묘 가서 껍질까지 않은 밤을 올려놨다가 아래 동산한테 욕 먹었습니다.
8: 아.
7: 형님 뭐 하신 거예요?
8: 그 밤을 안 까고 그냥.
7: 그걸 왜 올려서?
8: 군밤 올리시고.
7: 아이고야. 아, 네. 재밌었습니다. 네.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돌아올게요. 네.
9: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 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

0: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암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안됐어요.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과 서초구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정부는 1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후보지는 광진구 두 곳과 강서, 구로,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양천과 용산, 은평구 각 한 곳인데 역세권 유형이 6곳, 저층 주거지 유형이 5곳입니다. 가장 공급 규모가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으로 11만 7,900제곱미터 부지에 4,222가구가 들어섭니다. 마이크론 실적과 미국 개인 소비지출 지수 등의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0.48% 32포인트 빠진 6,838.04로 마감했습니다. 1% 오른 6,943으로 시작했지만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경계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표가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AI 반도체 업종의 상승 동력이 가늠되는 만큼 이 시장의 경계감이 커졌

0: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선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디자이너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여러 알바를 거쳐 또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문득 권하셨죠. 너 버스기사 해보지 않을래? 상상도 안 했던 일이라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설레는 마음이 커졌고 마침내 시내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 여성 기사, 청년 버스기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성별과 나이가 직업 선택의 벽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저도 부지런히 알리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네, 문천식 오남이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가 이어지는데요. 네. 아, 근데 658님께서 남이 언니 동물 소리 좀 내시나요? 민만사에 동물들이 종종 출연하는데 각오하시와용 이라고 예.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0: 이게 아무래도 이제 네. 동화 컨셉, 만담 컨셉이다 네, 네, 보니까 네.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비유거든요. 네. 그래서 아, 소리 내셔야 됩니다.
1: 아, 네. 각오까지 하라니까 좀 떨리네요.
0: 예. 남희 씨와 함께하는 민만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라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레.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0: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1: 라온 건설.
0: 환인제약.
1: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0: 빅토스.
1: 국민연료, 썬연료,
0: 데이팩,
1: 로키로키 파크 골프채,
0: 하나증권,
1: 한국도로공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4: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갯떡을 드립니다.

0: 210번째 이야기, 한국의 민담. 개를 얻고 유람한 불효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1: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0: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같았는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반대하며 살았답니다. 예, 아들아, 오늘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구나. 나갈 때 우산 챙겨가거라, 알겠지?
2: 네, 어머니들 참.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됐어, 됐어. 아이고, 어머니, 제가 뭘 하려고 말하면 잔소리부터 하신다니까.
0: 아이, 저, 아, 또 말을 안 듣네, 저거. 그러다 비 쫄딱 맞는다니까.
2: 저 나갑니다.
0: 또 다음 날도.
2: 아버님, 저 나가요. 천식이랑 놀라고 했어요. 내기랑.
0: 너 걔 천식인지 뭔지 만나지 말라고 했지?
2: 아, 왜요? 내 친구 천식이 어땠어요?
0: 하지마!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거라.
2: 싫은데, 싫은데.
0: 이렇게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끼리 혀를 끌끌 찰 정도였어요.
2: 저 녀석 저거 언제 정신 차리려나.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아이고.
0: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저승세계로 간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3: 에? 아니, 너는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몰골이 그 모양이 된 것이냐?
0: 예? 염라당님, 제 몰골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3: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자식이 있다고 했는가?
0: 예,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사옵니다.
3: 어디 보자. 그래, 딸은 따로 살고 있고, 아들과 함께 살았구나.
0: 네네.
3: 그런데 이 녀석, 이 아들 녀석이 어미석을 어지간히도 썩였어.
0: 예, 그렇습니다.
3: 저런 딱한 것.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거라.
0: 그러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3: 어허, 그건 아니지.
0: 어?
3: 죽은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 돌아가면 이승이 시끄러워질 터. 사람으로는 안 되고, 이번 생은 그래, 왈왈 개로 태어나거라.
0: 그리고 그 무렵 아들의 집에 있던 암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를 낳았고.
4: 어? 이놈 봐라. 태어나자마자 걸어댕기네. 보통 녀석이 아닌데. 그래, 내가 잘 키워줄게. 순하고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네 이름은 순돌이.
0: 어머니가 순돌이로 환생을 했던 것이었죠. 아들은 순돌이가 어머니인 줄 꿈에도 모르고 정성껏 키웠고, 순돌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당연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2: 아, 취한다. 나 술은 애매미도 모르다 본다는데, 나는 알아볼 엄마도 돌아가셨고. 슬프다.
0: 그런데 순간 마당 한쪽에 엎드려 있던 순돌이가 아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 어? 순돌이, 저 녀석 저 언제 이렇게 산에 툭툭하게 올랐냐? 역시 내가 잘 못 키운 보람인데. 으쯔쯔, 우리 순돌이 일로 와봐봐. 으쯔쯔. 야, 요놈이 이거 시장에다 내다 팔면 제법 값을 받겠는데 이거.
0: 판다고. 왈왈왈. 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순돌이는 그날 밤

0: 순돌이 어디 갔냐? 여보.
1: 응.
0: 여보, 순돌이 못 봤어?
1: 마당에 없어요? 나는 못 봤는데.
0: 어? 순돌아!
1: 아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순돌이를 찾았지만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순돌이는 이미 멀리 달아나 딸의 집에 가 있었던 것이었죠.
2: 어머나, 웬 강아지야? 얘, 너 누구니?
3: 네 엄마 왈!
2: 어, 가였어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너 혹시 오빠네 강아지 순돌이 맞지? 어머,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세상에. 어, 그래,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잘 지내. 어, 우쭈쭈, 개껌 줄까?
1: 그리고 며칠 뒤 순돌이를 찾다 찾다 포기한 아들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4: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천하의 불운 막심만 놓은 것 같으니.
5: 아버지! 어.
4: 그래, 네 아버지다. 내가 화가 나서 왔어, 이놈아. 네 애미도 못 알아보고 그걸 감히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
5: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4: 네가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개 말이다, 순돌이. 그 개가 바로 네 애미야, 인서가.
5: 어? 뭐라고요? 순돌이가 엄마라고요?
1: 아들은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제야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람 말을 유난히 잘 알아듣던 순돌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때로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던 그 표정까지.
5: 맞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구나. 내가 팔아버렸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그것은 멀리 도망쳐버리신 거야. 안돼!
1: 아들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여동생의 집으로 달려갔고.
5: 누이야! 누이, 문 열어라!
1: 오빠, 이 아침부터 웬일이야?
5: 야, 순돌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순돌이 여기 왔지? 그래, 너 여기서. 여기 개식해줬구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사랑했을 때 못해드린 일도 이제라도 내가 다 할게요. 이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3: 알았다, 왕왕. 괜찮다, 왕왕왕왕.
1: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순돌이, 아니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아들의 효성에 감복해 가는 곳마다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5: 어머니, 구경 잘하고 계시죠? 내일은 또 어디 가볼까요?
3: 가왕, 저기로 가왕, 고향 왈왈왈.
5: 아,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내가 자리 깔아드릴게요.
1: 두 사람은 고향에 도착했고 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기 위해 어머니를 깨우려고 보니 어머니.
5: 어? 어머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일어나, 어머니 눈 좀 떠보시라고요.
4: 어머니, 이제 좀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조금만 더 같이 다녀주시지.
1: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사를 정성껏 치렀고, 그날 이후부터 아들은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 훗날엔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왈왈.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에 들으신 노래 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했습니다.
1: 예. 아, 저 눈물 날 뻔했어요.
0: 아, 남희 씨 완전 F군요.
1: 어, 아니 너 진짜 어. 연기하다가 제가 울면 너무 주체일 것 같아서 어. 참았는데 진짜 너무 눈물 나네요.
0: 0062님. 와우, 남희 씨 민만사도 너무 잘하시네요. 옛날 할머니 목소리부터 딱이에요. 역시 오남희 씨짱.

0: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 어, 이동훈님은요, 네. 근데 네. 어, 남희 씨, 근데요, 어머니 강아지가 패왕별이 강아지인가요?
0: 찡찡찡찡찡찡 아, 진짜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캐치하셨지?
1: 그러게.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또 이 와중에 교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0: 네. 네. 0570님 호박전 부치면서 깔깔 재밌게 잘 듣고 있다가 끝에 결말에 눈물이 났네요. 어, 저랑 똑같으시네요.
1: 진짜요?
0: 어, 나도 눈물 날 뻔했거든요.
1: 여기 어디가 슬픈 거지?
0: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 어, 내가 이상한 건가? 아,
0: 어, 그리고 또 7436님
1: 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실감 연기에 저도 눈물이 좀 났습니다.
0: 와, 아니 그 진짜 비슷하구나.
1: 어?
0: 어, 나 진짜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요.
1: 예.
0: 네. 잘해야겠다 진짜.
1: 어.
0: 네. 78살인
1: 아, 살이 저기요. 남이 살이가 아니고요.
0: 네. 아 제가 네. 지금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가지고. 네. 이해해 주세요.
1: 들으신 거예요?
0: 네, 네. 7842 님. 네.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말 잘 듣고 동물들을 자세히 보자. 우리 엄마일 수도 있겠다.
1: 어. 아. 그렇죠.
0: 아, 동물들
1: 어, 최현주님.
0: 네.
2: 근데 역시 예나 지금이나 낮시로는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애비애비도 못 알아보는 지나친 음주는 금물.
1: 아, 이거 맞아. 그걸 짚으셨네요.
0: 네. 네.
1: 아,
0: 티예요? 그러니까 이분 티 아니에요?
1: 은주 씨는 티인 것 같아요.
0: 네, 은주님은 네. 티.
1: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네. 민만사 퀴즈. 오늘 한국 민담과 관련된 퀴즈 내어드립니다.
0: 네. 관련된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어릴 때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던 까마귀가 자라서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로 자식이 자란 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뜻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작심삼일, 2번 반포지효, 3번 대연난국.
0: 네, 정답 보내실 곳은요.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히신 분들 5분을 뽑아가지고요. 주스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1: 네, 뭐 화난 거 아니죠?
0: 아, 기분 너무 좋아요.
1: 네, 힌트송입니다.
0: 네.
1: 어, 반,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싸이의 노래네요.
0: 네, 강남스타일.

0: 네, 미마사 퀴즈. 자식이 자란 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요?
1: 네, 2번 반포지우였습니다. 네. 정답 맞히신 분은요, 8445님, 0796님, 유혜영님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주스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노래 마저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오빤 강남스타.

0: Japan Gangnam Style.
1: MBC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오.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5: 야, 뭐 먹을래?
6: 해장국?
5: 오, 좋지! 이 근처에!
6: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5: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6: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5: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8: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 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오.
3: 업적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법조계 수호천사 딱 읽는데 약간 네. 피식 웃으셨어요.
1: 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수호천사 같으셔가지고. 네. 네.
3: 제가 변호사님하고 우리 오나미 씨랑 네. 아, 무슨 네. 이야기를 엮어갈까 하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두 분 축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 오, 축구 예. 좋아하세요?
2: 아, 축구 좋아하죠.
1: 저도 예.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죠.
3: 변호사님은 예. 진짜 실제로 인천 FC. 예. 예.
2: 좋아합니다.
1: 아, 정말요?
3: 예. 예. 아미 씨는 또 축구도 하시고 네, 남편도 네. 두 살 연하 축구 선수 출신 네, 지금 네.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2: 김포.
1: 김포. 오, 어떻게 아세요?
2: 알죠, 제가.
1: 아, 그렇구나. 아, 예. 저 인천에 있다가 지금 이제 김포로 네. 간 친구가 또 김도혁 선수.
2: 어? 저 엄청 친해요.
1: 어? 저도 같이 밥 먹었는데 네.
2: 엄청 친해요.
1: 그 하프스타잖아요.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1: 정말요? 저도 네, 진짜 좋아. 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1: 네. 어, 네. 인연이 깊네요.
2: 그렇네요, 생각보다. 네. 예.
3: 우와.
1: 아니, 우리끼리 공감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2: 문천지 씨가 냉정합니다.
3: 아니, 좀 쉬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1: 아, 그렇구나.
3: 그건 또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네.
3: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좋아요.
1: 네,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문자로 52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2층 사무실 세입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상가만 따로 관리하는 상가단이 있는데요. 상가를 관리해야 할 상가단장이 본인 가게 홍보물을 배너, 플랜카드, 사절지 크기 전단지 등 형태로 지하 1층부터 막 2층까지 총 20군데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아휴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2층 화장실 입구에 사절지 포스터가 떡하니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진도 첨부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소장님, 저 2층 화장실 입구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그건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건 좀 오바잖아요.
1: 예. 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 여러 번 제가 제거 요청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떼서 바닥에 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5: 네, 여기 경찰입니다. 그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4: 야, 뭐 어떻게 뭐 재물손괴요?
5: 네네, 잠시 서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상가단장이 저를 재물손괴로 고발해서 경찰에 조사까지 받게 된 거죠. 경찰 쪽에서도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냐는 반응이어서 저도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1: 아이고.
4: 아니 분명히 건물 관리 규약에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안 된다는 규정과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 명이 쓰는 공용시설에 사방팔방 광고물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가에 외부인이 붙여놓은 광고 스티커를 떼면 뭐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억울한 게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참고로 제가 뗀 광고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2: 아,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네. 진단을 해야 됩니다.
1: 네.
2: 이 약식 명령이라는 게 네. 법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3: 네.
2: 법원에서 재판을 안 했지만 아 유죄다.
1: 아.
2: 잘못을 한 거다라고 네네. 보고 벌금 100만 원 내라라고 우편 통지를 합니다.
3: 네.
2: 여기서 벌금 100만 원 내면은 뭐 벌금이지만 전과자 되는 거죠.
3: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2: 네네네. 그냥 내면. 그리고 내지 않으려면 나 너무 억울하다 네.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마음대로 그냥 확 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2: 경찰이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봤지만 뭐야? 재물손괴 되네? 라고 생각해서 검찰로 보냈고
1: 네.
2: 검찰도 봤더니 뭐야? 재무성격 되네? 라고 봐서 근데 이거 재판 열어가지고 부르기는 너무 좀 약간 작은 사건이니까
3: 네.
2: 아 그냥 이거 약식명령 내려주세요 라고 약식 기소를 검사가 한 겁니다. 이거를 받은 법원이 보니까 그렇네 뭐 재판 열 필요는 없지만 재물손괴죄는 맞네 라고 봐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내린 거거든요.
1: 네.
2: 경찰, 검사, 법원 모두 다 일단 이거 범죄라고 본 거예요.
3: 아니 변호사님, 이 상가 단장이란 분이 네. 어떻게 뭐 힘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직권남용 아닙니까? 본인의 힘으로 여기에 너무 방구물을 많이 붙인 것 같은데요.
2: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10년 가까이 이 코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용어들을 함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동시에 막 네. 많이 나옵니다 오늘.
1: 아 지금 아 지금 네.
3: 서당께 아니, 9년 차에 10년 차에 제가
1: 아는 단어 다 나오신 거예요.
2: 네. 아니 근데 저 이거 억울하잖아요.
1: 억울하죠.
2: 그런데 아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게
3: 왜 그러세요? 네.
2: 이게 여기 벽보를 광고물을 네. 무단으로 붙인 거 네.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붙인 거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상가단장이 붙인 거 잘못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수거나 찍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원칙적으로는 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1: 아이고.
2: 다만 네. 우리 판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예. 이게 정당한 행위다. 정당 행위다라고 보아서 아유 잘못은 했지만 위법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범죄 아니야 라고 해준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이라든지 네. 내부 규정들을 봐야 됩니다.
1: 아.
2: 혹시라도 네. 불법으로 무단으로 붙인 거를 다 처리할 수 있다. 네. 이걸 뗄 수 있다. 라고 이제 규정이 있다면은 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입주민이 발견하고 훼손했어도 뗐어도 괜찮다. 이거 정당해라고 한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1: 네.
2: 한번 그걸 좀 규약을 봐야 되고요. 근데 만약 그게 없다면 네. 이건 좀 어려워집니다.
3: 그래요?
1: 예. 아 그렇구나.
3: 야 이거
1: 참. 그럼 이걸 좀 깎을 수는 없나요?
2: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 아, 깎을 수 있어요?
2: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네. 정식 재판을 7일 안에 청구를 하고 네. 정말 우리 법정 영화에서 보는 그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1: 아,
2: 그걸 가야 되거든요.
1: 가야죠. 네.
2: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혼자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변호사의 도움 받으려면은 아니 이걸 가지고 이거 변호사 도움 받는 게 맞냐.
3: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게 매우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1: 아 그러면 AI의 도움을 네. 받는 건 어떨까요?
2: 그것도 괜찮아요.
1: 그 네. 같이 하면서 네. 핸드폰으로 네.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2: 보면서
1: 그러니까
2: 보면서 법정에서
1: 네, 변호사인 것처럼
2: 예. 네. 앞으로 또 그렇게 세상이 변할 수도 있죠. 예.
1: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님이 예. 일이 없어지잖아요.
3: 그런데 네.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은 네. 나름 네. 정의감으로
2: 그렇죠.
3: 그죠? 형사성이 어긋난다 해서 뗀 건데 네.
1: 그렇죠.
3: 이게 아, 법정에서 그렇게 약식명령 100만 원 나온 게 좀 억울하네요. 예.
2: 아니 그래서 애초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좀 더 방심하지 말고 네. 그냥 나는 억울한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차근차근 네. 좀 치밀하게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성립 안 한다는 판례라든지 이런 선례들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미 그치. 그 단계를 다 지나갔거든요.
1: 그렇구나. 아 그러네. 혼자 해결하려고 보니까. 네.
2: 그리고 요즘에 네. 이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서 법원에서 약식 명령 이제 올 네. 때까지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찰 조사 받은 게 아마 한참 전일 거예요.
3: 그래요.
1: 아이고.
2: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3: 아, 속상하시겠습니다.
1: 아, 진짜 속상할 것 같아.
3: 생돈 100이 날아가면 참 기분도 나쁘고요.
1: 기분 나쁘죠.
2: 그러니까요.
1: 네. 아, 이거 어떡해?
3: 그러게요. 하여튼 사연자분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 네.
3: 응원하면서 네. 손수 변호사님 이 네. 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아 이게 저도 예, 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 좀 기분 전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2: 아, 우리 사연 보내주신 5200님 너무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래서 REF의 상심
1: 더 상심돼 네.
2: 상심 들으면서 네. 네. 상심이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 네, 네. 맞아요.
2: 어쿠스틱 버전이 있고 네. 신나는 버전이 있거든요.
3: 네.
2: 네.
3: 네.
2: 버전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죠.
3: 네, 네. 힘내시라고 REF의 상심 들려드릴게요.

0: 네, 문혜정을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볼 차례인데요. 문자로 6640님이 주셨네요.
1: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아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험 정리를 하다 보니 어라? 4년 동안 나비반 보험이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님께 문의를 했죠. 설계사님, 저희 아내 보험이 왜 안 나오죠?
2: 아, 네네, 고객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계약 당시에 이제 그 아내분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가 잘못 입력이 된 걸로 나오셨어요.
1: 네?
2: 네, 예.
1: 아니 그럼 설계사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2: 아니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대리점에는 잘 전달을 했어요.
1: 네네.
2: 최대한 친절하게 잘 전달을 했는데 네. 이 대리점 측에서 이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1: 아니, 그럼 네. 만약에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2: 아니, 그러니까 고객님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하죠. 예, 노연푸시고요.
1: 네?
2: 그래도 이게 주민번호만 변경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1: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으면 죄송하다는 문자 하나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당최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열이 나서 대리점 지점장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대리점이죠?
3: 누구?
1: 저기 그 김정희 설계사님한테 연락 받으셨죠? 그쪽에서 저희 와이프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서요.
3: 네, 뭐 그래서요.
1: 그래서요? 여봐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3: 예, 사과드릴게요.
1: 어이가 없네, 진짜.
3: 예? 아, 이거 그냥 주민번호 다시 수정하면 그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 예, 진정하시고요. 예, 사과드렸잖아요. 예, 바빠가지고 예, 이만 끊습니다.
1: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는 이 보험사에 신뢰를 다 잃은 상태입니다. 보험 처리하고 환불 받고 싶은데 또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야, 이게 제가 네네. 제가 연기가 과장이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1: 아, 진짜 진짜 옆에 있는데 화났어요, 저도.
0: 그죠?
4: 저 매주 하나요.
1: 아, 매주 네. 하나요? 네.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4: 아, 최고예요, 최고.
0: 아,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연자분 되게 화가 지금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1: 화 많이 났죠.
0: 네.
1: 아, 죄송하다 하면 될 것을.
0: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이 보험사 신뢰를 다 잃으셨대요. 보험 대리점의 실수와 미흡한 대처에 신뢰를 잃은 가입자. 당장 보험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없다.
4: 철회와 환불은 어렵다.
0: 그 사람 태도가 좀 매너 없고 좀 내가 적다고
4: 네.
0: 해서
4: 네.
0: 이거를 뭐 철회하고 그러는 건 또 안 되군요, 변호사님.
4: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1: 그렇죠.
4: 예, 어떻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쓸 수가 있냐.
1: 아.
4: 좀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죠.
1: 네, 그렇죠.
0: 믿을 수가 없잖아요.
4: 네. 예, 그리고 또 뭐야 이거를 잘못할 정도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0: 맞아요.
4: 라는 생각, 의심 들 수밖에 없고
1: 맞아요.
4: 또 대응 태도도 아, 요즘에 사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흔치 않은데
1: 그러니까요. 네. 다 녹음되잖아요.
4: 네, 그러니까요.
1: 네.
4: 와, 조금 전에 그런 통화 대응이었으면은
1: 네.
4: 화 안 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진짜
4: 네.
1: 화나요.
4: 네, 너무 화가 나요.
1: 네, 진짜요. 네.
0: 윤현주님도 저희랑 똑같네요, 보험사.
1: 아, 네. 아, 이런 경우가 좀 많구나.
4: 자, 그런데
1: 네.
4: 그렇다고 해도 과연 법적으로 이 계약을 어떤 걸로 다 물을 수가 있는 거냐
0: 네.
1: 아.
4: 환불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초반에
1: 네.
4: 며칠 내에 좀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없던 걸로 할게요 라고 청약 철회하고
1: 네.
4: 돌려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4년 전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아, 4년 전이구나.
4: 4년 지났어요.
1: 네.
4: 그래서 단순 변심에 의한 어떤 그 청약 철회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 네.
4: 그렇다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한 걸 가지고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전화통화를 할 때 약간 좀 불손한 태도
1: 네네. 네.
4: 이런 걸 가지고 불친절한 태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고 기분은 굉장히 나쁘죠.
1: 나쁘죠.
4: 예, 뭔가 찝찝합니다.
1: 네네.
4: 그리고 후회도 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런데 법적으로 이 계약의 효력을 따진다면
1: 네네.
4: 사실 마땅한 방법이 잘 안 보이네요.
0: 아, 진짜.
1: 아, 더 열받겠다.
4: 네.
0: 그치, 손 또 되게 뻔뻔해. 예, 사과드릴게요.
1: 진짜 시키는 건 다 해.
0: 예, 죄송합니다. 와. 예, 뭐, 번호 바꾸면 돼요.
4: 와.
0: 흥분하실래 아닙니다. 예.
4: 야, 근데. 와 오늘따라 연기가 더 살아있네요.
1: 그러니까요. 와. 아니 너무 잘하세요.
4: 아니 이게 지금 그 음성으로만 나가지 라디오니까 영상으로 네. 안 나가잖아요.
1: 네네 그렇죠.
4: 눈빛이 네. 살기가 느껴져요.
0: 아니, 아 그러니까 예지 씨 뭐 배가 불렀나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불친절하지?
4: 와 왜? 아니, 왜 오늘따라 와 연기가
1: 아, 연기가 예, 실제로 예, 보니까 예. 더 그렇죠.
0: 아니 선생님 뭐 보험으로 더 많이 버셨나 왜 이러지 진짜.
4: 아니 근데 네. 그래서 한번 좀 잘 따져 보면은요.
1: 네.
4: 지금 만약에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0: 네.
4: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0: 그렇죠.
1: 아.
4: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1: 아, 그렇구나.
4: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연은 네.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습니다.
0: 아. 그러네요. 네, 검색했더니 네. 아, 계약관계가 안 나온 네. 것뿐
4: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전에 사고 발생한 것도 없고
1: 네. 뭐
4: 사실 그냥 4년 동안 쭉 흘러간 거잖아요.
1: 네. 모르는 상태로
4: 네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까 그 아, 불손한 태도에 살기 어린 눈을 가진 그 직원의 이야기대로 수정하면 네. 되는 거 아니냐.
1: 어어.
4: 아 이게 내용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1: 아 그래 맞는 말인데 말투랑 네.
0: 그 돈 어디 날아가지 않고요.
1: 아
0: 네.
1: 어떡해.
0: 4년 납입하신 거 다 나와요. 네, 번호만 수정하겠습니다. 야, 사과드렸잖아요.
1: 어, 아 진짜 눈빛이 살아있네.
0: 이러면 딱히 할 말도 없어도 그죠?
4: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어, 네. 옳은 내용을 네. 환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 진짜 특이한 아저씨네.
4: 그러니까요.
1: 진짜.
4: 그래서 6640님의 어떤 분노와 어, 이런 허탈함을 저도 공감하는데
0: 예.
4: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 계약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거냐라고 아, 한다면 이거는 아 법적으로는 다소 예,
0: 그래 그래서 불리하다. 이거 뭐 금감원에 전화해서 일러 바치고 해봤자 네. 딱히 네. 뭐 없는 거죠, 그래서
1: 피해 본 게 없으니까
4: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귀찮아집니다.
0: 아 그래요. 네.
4: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업체에서도. 그렇다면은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태도, 네. 적어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진지한 형태의 사과라도 할 수 있거든요.
1: 아, 네.
4: 근데
1: 네네.
4: 그것도 하지 않고 완전 망나갈 수도 있다.
0: 아, 그래요.
1: 아,
0: 그렇군요. 아, 찝찝하지만 넘어가야겠네요. 그죠? 아, 열받아.
4: 힘내십시오.
1: 네.
0: 알겠습니다.
1: 예. 네. 네,
0: 우리 소개해주신 분들께 간편 네. 세트 보내 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손수민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드릴게요.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6: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5: 층은 달라도
4: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6: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7: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119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바쁜 길을 달립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119 의료헬기로 최종 치료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하고, 고위험 산모는 전국의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연결합니다. 1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12: 이때가 어느 땐가 우리 부친 생신 땐가 우리 힘지 못한 짐에 한 잔
13: 애진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남도 합천에서 김한준 어르신이 부른 꽃타령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5: 네, 수요일 끝곡으로 르세라핌의 Unforgiven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하라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국민 분노가 덜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1차 조사 역시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도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며 이런 군의 행태가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과 맞물려서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B조 예선전에서 첫 경기 대만을 25분 만에 무너뜨린 데 이어 인도와 홍콩을 차례로 꺾고 3연승을 기록하면서 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e스포츠 간판 페이커 이상혁은 인도와의 2차전에 출전해 18분 44초 만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된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 2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선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0: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4도 등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서 몸의 변화도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옷이 좀 끼거나 거울 속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은 심장 주변에도 쌓일 수 있고 비만은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새로운 달을 맞아서 내 몸의 건강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9월 30일 수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0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5년 만에 81%나 급감한 건데요. 특히 전체 80% 가까이가 서울에 쏠려 있어서 지방 의료 공백이 극심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실인원이 113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89명이 서울에 집중됐고 부울경 지역의 경우 부산이 4명, 울산이 2명에 그쳤습니다. 경남을 비롯해서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부족이 곧 지역 소아의료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서 울산의 조선산업 소식도 알아볼게요. 선박 배관이나 난간 같은 철제 부품들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던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과 3차원 기술을 활용하는 철의장 제조공정 디지털 트윈센터가 오늘 남구 테크노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선박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영세한 제조 환경 탓에 자동화가 더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 도면 을 정밀하게 구현하고 이 기술을 로봇 자동 용접 절단 장비와 연계해서 공정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증하게 됩니다. 총 19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작업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중소기자재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제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제조 산업도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최근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인 미국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의 움직임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고요. 톡톡클리어에서는 저축성 보험, 종신보험의 차이를 짚어보고 가입 전에 꼭 따져봐야 할 핵심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은 최길용 전문가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이 6시 9분 55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가을이면 수산시장에서 많이 찾는 새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등 연안에서 잡히고요. 보리새우과에 속하는 종인데요. 바다에서 잡히면 대부분 죽기 때문에 양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장 수조에 살아있는 새우는 대부분 이 새우가 아니라 흰다리새우인데요. 문제는 뭐 생김새와 맛이 아주 비슷해서 흰다리새우를 이 새우로 알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새우의 이름이 큰 새우라는 의미로도 쓰여서 양식 이것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수입산 흰다리 새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 소금구이로 많이 먹는 이 새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하, 2번 은하.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풀어보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미국 금리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미국 금리 많이 올랐죠?
1: 예, 맞습니다. 아,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금리가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요. 최근 5.2%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돈을 빌리려면 뭐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되는지 이걸 나타내는 금리가 뭐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이게 9월 초만 하더라도 4.8% 정도였던 게 한 달도 안 돼서 0.4%포인트 넘게 오른 거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장중 한때 5.27%까지 올라갔었고요. 5.23%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나라잖아요.
0: 예?
1: 이런 나라가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도 연 5% 넘는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30년물 국채금리도 5.5%를 넘어서면서 이 미국의 장기금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약간 그러면 미국이 돈 빌리는 그 문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미국을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진 않나 봐요, 시장에서는?
1: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미국 국채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0: 예?
1: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장기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미국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1: 네네.
0: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기준금리랑 다른 거죠?
1: 예, 10년물, 30년물 장기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다른 겁니다. 이 기준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정하는 금리인데요. 지금 당장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은행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반면에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미국 정부가 10년 동안 돈을 빌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이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사고 팔겠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그 결과로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미국이 이 정도 금리는 줘야 되겠지만 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금리는 연준이 직접 정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 네. 해주셨는데 왜 자꾸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1: 일단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 요거 이제 둘 다 같은 말인데요.
0: 예?
1: 채권 가격하고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4%의 이자를 주는 기존의 국채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오는 국채가 연 5%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기존의 4%짜리 국채의 가격은 이게 매력이 없으니까 연 1% 정도의 이자만큼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채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싸게 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은 똑같으니까 투자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은 5%에 맞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다, 뭐 채권 시장이 약세다, 미국 국채가 많이 팔렸다 이런 말은 대체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0: 네.
1: 현재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채권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왜 풀고 있는 걸까요?
1: 이게 몇 가지 이유가 겹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 걱정이 다시 커졌습니다.
0: 예?
1: 중동 상황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금 크게 올라갔다, 뭐 출렁거리고 있죠.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운송비 그리고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높은 상태로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는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매년 물가가 10%씩 오르면 받아야 될 이자도 10%씩 복리로 받아야지 사실 본전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 10%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0: 예.
1: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그런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게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을 보면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국가에 매겨놨잖아요.
1: 네.
0: 그걸로
1: 네.
0: 물가가 올랐는데 여기에 중동 상황까지 다 더 겹쳐버린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통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경기

0: 좀 쉽고 소비나 투자도 줄어야 되는데 네. 이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비교적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AI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강하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죠. 경기가 강하다라는 거는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돈도 많이 쓴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도 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으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소식은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빚이 많다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요.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좀 메우려면 세금을 많이 걷거나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걷기는 어렵고 뭐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지금 이 돈을 어디선가 조달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채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물량을 사줄 투자자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돈을 못 빌리는 거잖아요.
1: 네.
0: 결국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요. 실제로 이제 최근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입찰을 보면 투자자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미국 정부 부채 증가 그리고 앞으로 국채가 계속 많이 공급될 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소장님 지금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0: 네.
1: 금리 그래서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그런데 또 빚도 많고요.
0: 맞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강세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0: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혼란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원래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시장이 좀 과열이 좀 죽고 우리 경기를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 일반적인 가게에서도 이제 대출을 잘 안 받고
1: 네.
0: 집을 사려는 사람도 부담돼서 좀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러다 보면 경기가 좀 식어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지금 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뭐 시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들을 계속하는 거죠.
1: 더 오르면 큰일 나는 거죠?
0: 더 오르면 큰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가 안 죽으니까 사실 이제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죽을까 봐 걱정인데
1: 예.
0: 경기가 계속 좋고 경제가 탄탄하니까 시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지만 야 이런 상태로 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죠.
1: 그 경기를 이끌고 있는 게 그 AI 기업들 이런데요?
0: 지금 최근에는 기업들의 투자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투자를 막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1: 예.
0: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어딘가에 공장도 짓고 공장을 지으면 사람도 고용을 하고 너도 나도 사람을 고용하면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임금도 많이 주게 되고요.
1: 네.
0: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주머니가 속된 말로 빡빡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어디 가서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서 경기가 성장하는데 너무 과열되면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 연준이 금리를 높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높은 시장에서는 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예. 와, 이게 정말 특이한 거여서 그러면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0: 네.
1: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게 지금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5%를 넘었고 30년물도 5%를 넘었잖아요.
1: 네.
0: 이 말인 즉슨 그냥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만 투자를 해도 연 5%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래서 지금 S&P 이런 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0: 네, 그런 걱정이죠. 야,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는 5%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AI 뭐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AI나 이런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AI나 반도체 아직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꺼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의 거품이 꺼지는 순간 과거처럼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들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지금 기준금리도 오르고 단기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0: 네.
1: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0: 여기서 보통 비교하는 게 장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는 10년물 금리고요. 단기 금리는 2년물 금리인데요.
1: 예.
0: 2년물은 비교적 짧은 금리고 10년물은 장기 금리죠.
1: 예. 근데
0: 원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돈을 빌려줄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2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4%고 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5%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경우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때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가 0.17%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요.
1: 예.
0: 이게 2025년 초 이후에 가장 좁은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 숫자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1: 예.
0: 뭐 10년물 금리가 다시 크게 올라오면서 28일에는 한 0.31%포인트까지 벌어졌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때 0.17%포인트까지 좁아질 예. 정도로 장단기 금리 차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년물로 하고 빨리 순환시키는 게 좋잖아요.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지금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0: 일단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고 고금리가 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면 같은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10년물도 같이 크게 올라야지 정상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여기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 시장이 당장은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네라고 생각하면 2년물 금리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는 결국 경기가 나빠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리고 뭔가 경기가 불안한데 나빠지면 이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언젠가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될 거고요.
1: 네.
0: 그러면 10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높은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확 올라가지만 장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걸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 뭐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좁아지는 건 시장에서 경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도 포함돼 있어서
1: 네.
0: 앞으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그런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워낙에 막 파동이 심각해서 격차가 심하잖아요.
0: 네,
1: 그런 상황인데
0: 그렇습니다.
1: 지금 S&P 500에 들었던 분들도 왜 이렇게 빠지고 있지? 저기 기준금리가 높다는데 절로 옮겨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좀
0: 네.
1: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0: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했고 나는 진짜 손해보는 게 많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려가 나올 때는 잠시 시장에서 물러나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그래도 아유 이게 주식이 더 올라서 수익을 실현 못하면 어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만이라도 조금 자산을 빼놓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바라보는 게 그래도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그리고 뭐 없어도 되는 돈인데 묻어둬야지 하는 분들은 또 기다리시면
0: 그렇죠. 네.
1: 뭐 그게 또 주식이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 장기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6: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97.5 네, 지금 시각이 6시 29분 5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가을에 수산시장에서 많이 찾는 새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잡히는 보리새우과 새우인데요. 잡힌 뒤에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수조에서 살아있는 새우는 보통 비슷하게 생긴 흰다리 새우라는 종입니다. 하지만 흰다리 새우를 이 새우로 알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머리의 뾰족한 부분이 주둥이보다 길게 뻗어 있으면 오늘의 정답 이 새우고요. 다리가 뚜렷하게 흰색이면 흰다리 새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큰 새우라는 뜻도 있는 이 새우 이름이 뭘까요? 1번 대하, 2번 은하.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험 가입부터 중간 점검까지 꼭 알아야 할 보험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안경은 최길룡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8: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주제가 아니더라도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종신보험을 연금이나 저축 상품처럼 설명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표현이나 설명이 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8: 예, 이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은 사망보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설명 과정에서 몇 년만 유지하면 원금 이상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소비자가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사업비, 해약 환급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미래에 받을 금액만 크게 강조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8: 그래서 종신보험에도 해약 환급금이나 연금 전환 기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종신보험의 기본 성격이 저축성 상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 종신보험은 근본적으로 사망 보장이 네. 목적이다.
8: 네. 첫 번째 목적이 사망을 보장을 하면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제 원금이나 목돈 마련으로 저축 기능도 가져가기도 하고 장기 10년, 20년, 30년 뒤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순수 저축성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1: 그러면은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 차이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9: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의 주된 목적이 다릅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망을 평생 보장하는 게 중심이고요.
1: 예.
9: 저축성 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자금 등 자산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계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저축성 보험에도 보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종신보험에도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9: 그래서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보험료를 내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그러면 보장과 저축을 한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각각 따로따로 나는 종신보험 따로 저축성 보험 따로 이렇게 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건 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8: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하면 관리하기 편하고 보장과 자금 마련을 하나의 계약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네. 반면 보장과 저축을 분리하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보험료와 기간, 필요한 금액을 따로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이 필요한 사람과 노후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기간과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1: 네네.
8: 그래서 중요한 건 상품을 하나로 묶느냐 나누느냐 보다는 내가 필요한 보장과 자금의 목적을 먼저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목적이 뭐 몇 년 후에 필요한 자금이다에 따라서 기간이 기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수 저축이나 연금으로 가셔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보장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 상품이 또 달라지게 구분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나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9: 저라면 소비자분들에게 그래서 총 얼마를 내고 언제 얼마를 받게 되는가를 먼저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9: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보장이 실제로 충분한가? 그 둘째, 내가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얼마인가? 셋째,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0년 뒤에 필요한 돈인지 아니면 20년 뒤 노후에 필요한 돈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사실은 보험은요 저축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20만 원 낸다 치면 그 금액이 전부 적립되는 건 아니죠?
8: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게 되는데요.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그대로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8: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을 볼 때 단순히 월 30만 원씩 내니까 30만 원이 매달 적립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 설계서나 상품 설계서 등을 통해 납입 보험료와 적립되는 금액, 각종 비용, 해약환급금들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러면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내는 예를 들어 월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을 나중에 온전히 돌려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예금으로 그냥 하시는 게 괜찮고 적금이나 예금으로
8: 네.
1: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기능 플러스 네. 저축성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9: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 안에는 보장이란 게 아주 미비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1: 예?
9: 왜냐면 그게 크게 이제 보장이 예를 들어서 뭐 좋다 혹은 큰 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업비 측면에서 많은 보장성 보험료를 가져가겠지만 저축성 보험은 그렇게 구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1: 예?
9: 그래서 아마 지금 예금하고 적금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금 적금이 10년짜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기간을 놓고 이게 단기적으로 운영돼야 될 돈이란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은행에 있는 적금 예금 상품이 맞으시고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8: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은 시간을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의아한 게 우선은 30만 원에서 월 뭐 사업료 여러 가지 뭐 사업비 이런 거 빼고 원금에서 얼마간이 빠지고 납입이 되고 있는 건데 10년 가져가고 간다면 그게 어떻게 이득이에요?
9: 상품을 저축성 보험을 보시면 이제 복리라는 이자 개념을
1: 예.
9: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은 단리를 보고 있고요. 저축성 보험은 복리 그리고 요즘에는 몇 퍼센트를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장기간 돈이 굴러가게 되면 초기에 이제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은 5에서 6년 정도가 되겠지만요. 그 이후에 이자가 붙는 속도가 일반 예금 혹은 적금 상품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10년 정도 가지고 가시면 저축성 보험이 훨씬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다.
9: 그렇죠. 그리고
1: 돈을 세제 묶어놓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9: 그렇죠.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금 적금은 이자 소득세를 내지만은 이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납입을 하고 5년 동안 또 유지를 하시게 돼서 총 10년이 넘어서 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1: 조금 전에 말씀하신 느낌대로 그 복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설명을 처음에 받을 때는 연 몇 퍼센트 보장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 이율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9: 여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설명 들으셨을 때는 이제 몇 퍼센트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실 겁니다.
1: 예.
9: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 이율인지 혹은 최저 보증을 해주는 이율인지 혹은 예정 이율인지 혹은 특정 조건에서 적용되는 이율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9: 그리고 이율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율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 동안 납입해야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환급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같이 보시는 게 맞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로 설명받는 예상 금액만 듣지 마시고 가입 설계서의 연도별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그리고 이게 설명받은 예상 금액은 진짜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9: 그렇죠.
1: 현실보다는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9: 설명을 이제 하는 사람의 나름이긴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조금 불완전하다 예를 들어서 조금 과대하다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제재가 상당하기 때문에
1: 네.
9: 그 설명을 들으실 때 그 말로 들으신 게 거의 뭐 틀리진 않을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 틀릴 확률 혹은 과대하게 설명될 확률이 있으니 가입 제안서, 가입 설계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 지금 2650번님께서 특정 보험명을 얘기하시고 2005년에 가입해갖고 22년 납으로 월 보험료 계속 18만 원씩 가져가고 계시대요. 그러면 내년이 만기인 거잖아요. 연금 전환이 되는지 만기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구체적인 보험사 이름을 얘기하셔가지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 전문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의사를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사람인 이상 10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꾸준히 붓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해약 환급금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미리 좀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8: 네,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가입 안내서라는 자료에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는 장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해지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1: 네.
8: 보험은 초기에 사기 사업비 등에 대한 영향으로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원금이 도달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단위로 가는 것보다는 이자가 굴러가는 구조가 좀 다르게 복리로 해서 이제 이자가 그때부터 효과를 발행을 하거든요.
1: 네.
8: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상품 안내를 받으셨을 때 자료에 해지 환급금 표를 보시고 3년 후에 해지하면 얼마 인지 5년 후에는 얼마인지 10년 후에는 얼마인지 이렇게 실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
8: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과 환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상품별로 좀 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고 확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금리는 그 금리를 어떻게든 확정해준다는 얘기고요.
1: 네.
8: 공시율은 최저 보증이라는 이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예. 그러면은 10년짜리인데 10년 납 끝났는데
8: 네.
1: 지금 당장 찾아도 되겠지만 조금 더 묵히고 두면은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8: 저의 경우는 저와 상담하시는 고객분들한테 완납이 된 건에 대해서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약간 대출을 하신 경우가 아닌 경우는 좀 더 놔두시는 거를 효과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완납 이후에 복리로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재미를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게 그때부터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10: 장기적으로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은 두고 보시는 네. 것도 괜찮겠군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이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참 뭐가 유리하다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겠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걸 뭘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9: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그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셨을 때 꼭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유리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에서 유리한 건가요?라고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10: 뭐가 유리해요?라고.
9: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지, 혹은 보장이 크다는 건지, 아니면 해약환급금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 환급률이 높다라는 건지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이 작을 수도 있고, B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A 상품은 5년 동안 최대의 환급률을 가져올 수도 있고, B 상품은 10년 이후에 최대 환급률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유리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이 상품이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당장 5년 후에 써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복리의 효과로 얼마 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랬었는데 아니네, 10년까지 간다고 좀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해지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8: 저는 바로 해지하시는 거는 추천 안 드려요. 먼저 계약 내용을
10: 저축성 보험을 드셨다면
8: 네네. 그래서 먼저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또는 종신보험인데 주계약에 특약이 이제 살아서 보상받는 특약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납입기간이 몇 년 납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까지 냈는지,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 그리고 현재 해지환급금, 사망보장금액, 유지했을 때 환급금 등을 확인을 해보시는데, 해지환급금도 지금 해지하면은 얼마인지, 또는 5년 뒤에 해지하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상품을 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새로운 보험을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 신중하게 기존 보험하고 나란히 이게 자료를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신다면은 이 새로운 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가입 심사, 보장 개시 시점, 기존 계약에서 발생했던 비용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네. 예. 요즘에 왜 AI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같이 약관을 넣어놓고 지금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비교 좀 해줄래? 이러면은 분석이 되나요?
9: 제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네. 보험 방금 약관이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보장성 보험에도 약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이율대로 돈을 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기 때문에 예. 저축성 보험은 비교가 되실 건데 보장성 보험은 비교 자체가 힘드실 겁니다.
10: 아, 왜요?
9: 약관 자체가 뭐 500페이지 많은 거 뭐 1000페이지짜리도 있는데 이걸 다 꼼꼼하게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8: 현재 판매되는 상품만 해도 40개 보험사의 한 회사의 상품이 몇십 가지고 하나의 상품만 해도 담보가 플랜이 또 10개씩 플랜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
10: 다양한 경우에
8: 네, 그리고 과거에 보험 판매가 지금 우리나라가 된 지가 10년, 20년이 아니고 몇십 년인데 그 상품들을 다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약관에 내가 가입한 담보별로 약관을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비교 안내를 받으시는 게 그걸 추천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10: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고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볼 걸, 조금 더 얘기해 볼 걸, 다른 데도 좀 살펴볼 걸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일을 피하려면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걸 따져봐야 할까요?
9: 그 소비자분들께 지금 딱 다섯 가지만 확인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보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총 얼마를 납입을 하는가, 세 번째는 그 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가입 설계서의 내용이 같은가. 보통은 소비자분들이 월 보험료가 얼마를 내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십니다.
1: 네.
9: 근데 월 보험료가 얼마냐만 보지 마시고 총 얼마를 내는 계약인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의 가치나 크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1: 예.
9: 그리고 보험은 우리가 한 달, 두 달 내는 상품이 아니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보험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 상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과 자금 계획에 맞는지, 그리고 앞에 설명됐다 다섯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꼭 설계사분에게 하셔서 원하는 답변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 이게 뭐 월 10만 원만 내는 거라서 비교적 저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1년이면 120만 원이고 그게 20년 납이면 2,400만 원이니까
9: 맞습니다.
1: 나는 2,4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겠군요.
9: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전문가들께 저희가 대신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은 최길용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쉽다 데이팩
11: 건강에
1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샤브올데이.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8: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패스로.
1: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대하였습니다. 선물 받아 가실 분 4592번님께 백화점 상품권, 7742번님께 SO1 주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0: 출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조사한 우리 군과 유엔사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에서 발견된 갈색 지뢰도 북한군의 것으로 특정했는데 북한은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우리 군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규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통해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합의정신 파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뢰 폭발 이후 대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처음인데 합참은 폭발한 지뢰 두 발이 북한군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대인 지뢰 한 발이 군사분계선 남쪽 한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 조사단과 유엔사는 어제 폭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운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습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직접 북측에 통보하고 상황 격화를 피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문제 해결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 소행이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가 폭발했다는 우리군 발표를 두고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북한군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거라며 특히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 반격 수단을 증강했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3: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점과 기존 사형 선고 사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서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채원 양 유족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결과라며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장윤기의 자백을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도입해 강력 범죄자를 영구 격리해야 한다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1: 아시안게임 자연패에 도전하는 남자축구대표팀이 준결승에서 중국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메달 결정전이 본격 막을 올린 양궁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땄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4: 축구대표팀은 이영준과 엄지성, 배준호 등 유럽파를 선봉에 내세워 중국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교함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하다 결국 허를 찔렸습니다.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중국 왕이동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대표팀은 곧바로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전반 33분 엄지성이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이 헤더로 연결해 중국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을 1-1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들어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중국의 밀집 수비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흐름을 바꾼 한방은 이번에도 엄지성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36분 엄지성이 반대편 뒷공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최도한 배준호가 머리를 정확하게 갖다 대 역전 결승포를 터뜨렸습니다. 남은 시간을 버텨낸 대표팀은 2-1 승리를 거두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저녁 일본 우즈베키스탄 준결승 승자와 오는 토요일 금메달을 놓고 맞붙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혼성단체전에서 박정윤과 최용희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에 오른 박정윤, 최용희는 정규 4엔드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인도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강현서와 박정윤, 박예린이 나선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을 229-228 단 한 점 차로 꺾고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녀 트랙 사이클 대표팀도 단체 출발 경기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로 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무죄 부분을 직권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혐의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서는 5에서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

0: 파크 옥동리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 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IQ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여의도 3, 4, 하은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문의.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하겠습니다. 화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아까 하프타임이라고 그 유튜브에만 나가는 그 방송을 하던 중에 우리가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두 분이 부산 출신이라는 얘기를 작가한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조호재 부국장도 부산 출신, 네. 장해찬 전 최고도
2: 네, 부산 출신이죠. 부산.
1: 그렇지, 맞아요. 부산이지. 북항이는 못 보셨죠?
2: 네, 북항이는 저도 못 봤어요.
3: 제가 부산에서 20년 살았는데 네. 북항이가 등장한 이후로 네. 롯데자이언츠가 7승 1패라는 어떤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1: 아, 롯데 팬이시구나.
3: 그렇죠.
1: 하기는 네. 부산이시니까.
2: 네. 저는 북항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처럼 부산에 새로운 마스코트가 생겨서 너무 고마운데 네. 우리 존경하는 전재소 시장님이 북항이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전직 보좌관 4명 다 유죄 판결 나왔어요. 북항이는 북항이대로 두시고 전재소 시장님은

0: 유죄받은 보좌관들에게 사죄의 편지부터 쓰시라.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1: 석강이가 어쨌든 길을 잃은 국민의힘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슬프긴 했어요. 아유,
0: 네. 아, 국강이가 얼마나 많은 지금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는데. 아니, 저, 국민의힘도 그렇죠. 네.
2: 처음에 네. 좀 이렇게 기분 좀 풀어보자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또 정신병
0: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라가지고.
3: 국강이 얘기하는데 전재수 시장 바로 공격하는 거 혹시?
2: 국강이가 슬퍼할 것 같아요.
0: 그거 하라고 출연료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 목소로.
1: 저희는 네. 증오와 적대의 정치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를 제가 괜히 꺼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와, 오늘 김여정 부장. 와, 진짜 또 진짜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이런 거를 진짜 좀 표현 자체가 늘 이렇긴 합니다만 실시간 뭐 실사격하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얘기를 하고. 뭐 무슨 한국 무장 깡패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지금 북한이 뻔뻔하게 나와도 뭐 마땅히 지금 대응할 카드가 이게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2: 네, 이해하시죠.
0: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어떨까 저떨까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너무 이제 배부른 고민이다. 지금은 이번 사건으로 정말 많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 부상 장병뿐만이 아니라 네. 군에 이 자식들을 보낸 많은 부모님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많은 아내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가족들이 마음을 놓고 그래도 역시 그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안보 앞에서는 원칙을 지키는구나라는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사안을 이재명 정부와 강신철 신임 장관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강경 대응,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재개가 됐든 뭐가 됐든 한다고 뭐 김여정이 난리치고 뭐 언제는 쟤네가 가만히 있습니까? 맨날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우리 군의 대응은 이 사건으로 정말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우리 군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는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저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2: 네. 자,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대응. 네.
1: 정치적으로
2: 어떤 카드가 있을 것
1: 정치적으로
2: 같아요?
1: 말해야 되나 시청자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나 지금 말하는 동안 살짝 고민했는데 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2: 네.
1: 강력한 규탄,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 이외에 카드는 없습니다.
2: 네.
1: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네. 아니 뭐. 그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지뢰매설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넘어가서 지뢰매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한 포 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금 이 문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랑 겸직하는 그런 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미온적으로 구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몇 시간 전에 그 기사가 하나 났던데 트럼프가 김정은은 내 친구, 북한 네. 상당한 핵능력 보유, 내가 있는 한 김정은 괜찮을 것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적어도 남한에서 규탄을 받아야 해요.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그리고
2: 우리는 지금 지뢰가 터졌는데
1: 네.
2: 지뢰가 터져서 지금 장병들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1: 한미 동맹
2: 미국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지. 트럼프의 생각은 다른 거죠.
1: 네. 지금. 근데 DMZ는 유엔사 관할이라서 유엔사나 유엔사 승인이나 협조 없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뭘 하지도 못해요. 한미 연합 훈련 축소한 건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죠. 그럼 사실은 야당에서도 트럼프나 미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 성명은 나와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이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군 책임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집권해봐서 다 알아요. 그 용산 머리 위로 무인기가 날아들었을 때 오물풍선이 날아들었을 때 말을 세게 했지 사실 뾰족하게 뭘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정부 여당을 그냥 무분별하게 흔들고 비난하고 이런 데만 굳히는 건 오히려 정부가 뭘 대응하는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기 때문에 그 안보 앞에서는 여야 없다는 말을 조금만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0: 말씀을 드립니다.
1: 조호재 부국장 얘기까지 듣고 그리고 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도 또 들게요.
2: 지금 네.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유엔 안보리의 회부, 두 번째가 네. 뭐 대북 방송을 통한 항의, 세 번째가 뭐 군사 회담을 제의한다든지 세 가지가 네. 있는데 뭐 대북 방송을 통해서는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얻기는 어렵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든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남북 간 이제 군사 당국 간의 회담을 제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신나 보여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좋아하면서 정부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병들과 장병 가족들, 부모님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 로우키로 지금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네.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근데 이제 군사회담 제안이라는 것도 이제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옵션인 건데 아까 말씀한 진실에 입각한 어떤 방안이기가 어려운 게 이 사안이 있기 전에 1년 정도의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팩트체킹을 좀 해드리면 2025년 9월에 위성식별이 됐습니다. 이 지역변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뭐 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그건 제하고 얘기할게요. 그건 네. 정치공방되니까. 2025년 9월에 위성식별이 있어서 관련해서 유엔사 협의를 진행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11월 17일에 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방금 말씀하신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의제가 뭐였냐면 MDL 위치 인식 차이에 대한 해소 그리고 DMZ 우발 충돌 방지 그러니까 네. 이런 사안 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MDL 하면은 그냥 뭐 마치 고속도로에 선거하는 것처럼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GOP, GP 철책이 있지만 저쪽엔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MDL이 위치가 어딘지 인식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막 지뢰가 매설되고 있단 말이에요.
1: 이거 남북이 다르죠 지금.
0: 이거 정리하자.
1: 네.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죠 지금. 네.
0: 이거 정리하자. 네. 이거 정리해야 DMZ 내 우발 충돌을 네. 방지할 수 있다고 군사당국 회담을 계속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무응답했어요. 북한이 무응답했기 때문에 26년 9월 14일에 지뢰 매설 관련해가지고 유엔사가 합의하고 우리끼리 그러면 유엔사 합의에서 들어가서 이거 확인한다 해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었던 일들이 아니라 타임라인을 따져보면 다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은 그 일련의 사태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치적 아이템 삼아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가 너무 위험해진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3: 그런데 네. 뭐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이나 조호재 부국장의 말씀이나 일견 일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빌미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현장 감식에 들어가거나 조사가 추석 연휴에 비가 다 예보돼 있었는데 그 전에 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에서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전에 긴장 분위기 안 만들려고 뭔가 증거 유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식을 늦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이 현장 감식이 과거 2015년 목함질의 사건 때보다 며칠씩 더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면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국방을 담당하는 위원장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 나와서 한 소리가 북한의 고의로 한 것인지 의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와서 이거 방어용 지뢰일 수도 있다. 정말 민심에 불을 지르는 군대를 다녀왔거나 가야 될 사람들 열불 터지게 하는 소리를 민주당의 국방위원장이 했어요. 그거를 그 진성준 의원 개인의 소리입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대표인 김민석 대표가 좀 번거롭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혼을 내던가 공개 경고를 하든가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국방위에서 이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도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럴 때 너네 얌전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기 전에 야당이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못하게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먼저 나서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워딩을 쓰기만 잘 써도 사실 야당의 공간이 별로 없어지는데 항상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일각이나 진보정부 일각에서 지나치게 약한 모습이나 유화적인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이 안보상의 불상사가 터지면 보수 야당이 공격할 빌미가 또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죠.
0: 저는 이제 그 지연된 거는 조사가 아니라 설명이라 생각해요. 방금 비판하신 것 중에 네. 이제 국방부의 공보 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임라인을 보면 21일에 사고가 나고 22일에 바로 증거 수집해가지고 국과수에 보내죠. 화약은 뭐 장구류, 지뢰 파편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조사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22일 정도에는 지금 그 일부 증거들은 국과수에 보냈고 이 지역이 2015년 목함지뢰가 터졌던 그 지역과 달리 2015년에 터졌던 그 지역은 우리가 이미 수색로가 개척돼가지고 우리 군이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곳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처음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는 지역이어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방위에서 현안질의할 때 영상 보면은 뭐 너무 좁아가지고 옆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바로 우리 군 투입하면 지난번에 그 해병대 사령관 이 왜 수해 복구 구조할 때 그 장병들 네. 안전 장비 없이 그냥 투입시켰다가 비극 벌어진 것처럼 방금 아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군에 보내는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탄탄하게 가져서 가져갈 겁니다라고 설명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죠.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은 뭘 몰라가지고 저런다 치자고요.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군사 기밀에 비슷한 거 막 흩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럴 때 그럼 야당은 그거 안 보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지연시킨다. 뭐 외환이다. 외환죄다. 이거 맞다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성을 찾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을
2: 드립니다. 그래 뭐 사고 현장에 직후에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거의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그 하은기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어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뛰기도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당장 사고 직후에 현장 가서 빨리 조사 안 하냐고 말하는 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주장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 장병들에게 맞냐는 거예요.
1: 어찌 됐건 간에 제가 그냥 제가 느낀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국방부 메시지 관리 이 대응은 정말 실패죠. 0점에 가까웠다고 저는 기자로서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그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21일이 사고 터진 날이 안규백 장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장관이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관 교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일부터 한 사흘 정도 나온 메시지가 국방부에서 한 얘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에 잘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온 게 답변이 제한된다. 요거예요. 요거 왜 없어요? 아니 기초적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조차 전혀 제공을 안 해버리면 이런 거를 보통 정보의 진공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진공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의문이 생기고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음모론이 그래서 생기거든요.
0: 그렇죠. 네.
1: 정보가 진공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 한 사흘 네. 정도가.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 국방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야당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네 지금 유엔 연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평화 메시지를 내는데 니네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0: 그래서 제가 조사가 지연된 게 아니라 설명이 지연됐다고 아까 네. 규정을 한 게 그 공보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이 난장판이 안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의 타임라인을 보고 합참이 밝힌 걸 보면은 프로토콜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국방부의 공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사실은 타이밍적으로 유엔사 발표 이후에 오늘 합참이 이건 북한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먼저 밝히는 게 모양새적으로 정무적으로 더 낫죠. 이건 마치 유엔사가 이 북한 소행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마지못해 인정한다라는 빌미를 또 주는 셈이고 이건 제가 정말 그 이재명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시급한 거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살다 살다 정치평론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부처 대변인 이름과 얼굴 기억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기자들과 어설픈 기싸움하고 이상한 말 할 때마다 보수 유튜브 조회수가 몇십만 백만씩 그냥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처럼 민감한 사안이 터졌고 이게 전 국가적 관심 사안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도 계속 평이 안 좋고 사고를 많이 치던 그분의 어떤 대변인 역할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신철 장관도 문제지만 국방부 대변인 빠르게 교체하는 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원래 정보를 밝히기가 이게 매우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여기서 지금 이번에 어떤 이런 은폐라든지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방부가 뭐 좀 너무 좀 눈치를 봤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 야당의 빌미를 준 셈이죠.
1: 네, 야당의 빌미를 주고 그러니까 눈치를 봤나? 국방부에서 장관 바뀌고 이러면서 실무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눈치를 본 게 아닌가.
0: 봐요. 패널들도 이거를 일일이 다 학습하지 않고 그냥 그 뉴스만 보고 나오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뜯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상자가 3명이라고 해가지고 구조일기가 3대가 떴대요.
1: 아니 그러니까요.
0: 근데 막상 3대 떠서 가보니까 2명은 중상자가 맞아가지고 헬기로 이송하다 되는데 한 명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육로로 이동해서 두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세 명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자초지정을 설명했으면 그 며칠 상간에 있었던 일이 뭔지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도 내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은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그래서 거기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고 그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나중에. 이것만 설명을 해서 아니 뭐 공식 브리핑에서는 설명을 만약 못한다 그러면 백브리핑이랑도 있잖아요. 몇몇 언론 다 불러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힘든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이래서 이런 거라는 거를 설명만 누가 좀 해줬어도 연휴 기간에 정말 이렇게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번졌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늑장 대응 문제에 대한 거는 그렇고 두 번째 요것도 하나 좀 짚어봅시다. 아까 얘기 잠깐 하시다 말았는데 한동훈 의원 이거 조사 일정을 막 공개하고 한 거 이 부분은 이거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3: 문서 유출 상습범. 네. 비밀 문서 유출 상습범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 후면에서도 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제보자도 자기가 그 한동훈 의원한테 준 적 없다 하는데 검찰의 기소 계획서를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면 어떻게 확보하지? 라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군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이 얼마든지 민주당 정부와 국방부의 잘못된 대응이나 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 정보위라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주요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정보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그죠? 우리까지만 브리핑하자고 말해요.
2: 맞아요. 네.
3: 그거 들은 거 다 하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니까. 근데 아마 정보위 비공개 브리핑 중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할 만한 소재도 꽤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한다고요. 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공공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처지가 굉장히 궁박하고 하루에 페이스북 100개 올려서 관심을 막 받아야 되는 처지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올라가고 복당 문제 전혀 당내에서 화제가 안 되니까 장동혁 대표 지위도 점점 공고해지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잘 싸우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공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거는 기밀입니다. 이거는 뭐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면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원칙을 알겠습니다. 지켜야 된단 말 하고 싶습니다.
1: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0: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날씨가 날짜를 기가 막히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한낮에도 30도 가까운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10월이 시작됨을 알리듯이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도 16도, 전주, 창원 등 남부지방 낮 기온도 2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도권과 강원 오늘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밤에는 충청권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저녁까지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 지역에 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환관나들목에서 영동나들목까지 1, 2차로 막고 공사해서 밀리는 가운데 환관휴게소 지난 커브 지점 갓길에는 사고도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의원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좀 하실 아니, 말씀
7: 저는
6: 있으신가요?
7: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했던 행위는 네. 심지어 김승원 후보자 국면에서 뭐 폭로했던 것과도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7: 김승원 후보자 때는 뭐 본인이 공익 제보 얘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검찰의 뭐 기소 계획서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내놓으면서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거 자료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6: 네.
7: 이번에는 제보자한테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거를 내놓은 게 없습니다. 녹취록 한 장도 없고요. 뭐가 없습니다. 그냥 제보를 받았는데 뭐 유엔사가 한국군한테 꺾여가지고 뭐 조사 일정을 바꿨다느니 뭐 한국군이 유엔사가 요구하는 뭐 마디캠 증언거를 안 줬다느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엔사를 한국군이 어떻게 꺾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으면 유엔사나 뭐 이런 데서는 침묵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것들을 한국군도 유엔사도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게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론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묻든가. 근데 조선일보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아무 근거를 제시 못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써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증은 최소한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8: 요새 조선일보가 그래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지 오래됐어요.
6: 자, 조선일보 얘기 나온 김에 저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에서 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백령도 갔잖아요. 이거를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장해찬 최고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8: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이 백령도 방문을 비판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민주당 전략 자산이다 운운했는데. 네. 이번 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한 여러 결과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당 지지율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겠죠.
6: 네.
8: 언론은 당연히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내 말 안 듣는 장동혁 가만두지 않겠다는 감정적 배설에 가까운 거고요. 국방위원 두 명이 이 백령도행에 함께하느라 국방위 질의가 조금 밀린 건 아쉽지만 당초 국민의힘은 오후 6시 국방위 회의를 제안했었는데 민주당과

0: 협의 과정에서 오후 3시로 설정된 것이고, 그러면 국방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따라간 국방위원들이 비판받을 몫이지, 지금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현장 방문하는 당 대표가 욕먹을 일은 아닌 거거든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막 비하하고 꼬투리 잡아서 폄하하진 않아요. 이건 결국 조선일보가 언론의 기능을 포기하고 내가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보수 정당의 대표와 다음 대권 주자를 우리 말 잘 듣는 꼭두각시로 세우겠다는 욕망이 과하다 보니까 나온 추태라고 봅니다.
1: 저는. 아니 근데 조선일보는 그렇다 치고 그 백년도를 또 국회의원 두 명 데리고 간 거 이거는
2: 그리고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도 데려갔어요.
1: 아니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네. 북한 지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규탄을 하는데 현안 질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날에 어찌됐건 뭐 민주당이 좀 천천히 하자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하냐 오전에 빨리 해야지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수석 전문위원회 국방위원들 데리고 백령도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는 모습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그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1: 아, 그래서 저는 왜 갔나 싶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왜 백령도야?
3: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아리송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올림픽 공원도 저는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러면 이런 판단이 되는 조선일보가 그 며칠 동안 한동훈 의원을 마치 동문일보처럼 굴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성은 있네요. 그냥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거면 무조건 다 와서 쏘주는 거네요. 근데 조선일보도 보수 언론이면 안보 이런 걸로는 막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월 3일 장애 집회가 예고가 돼 있어요. 이 시간이 참 10월 3일이면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저 중수청 공소청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국정감사 시작되고 그러니까 지금 10월 3일로 잡은 거죠 지금 보니까
0: 그렇죠 국감 전이고요 개천절에 사실 네. 과거 조국 사태 때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집회를 열었던 게 바로 개천절입니다.
1: 아, 그러니까
0: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장애 집회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지 보수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 가득 채우고 이런 건 상상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아마 2020년 10월 3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날 많은 보수 정당과 시민사회가 먼저 집회를 하고 국민의힘 집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다 보니 전체 보수 세력의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 집회를 뭐 예를 들면 주마다 뭐 계속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감을 통해서 여당 견제하고 정부 견제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실정으로 흔들릴 때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투쟁의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장애투쟁을 할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는 명분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두 번째가 조작기소특검법, 세 번째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사법체계 혼란한다.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장애투쟁한다고 하거든요.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지금 우리 군이나 유엔사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에서 10월 1일에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 네, 그렇죠.
2: 그리고 저기 뭐냐 그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이 장애투쟁 안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생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어제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의원총회에서 장애투쟁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랑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랑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1: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 또 그 태극기 집회 또 떠오르고 또 거기 또 장동혁 대표 또 우리 이번에 나와서 또 부감은 칠려나 어쩌려나 뭐 이런 그 뭐 몇 가지 장면들이 좀 상상이 되는데 이게 국민들 특히 다 중도층의 어떤 동의 좀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희가 들던데 진보 진영에서 이제 데모 많이 하잖아요.
1: 네.
3: 저희가 여당일 때 장애 집회 하면은 저는 좀 냉소적이었거든요.
1: 네.
3: 저희도 국감 앞두고 장애 집회하고 이렇게 그때는 명분도 있었어요. 무슨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집회라는 거는 이제 자연 발생돼가지고 큰 에너지가 생기면 그 정치적 에너지를 정치 세력이 받아 안아서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정당이 획책하는 장애 집회는 진짜 그냥 짠물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으로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버리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그냥 이 시간에 꼼꼼하게 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국정감사 질의

0: 꾸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뭐 하시는 걸 뭐 집회 시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1: 진보 정당이나 좌파 시민 사회는 맨날 촛불 들고 나가도 되고.
0: 아니 안 된다 이거.
1: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이게 지금 뭐 매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10월 3일이라는 의미 있는 날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가를 한번 보여준다는 건데. 네? 그게 뭐 그렇게 안 될 일입니까? 그리고 이날 정말 많은 단순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와 지지자와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 그 하나의 장면 자체가 또 남기는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앞을 정말 수십만 명이 가득 채운 모습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매번 하자는 건 아니지만 국감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보수 진영 전체의 전열을 가다듬는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매성은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했을 때도 저는 냉소적이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2: 이런 명분이 좀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3: 아니 그리고 저는 그냥 다른 거 떠나가지고 그 모습이 어떨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 거기 또 막 태극기 또 물결이고 예전에 보던 그 아스팔트 보수의 그 모습이 또 나오면 이걸 보고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1: 근데 저는 태극기 보면 막 가슴 울컥하고 너무 뜨겁고.
3: 아니 저도 태극기 보면 평소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극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자. 하나 부탁드리자면 네. 그 이스라엘 국기는 안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나 나오실 분들.
3: 아, 진짜 네. 이스라엘까지는 이번에 네,
1: 태극기만. 네. 태극기만.
0: 들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3: 자 봅시다. 이번에 이스라엘 국기 등장하는지. 자. 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암살자 가로 열고 들 가로 닫고입니다. 예, 이 제목부터가 좀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 암살자들 일단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0: 저는 아직 안 봤어요.
2: 저도 못 봤습니다.
1: 다들 보지 않습니다. 네. 예매하지 않습니다.
4: 보지 않습니다.
3: 네. 장해찬 최고는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자 일단 지금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뭐 무슨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도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안?
4: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다큐와 극 영화에 대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역사 왜곡이다, 뭐 사자 명예훼손이다 얘기하는데 장해찬 최고가 지금 우리랑 이렇게 뭐 정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0: 묘제 선생님이시죠.
4: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술의 어떤 표현의 자율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그 영화에 히틀러가 극장에서 불타 죽습니다. 네오나치들이 역사 왜곡이다. 히틀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다 이거는 극 영화다 픽션이라는 걸 알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암살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어떤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합니다. 그 이거를 가지고 팩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뭐 그 역사 왜곡이다? 그건 다큐 영화랑 다르니까
1: 표현의 자유도 선이 있죠. 그리고 이 영화는 아주 교묘하게 이게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 놓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 유족들이 여전히 버젓이 눈뜨고 살아계십니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 암살 사주한 거야. 이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받을 만한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이 존경하는 공중파 방송 MBC에 나왔으니만큼 과한 비유를 자제하겠지만 네. 얼마나 이 청년들이 좌파식 역사 왜곡에 열받았으면 온라인상에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나 다른 정치인들 빗대서 굉장히 강도 높은 패러디물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 걸 과연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가. 본인들이 존경하는 그 진영의 소중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영화의 표현의 자유랍시고 아주 왜곡해서 그건 자작극이었다. 음모가 있다. 이런 식의 우파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 영화니까 뭐 어때? 라고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아직 그렇게 리버럴한 사회 아니거든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조명 그런 픽션이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까놓고 말해서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 죽였다라는 걸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가 있어요.
3: 아니 근데 이제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런 관객들이 아니었다. 그런 취지도 아니었을 뿐더러 본인이 그런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1: 하고 제작사도. 변명이죠.
4: 그리고 저는 이제 장해찬 최고 말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중영화들은 결국에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거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지 마. 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대중들이 불매운동하고 그거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뭐 보기 싫으면 비판할 수도 있고 뭐 평점 테러도 할 수

0: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 와서 이 영화는 안 된다고 뭐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르고 이런 건 좀 과도해 보인다는 거죠.
1: 정혜찬 최고위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리버럴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시장에 맡겨서 비판받고 비평받게 하고 이런 영화 만들면 대중의 선택을 못 받고 그래서 시장에 도태되고 이 시장의 작용, 비평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를 아까 내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반대 진영에서 그러면은 막 그 돌아가신 분 비하하는 어떤 그 밈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건 용인할 거냐? 뭐 어떡합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베 이런 데서 운지 이런 표현 막 쓰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그거 잡아가지고 뭐 다 뭐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뭐 국정감사장에 부르네 마네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장혜찬 최고위원 같은 분이 뉴스 아이템으로 설치됐을 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 너무 오바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자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뭐 저희가 뭐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그 작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객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을 하자. 그런데 다만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뭘 더 이걸 하진 말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1: 네, 표현의 자유의 선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2: 네.
1: 그 선을 누가 긋습니까? 그 선을 정치 권력이 긋기 시작하면 건전가요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의 선이라는 건 정치 권력이 아니라 다 열어놓고 이게 시장과 개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거기서 정리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제가 장혜찬 최고위원 어디 공중파나 방송 나가서 뭐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줘요. 근데 장혜찬 최고위원이 저한테 이제 모욕죄를 걸어버리면 좀 걸리는 거죠. 벌금 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런 영역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지 정치 권력이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되니 저건 안 되니 선을 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위축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저열한 단위의 표현의 자유도 정치 권력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서로 진영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이 암살자들 논란을 계기로 진보 진영이 보수 전직 대통령한테든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한테든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일정 기간 국가를 대표했던 국가 원수들입니다. 좀 더 존중하는 문화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가 갖춰지는 게 저는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보다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정치인들은 결코 대중보다 앞서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위기 보고 숟가락 얻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논란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번 사태 2030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해당 출연한 배우들에 대한 보이콧이나 광고에 댓글이 막히는 등 또 평론 영상이 내려오는 등의 반발이 일어난다는 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소위 말하는 86들의 어떤 좌파 역사관으로 문화예술계를 다 해먹던 그 시대와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청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또 문화예술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이제 뭐 층위가 이제 섞여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스타벅스 그거 있잖아요. 신세계 탱크데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뭐 불매운동하고 규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거기에서 입대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건데 청년층에서 이거 보고 이 영화가 부적절하다 비판하고 비평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 오케이 놔두자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딱 있으니까 정치 권력이 숟가락 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정치적 정쟁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논쟁으로 부적절한 논의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0: 영화는 영화다.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2: 네. 창작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비판할 자유도 있으니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혜찬 전 최고위원, 조국 혁신당 공복 조재 부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 락토핏. 바쁜 하루를 보내는

0: 2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 어디에 있는 병원이든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응급 이송 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출동이 더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주세요. 올바른 119 이용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1: 바다 거북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깊은 모래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포식자를 피해 바다로 내달려야 하죠. 바다에 도착해도 몸을 숨길 만한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선 이틀 내내 헤엄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아 어른이 되는 건 천 마리 중 단 한 마리 꼴인데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이 어쩐지 우리 모습과도 좀 닮은 것 같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AI는 정답을 알려줄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100%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인공지능의 답변에 의지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보 등산객 3명이 AI가 짜준 코스를 토대로 산에 올랐는데요. 정상까지 8시간이 걸릴 거란 그 조언과 달리 실제로는 16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은 밤 산속에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AI에 의존하는 것,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일.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산사문화축제가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이찬원, 추혁진, 마이진 등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까지 10월 3일 토요일 한마음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0: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중국과 치른 준결승 경기에서 전반 23분 왕유동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33분 엄지성의 코너킥을 이영준이 헤더로 연결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역전을 노린 대표팀은 후반 37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배준호가 머리로 밀어넣어 2-1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엄지성은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경기 승자와 사흘 뒤 결승전을 치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로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2분기에 환율 방어를 위해 약 96억 달러, 우리 돈 12조 9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외환 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96억 12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당국은 2024년 4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이 기간 총 549억 6,400만 달러를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두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궈장쿤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비핵무기 당사국이라며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로 흥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방송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재난 발생

0: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얼마 전에 치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요. 국내 저명한 뇌질환 전문의와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고스톱이라고 불리는 화투놀이. 이 화투놀이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뇌를 쓰게 할 수는 있지만 한 자리에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서 진행하는 놀이니만큼 혈류 순환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독서나 바둑 같은 활동도 주의하셔야 한다는데요. 두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이지만 책을 읽고 바둑에 몰입하느라 오래 앉아있게 되면 역시나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둑, 독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좀 의외죠? 혹시나 오늘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산책이든 운동이든 집안일이든 신체 활동하시면서 오당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전해드렸습니다. 신은희님이 젠디 이야기 들어보니 고스톱은 이기면 엔돌핀이 팍팍 돌지만 졌을 때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 건강에는 운동하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게 최고인 듯요. 오, 첫 곡 대박입니다. 역시 오당제입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우리가 고스톱이라고 불리는 화투놀이, 화투놀이가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혈류 순환을 방해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전해드렸어요. 이제까지 이게 치매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나 싶네요. 구예찬님이 독서도 좋으나 몸을 좀 움직여야겠네요. 독서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 독서도 마찬가지고 바둑 같은 것도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독서도 하고 바둑도 좋지만 몸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도 해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예찬님 말씀처럼 8519님 우약고 아마 바둑 1단인 취미를 버려야 하나 하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틈틈이 일어나서 움직여주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게다가 내일 10월 시작부터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죠.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또 10월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현주님 말씀처럼 내일부터 날씨가 확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날씨 소식은 이따가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요. 3983님도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도 내 편 곁에 출석합니다. 지금 파주에는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그쳤는데 비가 그치고 내일이 되면 쌀쌀해지겠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3983님도 이따가 오늘의 뉴스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아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속담과 마음 건강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재미난 속담들이 많잖아요. 이 속담을 요즘식으로 한번 재해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속담이 있다 하면은 문자 미니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이맘때 산이나 공원에서 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심코 주워갔다가는 뜻밖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일반 산림에서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면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들은 도토리, 밤 수확철을 맞아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분별한 채취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줄어들고 열매를 줍는 과정에서 산림까지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이 산속 먹이가 부족해지면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서 도심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발된 열매는 회수한 뒤에 다시 산에 뿌려준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토리와 밤은 동물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차고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재진입한 차량이고요. 면제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이 되는데 연 3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는데요.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로 연간 68억 원 정도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기온이 22.7도인데요. 내일 아침에는 12도, 금요일 아침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이고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기온이 하루 사이에 5도가량 낮아지면서 내일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로 예보돼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머물겠는데요. 10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라고 합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예년 기온을 웃도는 이른 가을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듣고 왔습니다. 안경옥님이 도토리는 다람쥐 밥이잖아요. 줍지 마세요 하셨고 남승희님 다람쥐 청솔모도 도토리 좋아하죠. 도토리 함부로 줍지 맙시다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산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가을 산행하다 보면 이제 도토리 밤 보이면 괜히 이렇게 주워보고 싶고 사진도 좀 찍고 싶고 가져가고 싶고 한두 개 정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산림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국립공원, 도심공원 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자체들이 특히나 이 도토리 밤 수확철을 맞아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이 도토리랑 밤은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한테 겨울을 나기 위한 정말 소중한 먹이잖아요. 우리 경옥님, 승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가을에 산에 가시면 도토리나 밤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 우리 다람쥐에게 또 청솔모에게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진호님도 옛날 조상들은 감을 수확할 때 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감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를 까치밥이라고 했었죠. 까치한테 이렇게 양보해주는 까치밥. 김명자님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간다길래 딸기하우스 문도 닫아놨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또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낮에 한 28도까지도 오르면서 너무 더웠는데 내일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하죠.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 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때 굉장히 좀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겉옷을 드디어 입을 수 있는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6469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노래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누구 만나셨는지 뭐 하셨는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리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69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꼬이더니 하루 종일 꼬입니다. 일도 마무리 못하고 지금 납품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집에 갈는지 그래도 좋습니다. 끝날 거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멋지십니다. 우리 4069님. 하루 종일 일이 꼬여서 너무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끝날 거니까 그래도 좋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네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9552님은 설거지 중이시래요.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머슴밥으로 먹었어요. 낮에는 고구마 캐러 갔는데 어찌나 깊이 박혔는지 홈이랑 씨름하다가 다 못 캐고 왔어요. 고구마 캐러 가셨나 보다. 요즘 또 고구마 맛있죠. 근데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좀 애를 먹으셨나 봐요. 캐는데. 아 그리고 3293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은 제 모교 대학교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사회를 보러 다녀왔어요. 행사가 길어서 이제야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버스 타서 오당제 듣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9시 반쯤 될 것 같네요. 힘들고 목도 아픈 하루였지만 장학금 받는 후배들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답니다. 오 모교에 또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사회를 보러 다녀오셨다. 사회를 보실 정도면 평소에 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뭔가 방송 쪽 일을 하시려나 우리 3293님? 좀 궁금해지네요. 뭐 하는 분이신지. 어쨌든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가서 직접 사회도 보시고 뿌듯하셨을 만하네요. 안경옥님 안녕하세요. 어느새 9월 말 그래도 9월 1일에는 저보다 20살 많은 큰언니와 크루즈 여행도 다녀오고 또 주말에는 26개월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서 9시간을 지내고 그런대로 열심히 잘 살았네요. 찬란한 10월을 기다리며 하트 하트 하트. 9월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나봐요. 경옥님은 큰언니가 근데 20살 차이에요. 경옥님이 엄청 막둥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신가 보다. 그죠? 큰 언니가 20살 차이면 거의 엄마 아빠이실 텐데. 크루즈 여행 재밌으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배달 가다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당제와 함께 우리도 잘 익어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하고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오 그렇네요.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또 사진에 아직은 좀 녹색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랗게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벼들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 밖에 뭐 어디 잠깐 가까운 데 나가서 보면은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노랗게 가을이 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날씨가 아직 낮에는 더워가지고 아직도 저는 반팔을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근데 내일은 좀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가을이 왔다. 10월의 첫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평소보다 문자 참여가 적다고 하네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신지 이럴 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9567님이 신청해주신 박하유비의 어떤가요?

0567님이 신청해 주신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전해드렸습니다. 이경희님이 듣고만 있었는데 빨래 개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빨래 개면서 라디오 듣는 그 순간 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집안일 좋아하시나요? 뭐 설거지랑 빨래나 청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기.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빨래 개는 거 좋아하는 게 경희님처럼 빨래 개면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빨래 개면 순식간에 막 개는데 그때 우리 미란 PD님은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었고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집안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희님이 빨래 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9424님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둔 아빠 택배기사입니다. 아직 배달 중인데 5당제 들으면서 끝까지 힘내서 마무리 잘해볼게요. 응원해주세요. 제가 또 격하게 아끼는 우리 택배기사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또 처음 문자를 주신 부사이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직도 배달 중이시군요. 하루하루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안전하게 오늘도 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4992님 9월의 마지막 날 비도 잠깐 오고 난 후에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시원하고 좋으네요. 네. 내일은 춥다니까 반팔에 반바지는 오늘로 끝인가요? 하셨는데 우리 4992님도 오늘 처음 연락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이제 걸으시면서 운동하면서 듣다가 오늘 제가 문자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진짜 낮에 더웠잖아요. 왜 이렇게 덥지? 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근데 내일은 확실히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반팔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내일은 긴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팔 그리고 좀 얇은 자켓 같은 거 걸치고 출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녁에 보니까 서울 여기 상암동에도 비가 조금 오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비가 그치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8647님 젠디 안녕하세요. 예전에 새벽 라디오 하실 때 애청자였어요. 저는 야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오늘 새싹 문자 맞습니다. 8647님 반가워요. 새 아침 할 때 들어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제가 오늘도 당신 편 이 오당제를 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새아침 가족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제가 이 라디오 저녁에 하고 있어요. 소식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항상 하게 되네요. 이렇게 반갑게 또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새아침이 청취율 1위였거든요. 동시간대. 그래서 그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분들만 다 모아와도 우리가 청취율 1위 할 수 있는데 소문을 많이 많이 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건모의 너에게 그리고 이어서 이상은의 언젠가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4: 더 나은 가치
5: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 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에 감동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인들에게 따뜻하게 대접받았던 게 너무 고마웠다면서 그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다고 선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강아지 모양의 키링부터 초콜릿, 홍삼 젤리 그리고 현금 5만 원까지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채 전철에서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긴 건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아저씨의 이것을 듣지 못하고 전철에서 내린 게 너무 아쉬워요. 꼭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와, 진짜 이렇게 용기 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친절을 실천하신 이분 진짜 대단하시죠.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글쓴이가 듣지 못해서 아쉬워했다는 옆자리 한국인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혈액형, 2번 고향, 3번 이름. 누군가를 부를 때 꼭 필요한 것이죠. 1번 혈액형.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의 9시 뉴스입니다. 최대우 경기 안양시장이 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 구민 1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안양 만안서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최 시장 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암역과 서초구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후보지는 광진구 두 곳과 강서, 구로, 마포, 서초, 성북, 송파, 양천, 용산, 은평구 각 한 곳인데 역세권 유형이 6곳, 저층 주거지 유형이 5곳입니다. 가장 공급 규모가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으로 11만 7,900제곱미터 부지에 4,222가구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여자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서채연 선수가 아시안게임 볼더링 종목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서채연은 일본 나고야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대회 볼더링 여자부 준결승에서 4개 과제 모두에서 첫 시도 만에 완등을 성공하는 플래시를 기록해 100점 만점을 받아 일본의 노나카 미호보다 0.2점 앞선 1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노희주도 69.8점을 받아 7위를 기록하며 8명까지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단일 종목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하고 1,32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는 23도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이상기후의 여파로 기록적인 수준의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있습니다. 육지의 폐기물이 폭우에 휩쓸려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거죠. 예전에는 장마철에만 폐기물이 늘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집중호우가 잦아져서 물가에 유입되는 폐기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바로 치우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이 불어난 탓에 청소인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수질이 금세 나빠지죠. 안전은 물론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이상기후.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일본인 관광객이 끝내 듣지 못해서 아쉬워한 옆자리 한국인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5856님 3번 이름. 저는 10월 3일 개천절에 태어나서 엄마가 제 이름을 황계천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아빠의 반대로 두 분 이름에 한 글자씩을 합쳐서 지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뭔데 궁금해요. 5856님의 성함을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황계천에서 어떤 이름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오늘 당첨자 5856님 축하드립니다. 개천절에 태어나셨으면 이제 생일이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생일도 미리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골라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글을 쓴 일본인 관광객은 아저씨가 홍삼 같은 건강 보충제를 준 건 자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 돈 5만 원짜리 주셨다고 했잖아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카페라도 가라고 주신 것 같다면서 한국인의 친절에 감동했다. 이렇게 글을 또 남겼다고 하네요. 진짜 저도 그분의 성함이 알고 싶네요. 너무 멋진 또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2: 선생님, 오늘이 9월 30일,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9월이 좀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지 않으세요?
10: 네, 맞아요.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10월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2: 네.
10: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점점 더 좀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2: 진짜 어릴 때 몰랐는데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과학적으로도 네. 입증이 됐거든요.
2: 아, 그래요?
10: 네, 사람이 왜 일상 속에서 뇌에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네. 시간이 더 더디게 간다 라고 느낀다고 해요.
2: 아~
10: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2: 네.
10: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가 크게 없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2: 아~
10: 그러면 기억이 띄엄띄엄 이어지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갔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2: 그럼 어린 아이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늦게 가겠네요.
10: 그렇죠. 네, 실제로 체감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2: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10월이 이제 되는데 내일이면 10월이 되면 가을이 좀 더 깊어지 잖아요. 가을 타나바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유독 가을에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쓸쓸함, 이 우울감 어떻게 이겨내면 좋나요?
10: 네. 가을에 유독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2: 그래요?
10: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2: 네.
10: 그러면 이 일조량이 줄어드는데 일조량이 기분 조절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2: 네.
10: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을 겨울에 유독 처지는 분이 많은 거는 계절이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한 결과

0: 하고 봐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겨낸다라기보다는 이 시기를 잘 대처해서 좀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먼저 짧게라도 밖에 나가서 좀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흐린 날에도 이 실내 조명보다는 햇빛의 양이 훨씬 더 많고 풍부합니다. 그리고 쓸쓸함 자체를 너무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가을이 주는 이 특유의 무드는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만큼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나 좀 가을 타는구나 하고 좀 그 기분에 젖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죠, 그죠. 네. 저도 그래서 가을 좋아하는데 약간 가을의 그 쓸쓸한 분위기,
0: 약간 센치한 느낌.
1: 어,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괜히 좀 아련해지고.
1: 그러니까
0: 좋잖아요.
1: 그런 거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는 일부에도 예고해드렸듯이 속담과 마음 건강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동화 속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봤잖아요. 그날 청취자 김경준님께서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음에는 속담을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속담을 한번 요즘식으로 재해석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 있으세요?
0: 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1: 오, 네, 좋은
0: 속담이죠. 요 속담이 좋아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분들을 보면은
1: 네.
0: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기 전보다 지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깊어진 경우들이 많이 좀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하고 나면은 땅이 더 단단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도 같이 드리곤 합니다. 젠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할 속담 중에 하나인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같다. 좋은 말을 하자 이런
0: 의미에. 그렇죠. 네. 네.
1: 그리고 그 속담도 좋아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
0: 맞아요. 벌레를 잡는다? 먹이를 얻는다?
1: 잡는다. 뭐, 네. 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정직한 그런 속담?
0: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1: 네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속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개그맨 박명수 씨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라고 아마 재미로 하신 얘기겠죠.
0: 네.
1: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가는 말이 고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0: 일단은 심리학에는 이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쉽게 말해 내가 상대에게 좋게 대하면 상대도 나에게 좋게 대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근데 박명숙 씨 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곱게 말하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면서 거절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고운 말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태도겠죠. 그래서 정확히는 말투는 곱게, 경계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타인에게 얕보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비슷한 예로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세 번은 참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참지 말고 내질러야 하는 건지.
0: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또 참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이제 뭐를 참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죠.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미는 거. 그럴
1: 네.
0: 때는 이제 몇 초를 참는 거는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좀 툭 튀어나가게 되면은 뭔가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이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참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감정을 누르는 것과 방치하는 거를 이제 참을 인으로 그냥 묶어버리면은 좀
1: 네.
0: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의 반응은 참으시고
1: 네.
0: 화를 만든 상황 자체는 빠르게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수요일마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왜 이 상담을 받는지, 왜 이 정신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편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화를 내도 된다. 아, 진짜. 근데 항상 힘이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0: 네.
1: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된다.
0: 아 그렇죠.
1: 가끔은 이렇게 내 기준을 세워서 할 말은 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속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는 뜻의 속담인데 이것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애하게 되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0: 부모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좀 기질이 비슷하거나 뭐 마음이 잘 맞거나 이런 자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유사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와 닮은

0: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좀 호감을 느끼는 심리 현상을 말해요.
1: 네.
0: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일 텐데요.
1: 네.
0: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형이 태어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사랑해도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다를 거고 아이와의 어떤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어떤 편애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1: 네.
0: 여러 조건들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난 콘텐츠가 있는데 에픽하이가 하는 그 너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0: 알죠. 네.
1: 거기에 그 에픽하이 멤버분들이랑 얼마 전에 코쿤님 이렇게 다 같이 나왔어요. 미스라의 동생 이렇게
0: 나왔는데
1: 각자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내가 좋아, 형이 좋아, 혹은 내가 좋아, 동생이 더 좋아 이런 걸 물어봤어요.
0: 네,
1: 형제랑 비교하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그 대답하냐, 똑같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코쿤님이 어머님만 너보다 동생이 더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너는 좀 쌀쌀맞고 동생은 다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고민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0: 평소에 생각하셨나봐요.
1: 다정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확실히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 네. 이 경희님이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자 다음 속담 볼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요즘 주식 때문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속담인데 선생님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픈 걸까요?
0: 네. 사람은 사실 비교의 동물이죠. 예, 특히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좀 가늠을 하거든요.
1: 네.
0: 특히 그 중에서도 나와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사촌처럼 같은 출발선에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를 할 때
1: 네.
0: 뭔가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은 그 격차가 좀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낯선 사람의 성공들은 아, 그 사람은 뭐 그럴만하겠지, 뭐 그렇겠지. 하고
1: 네.
0: 넘어갈 수 있지만 사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억울함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배인지도 궁금한 게 뭐 신경을 많이 쓰면 배가 아픈 것과 비슷한 원리일까요?
0: 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1: 네. 네.
0: 발이 아플 수도 있고 한데
1: 그러니까.
0: 뇌에 못지않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몰려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제 뇌에 작용하는 항울제 같은 약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1: 네.
0: 아 이게 위장에도 이 호르몬에 작용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장관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곤 해요.
1: 네.
0: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감정 신호가 가장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체 기관을 꼽으라면은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생기면은 배가 먼저 아픈 경우가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 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해라.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금님 기능 당나귀 동화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소문을 퍼뜨릴까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해요.
0: 네. 일단은 이 비밀을 유지한다.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1: 네.
0: 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계속 충동을 좀 억눌러야 되잖아요.
1: 진짜.
0: 아, 이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의식을 해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이루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 부담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뇌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조차도 그냥 말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1: 네.
0: 또 정보를 나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꽤 강력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나만 아는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유대를 좀 만들면서 또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소문내는 거 당연히 뭐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살짝 삐끗한 방식으로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1: 근데 그런 사람들도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그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그런 걸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뭔가 무기로
0: 그렇죠.
1: 사용하는 사람도 그런 후회를 할까요?
0: 아, 이게 또 역지사지가 잘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1: 네. 안, 또 안 할

0: 것 같아요. 예,
1: 자기 성찰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 나만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오. 내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억울해하시는 분들 많죠.
0: 그럴 것 같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이 속담도 유명한데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한테 푸는 거랑 비슷한데 선생님이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풀어야지 왜 한강에 가서 눈을 흘기는 걸까요? 한강이 좀 만만해서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0: 아, 진짜?
1: 한강이 만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맞고요.
0: 네.
1: 조금 어렵게 말하면 전치라는 방어 기제인데요. 이제 화의 진짜 원인에게는 감정을 쏟아낼 수 없을 때
0: 네.
1: 우리의 마음은 안전한 대상을 찾아서 그쪽으로 감정을 옮겨버립니다.
0: 아.
1: 나를 때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맞섰을 때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겠죠. 반면에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한 대상, 만만한 대상에게는 화를 내도 별탈이 없으니까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보통은 이제 가족, 뭐 애인, 친구 이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데요.
0: 네.
1: 화풀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0: 그쵸.
1: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관계 자체가 아무리 가까워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3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0: 네.
1: 오늘 나를 진짜 힘들게 한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스스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0: 아.
1: 이렇게 아 내가 화가 난 거는 회사 때문이야. 가족 때문이 아니야. 라는 거를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날의 집안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3초, 3분?
1: 3분,
0: 3분 정도 생각하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속담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속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종래 진료실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 속담 뒤에 숨은 유래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0: 네.
1: 옛날에는 이 자라 머리를 소뚜껑 손잡이로 착각하고 잡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라가 손가락을 물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한번 물면은 이렇게 놓지를 않아가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손가락이 잘리는 건 굉장히 큰 일이지만
0: 네.
1: 치료 환경이 지금 같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도록 비슷하게 생긴 둥글고 검은 무언가만 봐도
0: 네.
1: 경계 신호를 켜도록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소뚜껑만 봐도 어이 잘한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근데 우리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위협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각인되는 트라우마도 원리가 똑같아요. 실제 위험은 지나갔는데 뇌의 경보 시스템은 위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때와 비슷한 모양, 비슷한 목소리 이렇게 마주쳐도 위협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나도 왜 이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게 사실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그냥 진짜 자라랑 소뚜껑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진짜 그 자라에 물려가지고
1: 물리면은...
0: 죽을 뻔했던 그런 심각한 그런 기억이군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더... 자, 오늘 주제가 속담과 마음 건강이니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을까요?
1: 일단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는
0: 질문.
1: 이유. 네. 자, 첫째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하잖아요.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살면은 사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계가 오히려 더 다치기 쉬우니까 적당히 감추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해요. 날 것 그대로 계속 드러내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닌 겁니다.
0: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 네. 상황에 맞는 가면을 착착착 바꿔 쓸 수 있는 거.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본인조차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의식적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캐치하지 못한 내 마음의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남이 내 속을 모르는 거는 당연하고 나도 내 속을 다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0: 네, 선생님 아무래도 마음을 치료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죠?
1: 네,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사람을 마음을 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뭔가 맞는 키 같은 게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열면은 잘 열렸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죠.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요.
0: 네.
1: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잘 파악하느냐 보다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거. 말이 됐든 태도가 됐든 요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네, 미리미리 다 해하려고 맞춰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진심으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궁금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또 열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하고 두드려보고 싶어진다라고 하면은 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0: 네, 남승희님이 속담 너무 재밌어요. 크크크크 하셨고 한은혜님 정말 너무 힐링되는 코너네요. 수요일 이 시간 꼭 청취하려고 노력할게요. 선생님 젠디 모두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 오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듣고 올게요. 사람의 마음.
2: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맞아 선사문화축제가 10월 3일 울산에서 열립니다. 카이크루, 길대호, 최예림 밴드 등의 울산 청년,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년 문화 한마당, 내 안의 주인공을 찾는 여행을 시작으로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한마음 울산을 품다 산사음악회까지 이찬원, 추혁진, 김미령, 마이진 등과 합창단이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산사문화축제가 펼쳐지는 한마음 선언 울산 지원으로 여러분을

0: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속담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구예찬님은 제가 현대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속담은 귀한 아이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입니다. 보내주셨는데
3: 네. 오, 예전에는 참 이런 식의 육아관이 많았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아이가 삐뚤어질까봐 혹은 이제 자만할까봐 네. 칭찬 잘 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봤는데 저도 이제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그런 양육 방식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그쵸.
3: 물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배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스스로한테 조금 더 불필요하게 더 뭐랄까요 엄격해지고 네네. 뭔가 잘 해내고 있음에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생겨날 수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귀하고 잘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떡 하나 더 줘서 좋습니다. 격려해 주는 게 오늘날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2: 좋네요. 0365님 오동훈 선생님 저는 속담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겪어보니 젊었을 때 너무 고생하니까 나이 들어서 결국 골병만 남더라고요. 옛말이 틀린 게 없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하나쯤 외면하고픈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많이 꼬인 것일까요? 오동훈 선생님 늘 존경합니다 하면서
3: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데
2: 네.
3: 그 끝에 뭔가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라는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3: 네. 근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어쨌든 내가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 나면은
2: 네.
3: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그 경험이 나한테 뭔가 하나는 남겨줬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3: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언가가 좀 변화했을 거야. 조금 더 성숙했을 거야 라고 믿는 거는 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임채영님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도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가?
3: 요즘에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져서
2: 네.
3: 그럴까요?
2: 네.
3: 저희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네.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2: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3: 네. 네. 그래도 네 저는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그거를 이제 뭐 맞서서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2: 네.
3: 일단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차분한 태도로 응대를 해라. 꼭 강대강으로 나가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2: 네.
3: 그럼에도 계속 화를 내는 이상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은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좀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2: 네. 그리고 저는 이 문자 그대로 웃는 얼굴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대해주면 저도 밝은 표정이 되고
3: 맞아요.
2: 상대방이 좀 약간 좀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저도 안 좋아지고 약간 거울 치료처럼
3: 그렇죠. 예, 웃음이나 뭐 반대로 슬픔이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보죠.
2: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김연수님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속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이 속담을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라라고 하지요. 크크.
3: 네. 그래서 사다리를 이제 누가 물려주느냐
2: 네.
3: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2: 네. 그렇구나.
3: 모도를 나무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속담은 아니에요.
2: 그쵸.
3: 예, 뭔가 스스로 한계를 지어라라는 뜻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2: 맞아요.
3: 그래도 뭔가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굳이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2: 맞아요. 김경준님, 선생님 방귀 낀 놈이 왜 화를 낼까요? 물어보셨네요.
3: 네, 전형적인 투사죠. 본인 마음속에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2: 네.
3: 드는 거니까 이 감정을 이제 상대방한테 던져서 이제 그 화를 표출을 함으로써 감정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 것 같아요.
2: 회피.
3: 네.
2: 1938님 안녕하세요. 저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 속담을 정말 싫어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누군가 튀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속담은 웃는 나체 침 못 뱉는다입니다. 속없이 웃는 거는 좀 별로긴 한데 아이고 저 너무 부정적일까요? 유유 이렇게 말씀.

0: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1: 맞아,
0: 네.
1: 맞아.
0: 네, 참 모난 놀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지 말고 규범에 맞춰 살아라.
1: 네.
0: 그런 의미일 텐데 저도 요즘 시대에 맞는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요즘은 모난 돌도 잘 어우러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범진호님, 형만은 아우 없다라는 속담을 저도 친형이 있는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기서 형은 경험과 연륜에 지칭해서 아무리 아우가 뛰어나도 형이 가진 경험이나 능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체로 먼저 경험하고 앞서간 사람의 노하우와 연륜을 인정하는 표현이라 하더군요.
0: 네,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첫째인 입장에서 속담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 속담에 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2343님 속담에 담긴 사람의 마음 신기하고 재밌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속담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속담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동화도 그렇고 속담도 그렇고 이렇게 다뤄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혹시 또 해보고 싶은 주제 있으신가요?
0: 예,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속담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재밌게 저도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비슷하게 좀 널리 알려진 영화나 소설 속 캐릭터 하나 뽑아가지고 뭐 캐릭터 월드컵 같은 것들
1: 너무
0: 누가 더 빌런인가 누굴 더 옆에 두고 싶은가 이런 것들도 해봄직하지 않을까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영화와 소설 속 인물들도 언젠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소라의 트랙 2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2 듣고 왔습니다. 0570님이 오당제에서 내 마음 보고서와 오늘만 남의 편은 저의 최애 코너입니다. 속담 중에 저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을 좋아하네요. 웃으면 복이 온다. 좋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저도 많이 웃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하하 한번 웃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소리님, 오당제 들으면서 퇴근해요. 내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니 너무 신나요. 오늘 매장 마네킹에 뽀글이 입혔거든요. 오, 우리 소리님. 매장 마네킹에 뽀글이를 입히셨다고 의류 매장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뽀글이라 하면은 이제 양털처럼 보송보송한 플리스 소재의 이 옷을 말하는 거죠. 저도 이 뽀글이 옷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해서 좋아하는데 뽀글이가 등장을 하겠군요. 이 매장에 드디어 그러니까요. 날씨 같은 거 항상 잘 확인하시고 매장 뒤피기 같은 거 하시겠네요. 우리 소리님의 경우에는 내일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뽀글이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자켓, 겉옷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39님, 젠디 저는 오늘 퇴사했어요. 한 달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려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접어두고 지금은 행복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 퇴사하셨네요. 우리 3439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지금은 푹 쉬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좋은 계절을 또 누리시고요. 1697님, 오늘 힘들게 하는 손님이 많아서 기진맥진 기분 전환하려고 퇴근길에 걷기 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정말 힘든 하루, 유유.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파이팅 해야죠. 우리 1697님은 오늘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객분을 만나셨나 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걷다 보면 기분 전환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바깥에 바람도 솔솔 불면서 그냥 바람만 맞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날씨일 것 같은데 그 바람에 그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함 여러 가지 오늘 들었던 안 좋은 그런 기분들을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886님, 좋은 분들과 배드민턴 치면서 깔깔깔 웃다 집에 갑니다. 오늘 많이 웃으셨나봐요. 2886님은 잘하셨네요. 저도 우리 선수들 배드민턴 경기 보면서 배드민턴 너무 치고 싶은데 따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스매시 할 때 저도 스매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2886님의 문자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10월의 첫날이죠. 10월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 계획 5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의 If, 그리고 프로콜 하럼의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이 노래 범치노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국내 우주 항공 전문 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 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 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나